0: 자동차 디자이너 꿈이었다면서요?
1: 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를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요. 아,
0: 그러면 왜 갑자기 연기라고 해요?
2: 친구 따라 강남 간 케이스.
0: 어, 이런 애들 있다. 그 친구도 안 됐지.
2: 그 친구는 안 하죠.
0: 그래. 아. 친구 따라 강남 가서 친구가 된 걸 본 적이 없어.
3: 네, 맞아요.
1: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여의도에서 연기 학원을 하셨었어요. 내 친구가 갑자기 거길 간다는 거예요. 아. 네가 거길 왜 가냐? 그랬더니 예쁜 여자들이 많이 다닌다 그래가지고.
0: 아, 저기네.
1: 가서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법. 어디서 쉬어서 어떻게 해야 어느 부분이 강조가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재밌었죠. 그랬더니 이제 지나다니시던 이제 매니저분께서 네. 캐스팅하셔가지고.
0: 어머, 네. 우와.
1: 그래서 이쪽에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됐죠.
0: 아버지는 반대 안 하셨고.
1: 반대 많이 하셨죠.
0: 아, 왜요? 쉬운 길 아니다?
1: 사실 실력만 있다고 되는 길이 아니잖아요. 아, 이제 아니, 공부 잘하고 있다가 왜 그러냐 이렇게 되신 거죠.
3: 잘 되면 좋지만 안 될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그냥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0: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3: 그러면 따님이나 아드님이 연기를 한다고 해서 말리지는 않으실?
1: 네, 해보다가 안 돼도

0: 그래서 그냥 잘 사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사실 육고기 쪽이죠.
1: 육고기.
2: 인천에 왔으니까. 인천.
1: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먹는. 그리고 여름에 대표 보양식. 여기는 신포시장 안에 있는 음식이에요.
2: 10년?
1: 노포 중에 10년. 형님입니다, 형님.

0: 여기 사람 많으니까 이제 각오하시고.
1: 와우.
0: 와우. 야, 여길 또 오네. 여길 또 와. 여기는 늘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1: 야,
0: 닭강정. 내가 저번에 먹었던 닭강정이 여기야. 어, 아직도 줄을 서서 이렇게 먹네요.
1: 그럼.
0: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여전히 잘 되는구만요. 아, 근데 아직까지도 줄이 저렇게 긴 게 신기하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람 많은 데서 좀 벗어나서 여름 보양식 드셔야지.
1: 아하. 매달 저쪽 말고 또 이쪽도 있고.
0: 아유. 와, 여긴 또 조용하죠?
1: 어, 이건 뭐야. 오.
2: 그러니까 신기하다.
0: 그치?
2: 조용해졌다, 엄청.
0: 여기 또 수선거리네, 여기는.
1: 야, 여기는.
2: 와, 이런 데가 있구나.
0: 와, 대박이다. 냄새 봐. 와, 따네.
2: 세트장 같다, 여기는. 여기? 설마? 신스 1961년?
0: 오! 61년부터 61년생. 자연산
2: 민어!
0: 여름은
2: 민어.
1: 그렇구나.

0: 섭외로 가시죠.
1: 안녕하세요. 저녁무 계획에서 나왔는데 혹시 저희 세 명 먹는 거 촬영 가능할까요?
2: 사장님.
1: 안녕하세요. 저녁무 계획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저희 세 명 연정훈 배우하고 저 튜브하고.
3: 안녕하세요.
4: 지금 2층이 좀
5: 자리가 그렇게 넓진 않아요.
1: 괜찮아요.
6: 저희 테이블만 있으면 돼요.
5: 네. 그럼 안쪽에 테이블 2층.
6: 아, 네네네. 네.
5: 네. 괜찮으시면 안쪽.
7: 젊은 사장님이시네.
1: 감사합니다.
6: 이거 2층으로 올라가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
8: 우와, 여기 2층이 있구나.
1: 대박.
6: 야, 여기 민어 전문이네요. 다 민어네, 메뉴가.
1: 여러분, 여름은 민어입니다.
6: 몰랐어요?
9: 전혀 몰랐어요.
1: 여기는 민어 정식이에요.
9: 5월까지인데? 10월부터 5월까지인데?
6: 오늘까지. 네?
9: 오늘까지.
6: 진짜요? 내일은? 저희가 와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1: 아니, 아니요. 이게 6월달부터는 이제 민어가 경매가가 확 올라가요.
6: 아.
1: 그래서 보통 5월 때까지가 안정적이라 그때까지 저희가 파는 거고 6월 달은 경매가 보고.
6: 아. 우리 오는 식당마다 그러면 이거 보고 와도 못 먹네요?
1: 아니면 거의 단품으로 당분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가격이 좀 안정되니까.
6: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단품으로 드셔야 되겠네요.
1: 예,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6: 저는... 아니 근데 횟집이 어떻게 1961년부터 할 수 있어요?
1: 옛날에 여기가 여기서 바로 생선을 판매를 하고 남은 것 같다고 예. 저희 할머니 때 분들이 예. 남은 생선 잘라서 장사하시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6: 아,
1: 어물전처럼. 근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횟집 중에서는 제일 오래됐다고 시장 안에서도 제일 오래된 편이에요.

0: 불에 나오죠?
1: 다 나옵니다.
0: 민어는 불을 먹어요.
2: 아 그래요?
3: 불회요?
0: 불회가 아니에요.
2: 회를 구웠나 봐요.
0: 불에 불회가 아니에요.
2: 뜨는 거.
0: 민어가 1,000냥이면 불회가 900냥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불회를 먹지 않으면 민어를 안 먹으라 다는 거예요.
3: 아 그래요?
0: 불회 먹으려고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여름은 민어입니다.
2: 와양 회부터 좀 드릴게요. 이게 정식 회 양이에요?
0: 예.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4: 이쪽이 껍질, 물에 뱃살 하고요. 이거 민어 회.
2: 이게 민어야? 이렇게 윤기가 난다고 해가?
0: 여름이 제철. 어서 드시죠.
3: 네.
0: 등살도 되게 부드러워요.
2: 아니 도톰하게 써니까 씹는 맛이 확실히.
0: 배가 좋으면 두통해서.
3: 아버지가 좋아하는 좋아도
0: 미식가진 거죠.
3: 네. 이랑 맛이 좀 다른데?
2: 네, 그니까 여기가 잘 썰어 그런가?
3: 여기가 잘해서
2: 철에다가 썬 게 너무 잘 썰어서
0: 잘 썬 거예요.
2: 꽉 찬 두껍게 썰는 게 매력이래요.
3: 아하.
5: 민어는 목포하고 신안에서 올라오고요. 보통 저의 물건이 여름에는 한 6에서 7kg 기준으로 쓰고 있긴 하거든요. 평일에는 kg로 따지면 45kg, 주말에는 7, 80kg. 숙성을 하게 되면 살 자체가 약간 부드러워지고 그때 이제 좀 작업을 해야 맛이 좀 올라오는 것도

이게 아무래도 수성을 하다 보면은 약간 푸석해지거나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카발레는 조금 두껍게 썰어야 그 식감이 좀 더 많이 살아나고 맛이 좀 더 있어요.

0: 늘 느끼지만 재료가 죽이네요. 좋은 재료를 완벽한 썰기로 이렇게 회가 되게 촉촉하고 막 일본의 되게 고급진 오마카세 이런 맛이에요.
1: 회 자체. 아, 거기보다 낫지. 아.
0: 이게 왜 몰랐을까 여름에?
1: 우리만 빼고 다 먹고 있었어.
0: 너무 맛있다. 야 이런 회가 있었구나. 진짜 신기하다.
1: 그러니까.
0: 너무 맛있다.
1: 드시는 것도 좋은데 좀 맛을 느끼면서 부위별로 한번
2: 알겠습니다.
1: 그게 뱃살입니다.
2: 뱃살은 어디에 찍나요?
1: 최대한 소금장입니다.
2: 아 이거 소금장이에요?
1: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김치가 맛있는 데 김치 싸 먹었어요.
2: 어허, 회를.
0: 이게 뱃살이라고요?
1: 이게 뱃살.

0: 한테 좀 다르네요. 꼬들꼬들하면서 되게 단단하다. 위너의 재발견이네.
1: 김치랑 너무 맛있다.
2: 위너 회지 1등이다. 와.
1: 아, 너무 맛있네.
2: 보양식 얘기할 만한 게 되게 맛이 꽉 찬 느낌에.
3: 실제로 미너가 오메가3 엄청 많고 비타민 당연하고 지방산 하여튼 몸에 좋은 게 다 응축이 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여름에 그냥 빵빵하게
4: 불에? 불에를 먹어야 90%를 먹어.
3: 맞아요.
0: 밖에 먹어야겠는데 그러면?
4: 기름장인가요?
0: 아 이건 진짜 기름장
3: 무조건 이거 먹으면 치즈 못 먹어요.
4: 맛있다.
0: 야, 이거 진짜 맛있다.
3: 맛있지?
0: 아, 물에 진짜 대박이다.
4: 왜 90%라 그런지 딱 알겠어요. 물에 뜨겠어.
3: 과장이 심하시네.
0: 어떻게, 아, 진짜 불회의 맛이었던 것 같잖아요.
4: 불이 아니네요.
0: 진짜 불회 장난 아니네요.
4: 왜냐면 불회를 못 먹으니까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알겠어요.
0: 불회는 되게 고급진 소 간 먹는 느낌이에요.
4: 진짜 진짜 고급
1: 절개 부드럽고
0: 그러니까 소 간이랑 비슷한데 느낌이 훨씬 깔끔하고.
1: 아, 너무 맛있네.
0: 늘 느끼지만 재료가 죽이네요. 그건 뭐예요?
3: 껍질.
0: 껍질까지 먹는구나.
3: 껍질은 약간 또 약간 뭐 약간 쥐포처럼 꼬릿함도 있어.
0: 부위별로 되게 다양한 맛이 나니까 좋다.
3: 그러니까.
1: 전 나왔어. 아, 난
0: 민어전이 나.
1: 민어전.
4: 오, 예.
1: 여기 민어전 씨 중에 전.

0: 동태전, 명태전을 비교해 보세요. 오. 우리 흔히 아는 생선전은 그런 거니까. 녹는데요, 이건 명태. 명태나 동태는 그 이거 씹는 촉촉하게 이거 사라진다 그냥.
1: 어, 그러네요.
2: 부드럽고 촉촉하고
1: 이 안 써도 될 걸
0: 되게 싹 사라지네.
3: 판매하는 민어전은 똑같이 회에 나가는 서로 나가기 때문에 식감하고 마찬가지예요.

0: 그 간장 위에 있는 고추를 이렇게 살짝 얹어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먹어봐. 아, 1등이야. 아.
1: 그리고 밑간이 거의 안 돼 있으니까 좀 찍어 먹으면 좋을 것 같아.
0: 그리고 올여름에는 그래도 덕분에 민어 먹네.
1: 아, 무모신 제대로인데요?
0: 아, 좋다.
1: 싹 사라지네. 와. 내가 씹었나? 이런 느낌 들 정도로.
0: 맛있다.
1: 맛있어, 여기.
0: 민어 먹으러 와야겠다, 여기.
1: 진짜 맛있다. 또 이게 한 살 차이 나시는데. 결혼을 일찍 하셨어요.

0: 하셨고 아직도 안 하셨잖아요. 현무 형 보면은 막 이렇게 궁금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왜냐면 너무 일찍 하셨으니까.
1: 아니 뭐 인생을 즐기고 계시니까.
2: 남의 인생이라고 너무
1: 막대충 인생을 만끽하라.
2: 본인은 만끽 못 하고 있습니까?
1: 저는 너무 만끽을 했죠.
2: 내가 부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1: 네, 부럽진 않아요. 저는 술 먹다가도 애들 생각나갖고 좀 빨리 가요.
3: 이제 100일 됐으니까 육아 선배로서 조언해줄 건 없어요.
1: 끝났다 싶어도 이제 시작이다.
0: 제가
1: 이제 기기 시작하면 누워있을 때가 그립고 서서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기어다닐 때가 그립고
3: 대화하기 시작하면 대화 안 될 때가 그립고 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봅시다.
1: 아, 네, 하시죠.
3: 부부싸움.
1: 부부싸움이요?
3: 부부싸움을 안 할 것 같은데?
1: 네, 안 해요. 그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제가 항상 잘못했다 그래요.
0: 근데 이제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1: 억울하죠.
0: 그럼 이제 한 번 정도는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1: 근데 또 억울하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뭔가 나오죠.
0: 그 의미가 없구나.
1: 다 계속 나와요.
0: 근데 이게 사람이 계속 지고만 살 수는 없으니까.
1: 남한테 이기는 거는 이길 수 있어요. 네. 어허. 근데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데려온 사람 아니야.
0: 어머머. 최수종이네.
1: 아니 책임을 져야지 그런 건.
0: 뭔 재미로 사냐?
1: 저요? 나 골프를 네. 1년에 4번 가요.
3: 골프를 1년에 4번 가는 건 합의를 한 거야?
1: 아니요.
3: 근데 왜 4번 먹어?
1: 자기 마음대로 추려요.
0: 진짜
1: 분이? 올해 2번 갔어.
0: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1: 억울해요. 아니 원래 6번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4번이 됐어요.
3: 언성이 높아지네?
1: 어.
3: 지금 오늘 나와서 처음으로 내면의 목소리가 나온 거 알아요? 지금 내면의 목소리가 나왔어. 막 억울해하는 게.
0: 아, 어머머머머. 너무 공감된다.
1: 아우. 겨우. 아우. 겨우.

0: 내 운탄 안 시켜서 못할 뻔했니? 어? 우와. 다르지?
1: 야.
0: 어우, 진짜 다르다.
2: 좋다.
0: 그러니까 이 민어탕이 다르다고 느낀 게 뭐냐면 생선 향이 달라요, 다른 매운탕이랑. 국물 죽인다.
1: 야.
3: 같은 민어인데 다 느낌이 다르네.
0: 국물 너무 맛있는데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 맛이야.
2: 아우, 얼큰해.
0: 강황가루 뿌린 맛이나? 좀 뭐지? 살짝 얼얼한 맛? 살짝 마라까지는 아닌데 그걸 얼얼한 맛.
1: 진짜 그러네요.
3: 음식을 잘하네, 확실히.
0: 그 민어 손질부터 다르잖아요.
3: 자박자박하니.
0: 아, 국물 진짜 맛있다. 코리안 마라탕 느낌.
3: 맛있다. 그냥 매운탕이랑 다르다. 민어가 몸에 좋다고,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맛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가면 짜증나는데 맛이 있네. 재료도 좋고.
0: 민어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어.
3: 감칠맛이. 맛있어.
1: 라면이 너무 기대되는데?

0: 와, 미쳤다. 스프 필요 없다.
1: 스프 넣으면 이상해질 것 같은데.
2: 아, 스프 없어야 돼, 이거.
0: 간이 딱 맞아. 와.
2: 아, 개념 민어 낚시 가서 마지막에 먹으면 진짜
0: 낚시꾼들이 자기가 잡은 생선을 먹는 라면 맛이 나.
2: 그니까 진짜.
0: 그치?

0: 아, 진짜 맛있다. 민호 회하고 지금 전하고 탕에 민호를 먹어봤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느 민호가 제일 맛있어요?
1: 회 중에서는
0: 있어요. 1등집이다.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집이다. 여기는 이 맛만 유지하면 앞으로 망할 일은 절대 없어. 절대로. 민호가 멸종되지 않는 한. 어쨌든 이제 우리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1: 네.
0: 올라가요. 어디서요?
1: 저희 대학로.
0: 대학로.
1: 네. 죽은 시인의 사회를 이제 예전에 영화를 보시고 이제 추억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새롭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현재를 즐기고 자기 인생을 만끽하라.
0: 카르페 디엠.
1: 네, 카르페 디엠이죠. 그래서 기존의 어떠한 작품과는 다르게 좀 개개인에 맞게끔 그러한 향수를 불러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약간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기 때문에 보러 와주시면 새로운 좀 감동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0: 유일하게 예능을 했던 배우기 때문에 민어로 이행시로 끝내겠습니다. 민!
1: 민어 드시러?
0: 어.
1: 어서 오세요. 오.
0: 깔끔했다.
1: 도망가야 돼.
0: 역시. 고생했습니다.
1: 잘 먹었습니다.

0: Twice a day, the sea parts around this mysterious island. The name Hasan means Lotus Island, but while the name is beautiful, accidents and disasters occur here constantly.
1: 1년에 한두 명은 꼭 사람이 죽어요. 물이 빠지고 드는 시간은 딱 2시간 정도예요. 2시간 안에 해루질 하러 오는 사람들이 체험객들이 체험 활동을 하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못 빠져나갔을 때 이제 생명을 잃기도 하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0: The wide mud flat is a paradise for crabs and clams, but it can be a treacherous hell for humans. That is why Lee Dong-chan patrolled the area as often as possible. When the tide was low, he witnessed something terrible on Hasam Island.
1: 처음에는 엄청 커가지고 이게 뭔가 했는데 딱 와서 보세요. 금방 고래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원래 이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고래인지는 몰랐죠.
0: Compared to the East Sea, large cetaceans are found. How did this dead whale get stranded on?

0: An expert should know the answer. This is Dr. Lee Kyung Lee. The cetacean medical examiner has studied whale deaths for over 8 years. Among the marks on the body, the ones that are the most visible are the wounds that cover its skin.
1: 이렇게 패인 상처들은 살아있을 때 생겼던 상처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상어들이 매달렸던 그런 흔적들입니다.
0: These sharks are called cookie cutters.
1: 쿠키커터 샤크가 고래에 붙어서 이제 일들인데 따뜻한 지역에 사는 고래들한테는 이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0: It means this whale is from tropical ocean. Although it looks like a brightly different species.
1: 최종적으로 보리고래라고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중에는 이런 온전한 개체를 확보하는 건 최초입니다.
0: In the past, they were seen during barley season, hence the Korean name barley whales. But now they have become a rarity in this country. While there is a record of a whisker specimen collected in 2004, for the last 20 years they have never been seen in Korea. When one came back after 20 years, what happened to it?
1: 고래류의 성별은 생식기 주변으로 관찰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쭉 직선이 길게 있고 텀을 띄고 또 점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생식기의 구멍과 항문이 멀리 떨어져 있는 개체는 수컷이고요. 저희가 보통 느낌표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0: Say whales are known to prefer the deep sea. Why did it come to the shallow yellow sea?
1: 정확한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여기에 좌초가 된 것 같아요. 눈 주변도 지금 깨끗해요. 서해 바다까지는 스스로 헤엄쳐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0: To determine the cause of death, it must be moved out of the island first. This kind of transportation operation has never been attempted in Korea. First, buoys are tied to the body to prevent it from sinking, and then it will be set afloat. Of course, it is not humanly possible, so they use a forklift. The plan is to pull the rope tied to it with a boat, but no one can guarantee it will succeed.
2: 희귀고래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전무후무죠, 처음이죠 이게. 이렇게 큰 고래는 처음 봤어요.
0: They managed to set it afloat, but pulling it across the sea is no easy task.
2: 좀 애먹었죠.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안 뜨는 거 이게. 고래가 물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하섬에서 적포항까지 도착하는데 1시간 10분 걸렸습니다. 저희가 평상시로는 저희가 이렇게 그냥 빈 배로 갈 경우는 한 10분, 15분이면 가거든요. 근데 고래를 이제 묶어서 또 작업해서 끌고 오는 것도 처음입니다.
0: The demanding trip is over at last. When the gigantic carcass appears, a crowd gathers at the port to watch the spectacle. They have to use a jumbo crane to pull the body out of the water.
1: 죽음의 장소가 물속인지 아닌지, 아픈 상태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고,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를 가능한 한 다 살펴봐야 합니다.
0: After the unprecedented transportation, it has to be moved to the autopsy room as soon as possible to solve the mystery behind its death. If the first say whale to appear in two decades was suddenly found dead, there has to be a reason. Over 20 experts from across the country hurried over to the institute. They say they must find the cause of death

0: Breakthrough Scientific Autopsy.
1: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대형 고래가 발견됐을 때 거의 다 그냥 매립을 했고 저희가 이제 연구 목적으로 부검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직접적인 사인을 밝히는 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바다의 정보, 지금 우리의 바다가 어떤지.
2: 고래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다른 어류와 달리 사람한테서 나타날 수 있는 독성 영향과 똑같은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고래한테서 나타나는 오염물질은 반드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네, 그게 중요한 메시지이거든요.
0: The scientific autopsy will reveal the state of our sea as well as the cause of death. What is the message the dead whale is sending us? First, they measure each part of the body. And a part of the body has grown much bigger overnight.
3: 혀가 이렇게 부풀었다라는 거는 지금 내장 상태를 거의 반영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폭파할까 봐 솔직히 좀 많이 두려운 상태이고요.
0: If a whale's carcass is left unattended, the gas created by the decomposed organs leads to an explosion. The whale was not gassy on the beach, but now it is filled with gas.
3: 칼 잘못 꽂으면 거기로 이제 가스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장이라든가 다른 조직들이 같이 밀려 나갈 수가 있거든요.
0: For safety, only a skeletal crew remains in the room. Carefully, Dr. Lee cuts a hole in the tongue. They prevent an explosion. But it is too early to relax. The team is staying on their toes when... The indescribable smell of death fills the room. The smell indicates that the decomposition is well advanced. They have to speed up the autopsy before the decomposition spreads.
3: 가서 이 끝에 줘요.
0: First, they measure its overall length to estimate its age.
3: 939.8kg입니다.
0: It is nearly 10 meters long, which is rather small for a sei whale.
3: 보리고래 같은 경우는 18m, 20m까지도 자라기 때문에 지금 10m가 안 되는 이 개체는 아직은 자라는 개체로 보이고요.
0: If its life had not ended so early, it would have had many more years to live.
3: 자연사 한다거나 수명이 다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겠고.
0: Sei whales are the third largest cetaceans after blue whales and fin whales. They are a globally endangered species. Why did one of them die before it even grew up?
3: 귀.
4: 귀 구멍인가요?
3: 구멍에 흔적만 남은 거죠.
0: Smaller than a human fingernail, it is the vestige of terrestrial life. Also, their vision deteriorated as they adapted to life in the sea.
3: 수정체예요.
0: It is as small and clear as a glass bead. We cannot help but wonder, what was the last scene reflected on it? Experts from various disciplines inspect every corner of the body to find.
5: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죽음의 원인이 돼. 그러니까 사인이라고 추정할 만한 외상이나 이런 거는 제가 지금 못 본 것 같아요.
0: The whale is too young to have died a natural death. But no lethal trauma is found on the outside either. Then now it is time to look inside it. First, they have to remove the thick layer of fat covering its body.
3: 피하 지방의 두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검은 부분이 피부고요. 고래들은 이렇게 두꺼운 지방층, 블러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근육이 있습니다.
0: One mistake and the guts could spill out, because the gas has not been completely eliminated.
3: 지금 부패를 했으니까 안쪽에서 가스가 많이 차서 이렇게 조금만 공간이 생기면 막 삐집고 나오는 것 같아요.
0: It took hours to remove the layer of fat in the gas. And then they inspect the organs. First, they examine the shape of the tongue.
3: 이거는 프린지라고 해서 어린 애들한테만 남아있는 조직입니다. 엄마 젖을 먹기 위해서 입을 엄마 젖을 물 수 없는 고래 구조상 혓바닥 주변에 확장되고 유연한 부분이 추가가 돼서 엄마 젖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발달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그만큼 어리다라는 거의 반증이에요.
0: As it had still been nursing, year old when it passed away.
3: 아, 근데 애기다, 진짜. 정말 애기네.
0: The average lifespan of a sei whale is 70 years. But this one...
3: 와!
0: Even a baby whale's aorta is wider than a human fist. The death of an infant calf. Could it have died of starvation? So they examine the stomach and the intestine. The intestine is full of feces, proof that it had eaten before it died.
3: 일단은 소화장관이 비어 있지 않게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저는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더 살 수 있는 개체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0: The little sei whale did not die naturally, nor did it starve to death. But then, thing as they examined the internal organs.
6: 고래층인 것 같아요. 고래층이야.
0: These parasites live in cetaceans. What matters is the quantity. Besides Anisakis, tapeworms and flukes were also collected from the body. And there is a huge amount of them.
1: 보리고래 장에서 나온 조충인데요. 사실 이거보다 한 3배, 4배 정도 제가 채집을 했습니다. 나이가 어린 거에 비해서 기생충이 감염 정도가 심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7: 나이에 비해 기생충이 많다는 것에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1: 위나 장에 사는 기생충들이 너무 많이 증식을 하게 되면 그 장 내를 아예 막아버리는, 회색을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미생물이 감염이 많이 됐다는 건 그 개체 면역력이 떨어져 있었다.
0: Parasites did not cause its death directly, but their proliferation suggests that its immunity had deteriorated. What caused the deterioration? The researchers are hard at work inspecting the inner organs. Then.
6: 아, 이게 뭐지? 약간 그 느낌 아니야? 맞죠? 맞아요, 맞아요. 장 부분에 플라스틱 컵 뚜껑이 있어.
0: At that moment, everyone is at a loss for words. When they cut open the intestine, they do find a plastic cup lid.
3: 아니, 잠깐만.
0: The whale must have swallowed it recently. The lid is not worn out at all. It looks like it can be reused at once. Even the recycling symbol is evident. However, this is not all.
6: 잠깐만.
0: Another piece of broken plastic.
6: 수영고래는 목표한 딱 그 종만 이렇게 타겟해서 먹지 않거든요. 아니면 얘네들이 먹는 플랑크톤이랑 이런 거 물을 한꺼번에 먹었다가 얘네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빼고 물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거기 쓰레기가 있으니까 죽어요. 얘네가 그거 이렇게 쓰레기가 거기 안에 섞여 있으면 그거만 이렇게 뱉어내지 못하니까.
0: As whales swallow water with their food, the plastic garbage floating on the sea is also sucked into their mouths.
3: 식도의 폭이 10cm. 플라스틱 뚜껑의 직경은 9.2cm니까 정말 아슬아슬하게 식도를 통과를 했어요. 어린 개체 그 지나서 장

0: 현장까지 저런 쓰레기가 도달을 했다라는 거가 아, 굉장히 네, 좀 착잡하네요.
1: The plastic garbage became a lethal dinner. In the guts of a sei whale that traveled all the way to the Yellow Sea, the garbage was found without any signs of corrosion. It presents us with another question.
2: 원양어선을 처음 승선했을 때가 16년도였는데 6년 정도의 원양어선 항해 승무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1: He loved the sea since he was a child and dreamed of sailing the ocean far away.
2: 승선하고 나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래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항상 바다를 보고 드론도 날려보고 그랬었어요.
1: His hope soon turned into despair.
2: 청소를 하고 마쳤는데 선장님이 쓰레기를 바다에 전부 버려라 이런 명령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왜 바다에 버려야 됩니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건 쌍욕이었고요.
1: He began to take videos to tell the public what was happening out of their sight.
2: 너무 파괴적인 일을 많이 해가지고요. 제가 찍어야겠다 마음 먹기까지가 되게 두려움이 많이 있어가지고 전에 한번 찍다가 걸려가지고 엄청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아 이거는 담아는 둬야 됐다. 중요한 영상들은 몇 번이고 복사를 해놨어요. 걸렸으면 진짜 바다에 빠져서 죽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1: Risking his life, he took more than 1,000 videos. The things he recorded are appalling.

0: 그냥 모든 쓰레기 특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종류들이어가지고 세탁기, 냉장고, 스티로폼도 다 받아버렸어요.
1: The largest piece of garbage is a gigantic fishing net, over 2 kilometers long and wide enough to wrap around 30 skyscrapers. It is called a surrounding net.
0: 1년 정도만 쓰더라도 그물도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펼쳐서 하나하나 다 그물 크기가 크면 크게 버리고 돌아.
1: The enormous net is discarded into the sea. Even as we watch, we can
0: 유령 그물이죠. 세상에서 제일 큰.
2: 네, 저는 엄청나게 죄책감이에요.
0: 거기서 생명체들이 되게 많이 끼어서 죽었네요.
1: Fishing vessels worldwide. This could not have happened only on Bara's ship. For marine lives, ghost nets are into a nightmare during that destructive time. Whales gave him the strength to go on.
2: 참치가 있는 데는 고래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참치를 찾다 보면은 고래나 돌고래들을 보게 되거든요.
1: Watching the whales slice through the waters of the vast ocean thrilled him and gave him hope so much that he could forget his pain.
2: 고래들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는 배라는 공간에서 되게 억압받고 때로는 폭행도 당하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망원경으로 고래나 돌고래들을 봤을 때 억압받지 않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고 싶은 데 다 가는 고래류들을 동경했고 그렇게 되고 싶었었습니다.
3: 고래가 되고 싶었어요?
2: 네. 그래서 참치 찾는 척하면서 저는 고래를 더 많이 봤습니다.
1: However, what happened that day turned his only hope into another despair.
2: 22년도 초반이었을 거예요. 여행 날 초반에
0: 그물로 엄청 크게 둘러싸가지고 그물 안에 있는 어종들을 싸그리 잡는 그런 어업을 하는 상태였고 그 안에 엄청 큰 보리고래도 두 마리 들어있었기 때문에
1: The pair of whales were trapped inside a 2-kilometer surrounding net.

0: they kept swimming around.
1: 자기들도 이제 그물 안에 갇혔다라는 거를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덩어리가 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였고요. 저는 풀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우선 선한테 그냥 천치 잡듯이 퍼올리는 거죠.
0: The fishing continued. The trap whales were not a priority.
1: 마지막에 고래가 이렇게 딸려왔는데 그물 머리에 이렇게 딱 걸쳐서, 근데 그 상황에서 고래는 그때까지 살아 있었는데, 근데 그물이 올라왔을 때 엄청나게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근데 다들 고래를 풀어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참치만 던지고 있고.
0: The work continued until sunset. The whales were made inside the net.
1: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가까이 갔는데 한 마리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정말 듣기 안 좋은 고문을 하는 되게 끔찍한 소리였고, 나머지 한 마리는 바로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선명해서 전화서.
0: Things did not change at night either.
1: 고래들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선원들한테 좀 살려주자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아마도 고래가 죽었을 것 같아요. 그 위로 떠오르는 물줄기를 못 봤기 때문에 죽었을 거예요.
0: Because commercial fishing vessels use massive surrounding nets to catch tuna, many other marine species, including cetaceans, also get caught. This is called bycatch.
1: 일단 그물 안에 들어가면 풀어주면 그물이 다 열리고 참치들도 따라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손해를 굉장히 싫어하죠.
0: A tremendous number of marine lives are lost due to bycatch. 40% of hot marine animals are dumped back immediately, but most of them are already dead.
2: 손해 바이캐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양 포유류나 바다 거북 이런 애들은 아가미 호흡을 하지 않고 수면으로 올라와서 폐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물에 걸리다 보면 물 밖으로 나와서 이제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물에 갇혀서 질식사를 하거든요.
0: At least 300,000 cetaceans are killed as bycatch every year worldwide. It is a terrifying figure, large enough to make a species go extinct.
3: 혼액된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얽히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삶을 살던 개체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혼액, 어구의 얽힘, 그로 인한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고래의 죽음이 많다면 그거는 생태계에 굉장히 영향이 큰 일입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 될 테고요.
2: 이 혼액 문제는 정말 그냥 이 종의 개체 수 감소, 뭐 멸종 이걸 넘어서 이제 정말 바다 생태계 전체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 이게 정말 그냥 한 마리 한 마리가 불쌍해 이런 연민을 가지고 끝날 일이 아니라 너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많이 죽고 있고 전 지구적인 이런 결과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
0: We embarked on this long, arduous journey to document the mysterious yet brilliant lives of the largest and the most unknown animal on Earth. The dreamlike moment when we first met them. The motherhood of whales that was so much like that of humans. And the beautiful love between them moved us and held us in awe. Their infinite carefreeness in harsh environments gave us protective bodies, gave us comfort. However, our profound feelings had not even faded yet when we were confronted with another grim reality. Behind the marvelous lives of whales, continuing deaths, here are the whales.
4: One breath has endured.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0: 정원이 폭염경보는
1: 37년 만에 15년 만에 가장 높은
2: 극한 호우 경보.
3: 자연이 보내는 소리 없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4: In spring, when petals showered us like the starlight, a whale calf who didn't live to see its life blossom is leaving us after only a year on this planet.
5: 이제 머리 놓고 지금 경추랑 흉추 오고 그 다음 거 오고,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놓여지는 거 한 샷씩 찍으면 돼요.
4: Instead of the sea it was born in, the calf is buried under unfamiliar soil.
5: 이 보리골의 골격을 좀 깨끗하게 나중에 수습하기 위해서 토양 안에 이제 미생물의 작용을 기대하면서 묻는 작업이거든요.
6: 몇 년 정도 여기 묻혀 나오는 거예요?
5: 저희 한 5년 정도 보고 있어요. 이게 보면 현대의 화석을 만드는 일인 거죠.
4: The plant bears fruit. After flowers fall, we hope that the tragic death of the calf will bear in the prevention of more unfortunate deaths.

0: 진드러미가 뭔데?
1: 묻을 필요가 없는데, 예, 이거는 약간 좀 상징적인 의미로, 예, 같이 그냥 묻으려고요. 그냥 폐기물로 가는 것보다는 같이 보내주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묻습니다.
2: After a long time, when we meet the skeletal whale calf again, hopefully there will be a bit of change in our behavior.
1: 고래는 굉장히 특이한 동물이에요. 우리와 같이 새끼를 태내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해서 젖을 먹여서 키우는 포유류인데 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고래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맞게 진화를 한 동물들이죠. 굉장히 추운 환경에서 때로는 잘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소리를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넓은 회유 장소와 먹이를 먹기 위한 장소, 사냥터, 번식하기 위한 장소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고래는 다음 세대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신비로운 동물들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고래가 경험을 하는 것들은 우리 사람이 경험을 할 것들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고래가 쓰레기에 노출이 되고 해양 환경에 위험한 것들에 노출이 되고 독소에 노출이 된다면 그건 고스란히 조만간 사람이 겪을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래가 죽은 개체로 발견이 됐을 때 저는 경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래들, 얘네한테 벌어지는 일은 너한테도 생길 수 있는 일이야 라는 경고장.
2: The whale who sent us the greatest SOS signal in the world tells us with its death that unless something changes, the ones to call for help the next time will be humans.

0: 방한 또 1년 만에 이루어진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을 통해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양국이 지난해 제가 카이로 대학교에서 발표한 대중동 구상인 샤인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처럼 더욱
1: 환하게

외국인들이 이 한글에 두 가지 흥미로 갑니다. 하나 역사적 맥락. 만든 임금이 이름이 지금도 명확하고 왜 만드는지가 또 책으로 남아 있고 이러면 되게 신기해요. 그다음에 신기한 것은 바로 그 글꼴이 반듯반듯하면서도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쉽게 배운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그 되게 매력을 느끼는 거죠. 2026년 정말 돌아오는 선언 되게 감격스러운 해인데 왜냐면 한글이 반포된 지 580주년이죠. 그리고 한글날이 제정된 지 100주년입니다. 이렇게 진짜 뜻깊은 의미가 깊습니다. 저는 한글 학자이자 한글 운동가인 김슬옹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한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회초리 맞아가면서 초등학교 때 천자문을 배웠습니다. 한자를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한자와 한글을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제가 신문을 봤는데 1977년 무렵에 그 아기를 영화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자가 그 아기영자입니다. 그게 되게 복잡해요. 그때 신문이 진짜 조사와 은느니가 하고 순 우리말만 한글이고 거의 다 한자였어요. 대중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신문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글학자가 또 한글운동가가 되어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세종당이 만든 이 훌륭한 문자를 500년 넘게 무시하고 깔보고 이름자 취급한다는 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 한글이 주는 무한한 매력이죠. 정말 쉽고 과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멋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한글이? 원래 제 이름이 한자식 이름이죠. 그 중용의 용자랑 성리학의 성자인데 용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공무원이 된 학교니까 공문서를 쓰는데 이 김용성 이거를 한자와 한글로 적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한자로 적는 걸 거부했습니다. 이건 내 이름이 아니다. 내 이름은 한글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니까 순 우리말 이름 짓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죠. 그래서 슬기롭고 옹골찬 옹달쌤이 되자라고 해서 우리말과 그래. 그래서 이제 슬옹이라는 이름을 제 스스로 짓게 됐습니다. 한글은 1443년 12월 달에 세종당이 한국나이 만 7살 때 처음으로 공표한 거예요. 이게 세종실록에 창제를 공표했던 그 당시 1443년 음력 12월 30일자 실록에 보면 훈민정음이라는 그 명칭은 당연히 세종대왕이 만든 분께서 붙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건 창제자만이 붙일 수 있는 거죠. 이 훈민정음 해례부호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새 문자, 훈민정음 설계도이자 해설서이자 학습서예요. 이 문자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 거기다가 이 모든 백성들이 쉽게 이걸 배울 수 있도록 또 용자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1977년에 세계 기록사로 등재된 까닭은 저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봅니다. 하나는 진정성이죠. 이 책의 진정성. 저는 이 해례본의 많은 내용들이 가슴에 와닿았지만 저 가장 감동적인 말은 뭐냐면 세종 서문에 내가 이것을 가엽게 여겨라는 말입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글 모르는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한다. 이거를 가엽게 여겼다는 가엽, 한자 민연이라고 하는데 가엽게 여겼다는 말이 나와요. 저는 이 낱말만 볼 때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15세기에 진짜 그 시대에 한자 모르는 백성들을 가엽게 여길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가엽게 여겼어도 임금이 가엽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말을 했고 문제를 해결했고 그걸 기억에 남겼어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 훈민정음을 창제를 공표한 뒤에 세종당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10여 명의 서리들, 대민 업무를 맡은 그 공무원, 지금으로만 공무원들이죠. 그분들한테 막 가르쳤어요. 왜냐면

0: 애미넘버를 통해서 빨리 보급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세종대왕이 한글이 주류 문자가 된 걸 꿈꿨지만 이 한글이 이 주류 문자가 되어온 역사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최만리 선생을 비롯해서 한 7명의 그 당시 양반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대부들이 막 반대하는 겁니다. 대단히 이 문자 훌륭하지만 이거 반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이 양반 사대부들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이 문자가 살아남을 수도 없고 백성들의 문자가 되긴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년 9개월이 걸린 겁니다. 2년 9개월 동안 뭘 하셨습니까? 바로 양반들을 설득하고 또 진짜 그 천년이 가는 문자를 만들기 위한 이 훈민정 해례본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2년 9개월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446년 음력 9월 상순 지금의 한글날에 책을 통해서 반포하게 된 겁니다.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 반포한 뒤에 그야말로 그 문자를 만들고 반포한 사람으로서의 정도를 걷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포하고 나서 한 달쯤 뒤인가요? 이 공문서에 써요. 실제 본인이. 그 다음 11월 달에 업문청을 만듭니다. 이 공식 기구를 만들어 빨리 보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2월 달에는 과거시험에도 도입해요. 왜냐면 공무원시험에 도입을 해야 빨리 이게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이런 진짜 문자를 반포한 데서 그치지 않고 이 문자가 진짜 그 백성들 문자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진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인 거예요. 세종대왕께서 훈민정 해례본을 펴내고 나서 1447년 무렵에 이 월인청강지곡이라는 책을 펴내요. 그래서 월인청강지곡은 그 천계강에 떠오른 달의 노래죠. 그래서 마치 달빛이 천계강에 떠오르듯이 이 훈민정음이 모든 백성의 문자가 떠오르도록 그런 염원을 담은 게 월인청강지곡이죠. 곧바로 사용되지 않았냐 이거는 좀 그 시간의 범위까지 모호하긴 한데 최대한 그래도 빨리 보급됐다는 증거가 하나 실록에 실려있어요. 그게 1449년 세종 실록입니다. 하연이라는 대감, 지금은 장관급이신데 그 하연 대감이 이분을 비난하는 한글 벽서가 그 하연 대감 담벼락에 붙는 겁니다. 하정승아 또 공사를 망령되이 하지 마라. 그런 한글 벽서가 붙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만에 그 일반 민중의 한글 벽서가 붙었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보급이 됐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최소한 3년 전에 어느 정도 보급이 됐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는 주로 업무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할 때만 훈민정음이라 불렀고요. 주시경과 그 제자들이 한 나라의 글을 줄여서 오직 하나의 큰 글, 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한글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명칭을 만든 겁니다. 1919년에 조선어 연구회가 조직이 돼요. 우리말과 글을 지켜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그래야 독립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일제강점기 때 말글을 빼앗기고 이런 진짜 엄청난 세월 속에서 한글을 가꾸고 지켜온 이 역사가 대단히 감동스럽고 인도네시아 부톤섬 찌아찌아족 한글 훈민정 보급한 게 2009년 무렵이면은 그 찌아찌아족의 그다지 쓰는 말을 그 인도네시아 공용 문자 로마자로 이게 표기 안 되는 게 많았다고 합니다. 저걸래 적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던 사이 이제 훈민정을 알게 되기라든가 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서울대학교 와서 우리 한글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한글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 거고요. 찌아찌아족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있어요.
1: The King Sejong Literacy Prize.
0: Ah, 진짜 세종대왕께서 진짜 지금 환생하신다면 진짜 아 내가 만든 문자가 이렇게 널리 쓰이고 있다니 그것도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로 쓰이고 있다니 아 참으로 감동스럽구나 뭐 이런 말씀을 반드시 하실 것 같고요.

저는 한글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진짜 그 자기 생각 느낌을 마음껏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언어가 6천 개, 7천 개라고 그래요. 하나 하나씩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사라져가는 말도 왜 사라집니까? 그걸 적을 수 있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훈민정음을 바로 그런 사라지는 말을 적는 문자, 바로 찌아찌아 말을 적는 문자로 활용하듯이 이런 사업을 제가 전 세계적 운동을 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벌이고자 합니다.

0: 지난해 양국 수교 30주년에 이어 RCC 대통령님의 10년 만에 방한, 또 1년 만에 이루어진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을 통해 한 이집트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양국 열렸습니다. 양국이 앞으로 함께 걸어갈 이 새로운 여정이 지난해 제가 카이로 대학교에서 발표한 대중동 구상인 샤인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처럼 더욱 환하게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1: من خلال الإعلان عن الارتقاء بالعلاقات المصرية الكورية إلى مستوى الشراكة الاستراتيجية باعتبارها محطة جديدة لعلاقاتنا الراسخة والقائمة على الاحترام المتبادل والمنفعة المشتركة.

0: Let's go, Simply K-pop! What's up, everybody? I'm your Simply K-pop's MC, Alan of Gravity.
1: 안녕하세요. 저는 Simply K-pop MC, Gravity 원진입니다.
0: Hey, Wonjin.
1: Uh-huh.
0: Do you know what day it is today?
1: What?
0: It's the day you say thank you to your parents.
1: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0: Did you say thank you to your parents yet?
1: 네,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0: That's
1: 5월
0: right.
1: 8일. 이래 봬도 효자랍니다.
0: Okay, what a good boy, Wonjin.
1: Uh-huh. 네, 우리 해외 팬분들을 위해서 한국의 어버이날을 한번 소개시켜드려볼까요?
0: Yep. Well, in Korea, we celebrate Parents' Day every year on May 8th. It is the day we express gratitude to our beloved mom and dad.
1: 네, 이렇게 정말 다정한 날입니다. 글로벌 팬분들도 오늘은 가족에게 따뜻한 한마디 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for today's Simply K-pop, we've put together special stages filled with our thanks to you because you're family to us.
1: 완전 동의합니다. 우리 글로벌 팬 여러분들 효도하겠습니다.
0: Hey, you don't get to be the only good boy today.
1: 아, 그러면은 같이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죠.
0: 네.
1: 자, 여러분 효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All right. Well, let's get ready to dive into some incredible stages that'll satisfy your eyes and ears.
1: 네, 물론이죠. 첫 번째 무대부터 바로 만나보실까요? 뮤직 스타트!

0: Hey, so you know how we're both wearing denim on denim today? Mm-hmm. Doesn't it look like we're in some kind of drink commercial?
1: 그러니까요. 약간 보기만 해도 시원한 게 말 나온 김에 한번 한 컷 가볼까요?
0: Good idea. Uh-huh. Let's go with two different concepts. Fizzy soda versus fresh sports drink.
1: 좋아요. 그러면은 형이 콜라로 가고 제가 한번 이온 음료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케이.
1: 네, 바로 가보죠. 하이, 고! 야! 오케이, 오케이. 제법 시원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0: Don't laugh. Let's see how well you do then, Wonjin.
1: 좋습니다, 좋습니다.
0: Alright, ready? Action!
1: 다라라라라라라 널 좋아한다구.
0: Alright, that was very refreshing. Pretty good, not bad.
1: 감사합니다. 그럼 이 청량함 그대로 이어서 다음 무대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뮤직 스타트!

0: Hey bro, I'm getting butterflies these days.
1: 설렌다고요? 왜요?
0: Because summer's coming.
1: 아 근데 덥고 약간 땀도 나고 벌레도 많고 근데도 여름이 좋다고요?
0: Sure, summer's hot, but the bright green scenery is pretty nice, isn't it?
1: 아, 그건 그렇긴 하죠. 인정, 인정.
0: Haha, just like the upcoming summer, our next teams are full of excitement and feel-good vibes. Please introduce them to us, Wonjin.
1: Okay, 네, 슈퍼, 루키, 모디세이, 그리고 레전드의 컴백, 박혜경 선배님까지 뮤직 스타트!

0: Simply K-pop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추억을 찾아보는 시간 아티스트 뷰티 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where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볼까요?
1: Yes, the girl group with captivating charms. Please give it up for the hot girls, Kiss of Life.
0: Welcome. 우후! 여러분 뜨거운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1: All right.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Welcome, Kiss of Life.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Hello, everyone. We are Kiss of Life.
0: 와우, 반갑습니다. 이번 휘스 씨 요즘 뜨거운 사랑을 또 받고 있는데요.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휘스 씨는 저희 Kiss of Life가 굉장히 오랜만에 들고 온 이번 앨범인데요. 음? Don't Mind Me 그리고 휘스 씨 이렇게 두 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3: 네, 타이틀 후이씨는 Kiss of Life가 처음 보여주는 팝 라인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1: Alright. Well, I've also watched your performances and noticed a lot of powerful choreography using your hands.
0: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희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또 노래가 후이씨인 만큼 너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0: 누구야? 누구야?
4: 네,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혼내는 것처럼 손짓을 하면 됩니다.
0: 너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1: 누구인지 보여.
0: 후알려. 후알려. 후알려.
4: Yeah.
0: 자, 그러면 저희랑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4: 좋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Alright.
4: Let's go.
1: 자, 준비됐다면 뮤직 큐.

0: All right, here are the performance queens, Kiss of Life, bringing you Who Is She? Is everybody ready?
1: 다들 준비되셨나요?
2: Yes!
1: 자, 그럼 다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에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아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코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패키지가 그들은 점심 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김으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의 안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2: 아.
1: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살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죠.
0: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아.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지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게 싹 갑자기.
1: 김밥은 옹알스다.
0: 모든 이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옹알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옹알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얘들아, 작년에 우리가 영어로 된 노래 가사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자막을 넣은 거 생각나?
1: 기억나.
2: 생각보다 힘들었어.
0: 아, 맞아.
2: 느낌 살리기가 어렵더라.
0: 맞아.
1: 맞아, 이게 표현이 맞나? 계속 고민했잖아.
3: 아, 올해도 잘 됐으면 좋겠다.
0: 그러면 이번에는 아예 우리가 번역

0: 생각을 해서 불러보는 건 어때?
1: 좋은데?
0: 괜찮아?
2: 좋아.
0: 괜찮아.
3: 좋다 좋다.
0: 그러게. 어떤 곡까지?
4: Before We Go 어때? Before We Go.
2: Before We Go 너무 좋지?
0: 나 Before We Go 좋은 거 같아. 어. 다들 어때?
4: 너무 좋지.
0: 괜찮지?
2: 그거 좋아.
4: 한번 해보자.
0: 해보자.
2: 끝부분.
0: 끝부분?
2: 좋은 게 있을까?
0: 그 다음에?
2: 끝나기 전에.
0: They dream the lights on me. 데이림 자 됐어?
1: 아직 아무것도 안 썼네.
2: 응 아직 아무것도 안 썼어.
0: 요 정도에서 한번 그거를 한번 바꿔보자. 좀 어디 왜 그래?
2: 왜 그래?
0: 괜찮았어.
1: 어 왜요? 왜 그래?
4: 왜 그래?
2: 근데 진짜 막히는 부분이 좀 꽤 있었어.
4: 진짜 한국어로 다시 배우고 싶은 줄이야.
0: 그랬어?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
2: 어?
0: 따라와.
4: 뭐를?
0: 따라와.
2: 어디 가는 거지?
0: 어디 가? 따라와.
2: 어디 가는 거지?
0: 어디 가?

0: 어? 저기 계신다.
1: 어, 와.
0: 계신다.
1: 우와, TV에서 뵙던 분이다.
2: 저는 뮤직비디오에서 뵙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우와, 다들 알지? 최태성 강사님. 그거... 한국사 하면 이분이시잖아. 이번에 한글과 한국어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보려고 내가 특별히 부탁드렸습니다.
5: 오, 네. 너무 영광이에요, 선생님.
2: 어떻게, 실물 보니까 어때요?
5: 실제로 보니 더 멋있으신데요?
2: 진짜야?
4: 맞습니다.
2: 아, 진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한글 이야기를 할 수 있어가지고, 아, 난 너무 영광이에요, 진짜. 아,
4: 저희가
1: 더 영광입니다.
2: 네, 감사합니다.
4: 그런데 선생님.
2: 네.
4: 왜 여주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2: 자, 한글하면 누가 제일 먼저 딱 떠오릅니까?
4: 당연히 세종대왕님이시죠.
2: 그렇죠. 세종대왕이시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세종대왕 하면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광화문을 떠올리세요.
4: 그렇죠.
2: 그죠? 네. 근데 저는 좀 더 의미 있는 세종대왕께서 잠들어 계신 여주에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1: 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특별하네요.
2: 특별하죠?
1: 네.
2: 아, 여러분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세종대왕님을 직접 오늘 만나 뵙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BM처럼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운 또 다른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산체스 다나!
6: 멕시코에서 왔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7: Hi, BM.
8: Hello.
7: Learning Korean is tough, right? Feels great to meet someone who gets it. 동병상련. Let's enjoy learning together.
8: 오, 동병상련. 우리 같이 일취월장 해보자고요.
2: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열정 넘치는 분들과 함께하니까 든든합니다. 자, 그럼 세종대왕님께 인사부터 드리러 가볼까요?
1: Let's go!

0: 여기가요 바로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이 잠든 곳 영릉입니다. 와.
1: 세종대왕 옆에 계신 분이 소원 왕우신 거죠?
0: 오? 어떻게 알았어요? 이야, 엄청나네. 맞습니다. 이 세종대왕과 소원 왕후가 나란히 함께 잠든 조선 최초의 합장릉입니다. 세종은 생전에 죽어서도 왕비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한 뜻을 남겼고요. 그 뜻에 따라서 이곳에 함께 모셔지게 된 겁니다.
2: 세종대왕님은 참 따뜻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사랑꾼이지 뭐.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글, 음악, 과학, 정치까지 정말 다방면에서 세종대왕이 남긴 그분의

0: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아주 깊은 관심을 가졌던 그런 인구입니다. 당시 세종은요, 해시계인 안구일구, 천문관측기구인 혼천의 등을 과학자 이천 장용실 등에게 제작하게 해서 보다 정확한 시간과 절기를 백성들한테 알리고 농업 생산성과 생활 편의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1: 교과서에서 본 내용들이 새록새록 생각나요.
0: 생각이 나요?
2: 네. 진짜?
0: 성민 씨는 공부를 많이 했나 봐. 좋습니다.
3: 세종대왕님 대부분의 업적에서 백성을 향한 마음이 느껴져서 그런지 진짜 가슴이 뭉클해지는 기분이에요.
0: 맞아. 자, 이번엔 오늘 우리가 이곳을 찾은 진짜 이유인 세종대왕이 남긴 한글 기록 유산을 함께 볼게요.
1: 네.
0: 여기 모이는 훈민정음. 와. 자, 훈민정음은 한글을 만든 이유와 쓰임새를 또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는 조선 왕조의 정당성과 선조들의 업적을 노래한 책입니다.
4: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0: 네.
4: 한글 훈민정음 뭐가 다르죠? 같은 거 아닌가요?
0: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와 책의 이름. 한글은 우리가 지금 부르는 문자의 이름이죠.
5: 훈민정음이 태어날 때 받은 이름이라면 한글은 사람들이 친근하게 부르는 이름이네요.
0: 처음 만들었을 땐 이름이 없어서 그냥 언문이라고 불렸어요.
4: 약간 이름 미정 느낌?
0: 그렇죠. 그러다가 1446년경에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줄여서 정음이라고
1: 합니다.
6: 그럼 한글은 뭐예요? 예명?
0: 사실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언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 세종대왕께서 돌아가시고 시간이 흐르면서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은 거의 잊혀집니다. 이후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이 글자가 공식 문자로 인정받게 되면서 나라의 글이란 뜻의 국문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주시경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건 우리 고유의 글자야 해서 한글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만들었죠. 한이라는 말은 큰이란 뜻이기도 하고 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3: 와, 한글이 되게 사연 많은 이름이었네요.
0: 그렇죠. 그리고 처음 만들었을 때는 28자였는데 지금은 24자만 남았어요. 여기 석보상절은 뭘까요? 우리 지우 씨.
6: 책이요?
0: 예. 훌륭합니다. 네, 맞았어요. 책이에요. 네.
4: 축하드립니다.
0: 세종대왕의 명으로 아들인 수양대군이 여러 불경 자료들을 모아 정리한 부처님의 전기입니다. 세종대왕의 아내이자 수양대군의 어머니인 소원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든 책이죠.
4: 진짜.
0: 자, 그러면 내용은 뭘까요? 부처님의 이야기를 훈민정음으로 쉽게 풀어낸 불교 입문서, 한마디로 최초의 불교 교양서인 셈입니다.
1: 석보상절 같은 유산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야기처럼 들으니까 훨씬 재밌는데요?
0: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왜 놀래요?
4: 좋아요.
0: 제가 네 자리 숫자 두 개를 불러드릴 텐데요. 이 숫자가 뜻하는 걸 맞히면 선물을 드립니다.
4: 선물!
0: 네, 선물 뭐예요?
6: 선물.
0: 먼저 첫 번째 숫자 1009.
4: 정답!
0: 깜짝이야.
4: 정답!
0: 자,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3: 한글날이요.
4: 맞아요?
0: 정답! 네, 맞습니다. 1009, 바로 10월 9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반포한 걸 기념하는 날이죠. 자, 그런데 알고 있나요? 원래는 한글날을 한글날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3: 진짜요? 그럼 뭐라고 불렀을까요?
0: 가갸날이라고 불렀어요.
5: 가갸날?
3: 가갸날?
5: 아, 알겠다. 우리 한글 처음 배울 때 가갸, 거겨 이렇게 한글의 기본 글자부터 배우잖아요. 거기서 따온 이름이 아닐까. 맞나요?
0: 맞습니다. 한글을 기념하는 날로 1926년 조선어 연구회에서 처음 만든 이름이 바로 가갸날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숫자입니다. 0515. 무슨 의미일까요?
1: 정답! 스승의 날?
5: 에이, 설마 세종대왕과 관련된 날이 아닐까?
3: 0515. 혹시 세종대왕의 아내였던 서원왕후와 만난 날?
6: 혹시 세종대왕 생신일?
4: 오, 그럴듯한데?
0: 정답은 딴! 0515. 바로 세종대왕이 나신 날입니다. 세종대왕은 1397년 음력 4월 10일에 태어나셨죠. 이 날짜를 양력으로 바꾼 것이 5월 15일입니다. 이날은 2024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은 문화 강국으로서의 자긍심을 다지기 위함이었죠. 자, 그러면 이번엔 한글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러 갈까요?
4: 네,
1: 좋아요. 좋아요.

0: 자, 여러분. 한글의 역사에 대해 안내해 주실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훈민정음의 뜻과 정신을 깊이 연구해 오신 황선엽 교수님이십니다.
1: 안녕하세요. 황선엽입니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저희는 앞서 여주 세종대왕릉을 들러 세종이라는 인물과 업적에 대해 알아보고 왔는데요. 이제 한글의 역사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3: 좋아요.
2: 좋습니다.
1: 네, 그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한글은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세종대왕 혼자일까요? 아니면 집현전사들과 같이였을까요?
3: 아무래도 학자들이 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1: 사실 이 얘기는 생각보다 흥미진진해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0: 이야, 재밌겠다.
1: 한글은 세종대왕이 직접 단독으로 만든 문자예요. 예전에는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건 오해였어요.
2: 아, 진짜? 어떻게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죠?
1: 왜냐면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집현전 학사들의 이름이 실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 같이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세종대왕이 문자를 창제했고 집현전 학사들은 그것을 정리하는 역할만 한 거죠. 한마디로 창제는 세종, 정리는 학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이야기가 점점 흥미로워지는데 교수님,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 우리는 우리말을 어떻게 글로 적었을까요?
1: 이 질문부터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한글이 없던 시절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문자로 의사를 전달했을까요?
4: 한자요.
5: 오. 에이, 한자는 양반들이 쓰는 거잖아.
4: 아, 그치. 그러면 그림을 그렸나?
3: 그럼 개똥이란 이름이면 글자 대신 강아지 옆에 냄새나는 뭔가를 그렸다는 거네?
0: 우와.
1: 예전에는 우리말을 그대로 적는 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 글자인 한자를 빌렸었죠. 그런데 사람 이름이라든지 노래 또는 우리나라 땅 이름 같은 거는 한자로 바꿔 적기가 참 어려웠어요.
2: 그렇죠.
1: 그래서 억지로 한자를 우리말처럼 써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복잡하고 글자를 아는 사람만 쓸 수 있었죠. 그래서 결국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새로운 글자가 꼭 필요했어요. 그런데요, 선생님, 네. 세종대왕께서 왜 그렇게 백성들을 위한 글자를 만들려고 하셨는지 특별한 사연이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1428년 진주라는 곳에 살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종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죠. 내가 백성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자책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효도와 충성, 올바른 삶을 가르치는 책을 만들어서 나눠주기로 합니다. 이때 만든 책이 바로 삼강행실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책의 앞면은 그림을 그려 넣었지만 뒷면의 내용은 전부 어려운 한문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글을 몰랐던 백성들은 읽을 수조차 없었죠.
2: 그럼요.
0: 그때 세종은 깨달았습니다. 아, 백성을 진짜 위하려면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글자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해서 새로운 글자 한글을 만들 결심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전시 공간에 와 있는데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기 위해 어떤 공부를 하신 걸까요?
1: 예, 세종대왕은요, 먼저 소리의 원리에 대해서 깊이 공부했습니다. 그런 학문을 중국의 성문학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구할 수 있는 중국 성문학에 관한 책들을 다 찾아서 연구를 하셨다고 해요.
0: 와.
3: 다요? 와, 정말 한글 창제에 진심이셨네요.
1: 예, 그뿐만이 아니라요. 티베트 문자, 몽골 문자, 여진 문자, 일본 문자까지 주변 나라의 문자들도 전부 조사를 하셨고요. 이런 연구 끝에 가장 과학적인 방식인 음소 문자, 즉 소리를 하나하나씩 나눠 적는 방식으로 지금의 한글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4: 와, 이게 15세기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1: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새로운 글자가 당시 한자만 써오던 사대부들에게는 너무 낯설고 거부감도 컸다는 거예요.
0: 그 대표적인 인물이 혹시?
1: 예, 맞습니다. 추말리라는 사람이에요. 예, 추말리는 한글에 대해서 촌스럽고 상스럽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문자다라고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3: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2: 무슨 글자가 촌스럽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멋진데.
1: 하지만 세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한 글자, 그 신념 하나로 끝까지 밀고 나가셨죠.
4: 그럼 한글은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서 언제부터 널리 쓰이게 된 건가요?
1: 아, 좋은 질문이에요. 한글이 반포된 건 1446년이지만 처음부터 모든 백성들이 자유롭게 쓴 건 아니에요. 당시 양반들은 여전히 한자를 고집했죠. 한글은 언문이라고 불리면서 낮게 여겨졌어요. 아,
5: 그때는 글자도 특권 층만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네요.
1: 예, 맞아요. 하지만 한글은 배우기 쉽고 쓰기도 편했기 때문에 글을 접하기 어려웠던 부녀자, 서민들에게 점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궁중이나 사대부 집안의 여성들은 한자를 배우기 어려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글을 익혔죠.
4: 그래서 한글 편지 같은 게 많았던 거군요.
3: 진짜 생각할수록 멋진 분이세요. 그 덕분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배우는 문자로 자리 잡았죠.
2: 아, 진짜 생각해보면 한글은 그때 당시로선 너무 혁신적이었던 것 같아요.
5: 맞아.
6: 질문이요?
1: 예, 다나.
6: 한자는 보통 사물이 생긴 대로 그린 상형 문자잖아요. 그런데 한글은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다른 원리로 만들어진 건가요?
1: 예, 우리가 흔히 쓰는 라틴 알파벳, 즉 로마자는요. 보시다시피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페니키아 문자로, 그리스 문자로, 로마자로 굳어지게 됐죠. 다음으로 일본의 가나도 한자의 모양을 단순하게 바꿔서 만든 거예요.
2: 그러네.
1: 이처럼 대부분의 문자는 기존의 문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한글은 완전히 달라요. 어느 문자를 따라한 게 아니라 소리내는 원리를 적용해서 만든 문자예요. 독창적이고 과학적이죠.
0: 여러분, 세종이 한글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6: 글쎄요. 한 30년? 30년도 잘 봐요. 사실 냉장고 같은 것도 처음 원리를 발명하고 보급되기까지 100년도 넘게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글자를 발명한다는 건 그보다 더 어려운 일 같거든요.
2: 아, 맞아요.
0: 물론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삼강행실도가 간행된 1434년경부터 작업이 시작되어 1443년에 문자가 완성되고 1446년에 반포까지 이루어졌으니 10여 년이 걸렸다고 할 수 있어요.
3: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주신 글자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써야 할 것 같아요.
4: 저는 오늘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0: 그래서 여러분, 한국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잘 쓰려면 이 글자가 어떤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졌는지 역사를 함께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잘 정리한 거 맞죠?
1: 예,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어 역사를 가르치면서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 역사를 아는 것이 곧 현재를 파악하는 기초가 된다는 말인데요. 언어를 이해한다는 건 단지 말의 뜻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문화라든지 사회, 역사까지 이해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는 눈치, 정, 한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을 번역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관계와 역사, 감정을 알게 되면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나는 혹시 그런 경험 없었어요?
6: 저도 공감해요. 한국어를 잘 알게 된 건 단어만 외운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생각하는 법을 같이 이해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BM은 어때요?
2: 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오늘 한글에 대한 호기심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더 공부해보고 싶은 의욕이 불끈 솟고 있어요. 한글의 역사도 함께 공부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야.
0: 오늘 우리는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창제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들었는데요. 조선 후기에는 한글로 된 편지, 춘향전, 심청전, 토끼전 같은 소설들이 널리 읽혔고 외국어 표기에도 활용되면서 실생활 속에서 점점 자리를 잡아갔죠. 그리고 결국 누구나 쉽게 읽고 글을 쓸 수 있으니 세종이 꿈꿨던 세상이 현실이 되었죠. 와. 자, 오늘 어땠나요? 좋아요.
3: 너무 좋았습니다.
0: 최고.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되돌아본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죠?
7: 예. 맞습니다.
0: 오늘 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황선엽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한글의 기본 구조와 발음 원리,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려워하는 발음의 비밀까지 과학적이고 흥미로운 한글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0: 알고 나니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매일 쓰던 글자가 새롭게 다가왔어요.
1: 한글의 역사를 알고 나니까 그냥 글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정말 정성을 들여 만든 작품 같아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저 자신이 좋아요.

0: Korea Initiative.
1: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0: The K Initiative.
2: 이번에 그 한그레드에서 또 그렇게 접근하니까 되게 배울 게 많았죠?
3: 네, 네 정말.
4: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잘 지냈어요?
4: 네, 잘 지냈어요.
2: 예. 이쪽은요, 나이지리아. 네,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으로 공부하러 온 아이아니오 이마티 디쿠아입니다.
6: 반갑습니다.
4: 제 이름 너무 길죠? 그 티티라고 불러주세요.
3: 티티.
4: 한국에 온 지는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3: 10년.
2: 잘 오셨습니다. 아, 그런데 특히 어려웠던 점이 있어요.
4: 발음. 발음 때문에 곤란했던 적이 많아요. 그 예전에 가게에서 골라주세요 했는데 직원이 콜라주세요로 알아듣고 시원한 콜라 주더라고요.
2: 아니 누구나 모국어의 발음 습관 때문에 외국어를 배울 때 종종 어려워하죠.
3: 맞아요.
2: 특히 영어권 학습자는 예사소리와 거센소리 구분을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한글은 어떤 소리든 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4: 맞아요.
2: 그래서 발음이 어려운 단어를 한글로 써보고 입모양을 따라서 연습해보면 좀 더 잘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비밀을 풀기 위해 우리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배경에 이어 오늘은 표현 못할 소리가 없는 문자, 한글의 원리와 발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출발!
7: 여기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인류가 걸어온 수천 년 문자의 여정을 한 곳에 모은 곳입니다. 전 세계 다양한 문자가 어떻게 발생되고 또 발전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 문자에 담긴 인류의 지혜와 역사를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2: 자, 여러분, 박물관 잘 둘러보셨나요?
8: 네!
2: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글자가 많죠. 쇠기 문자, 상형 문자, 알파벳, 그리고 우리가 쓰는 한글까지. 그런데요, 한글은 조금 특별합니다. 자,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한글 연구의 권위자 박기영 교수님이십니다.
9: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기영입니다. 먼저 한글은 다른 문자와 다르게 글자 하나하나가 소리를 있는 그대로 그려주고 있는 글자라고 하는 점에서 좀 특별합니다.
4: 그게 무슨 뜻이에요?
10: 여기에 이렇게 영어의 A로 시작하는 단어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발음을 멋있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2: 미안. 네.
10: 예?
11: 애플. 오. 오. April.
10: 예.
11: Again.
10: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A라고 하는 똑같은 글자이지만 영어 단어의 발음은 다 다릅니다.
12: 맞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 따로 발음 기호도 살펴봐야 돼요.
10: 맞아, 그렇죠. 맞아, 맞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먼저 모음의 글자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2: 네.
10: 예, 그러면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발음을 한번 직접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 으라는 발음을 하면서 입의 모양보다는 혀의 움직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생각을 해보실까요? 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혀가 혹시 으 발음할 때 조금 뒤로 가는 게

0: 쓰면서 앞쪽에서 발음하는 소리를 석이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오.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음을 발음하는 그 모습을 글자에 반영하려고 했다. 이것이 한글이 가지고 있는, 또 특별히 모음 글자가 가지고 있는 우와.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으이 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이 글자들을 서로 합한 글자가 11개가 있어서 모두 21개의 글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모음이 하나의 그릇이라면 이 모음에 더 다양한 소리를 담아주는 자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국어의 자음에는 이렇게 19개의 자음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이 19개의 자음 글자를 또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지난 1편에서 황선엽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 한글은 바로 소리 내는 원리를 적용해서 만든 문자라고요. 바로 그 원리가 자음을 만들 때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설계된 데에 담겨 있습니다. 아~
1: 느낌이 잘 아직은 안 오는데.
0: 아, 그러면 한번. 네. 네. 아, 이 기역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요. 우리가 이거를 기역이라고 읽기보다는 그라고 발음을 할 때 그, 예, 혀의 뒤쪽이 입천장에 닿는 이게 혀라면 그. 그 요렇게 될 때 요 모습이 그 기역입니다.
1: 이야 이런
0: 준비할 때 혀가 올라가서 있는 모습.
2: 아 그렇네.
0: 그, 예 그것이 기역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오. 그러면 이번에는 느 발음을 해볼까요? 느 발음을 할 때는 이게 혀라면 혀의 앞 부분이
3: 네.
0: 이렇게 올라갑니다.
2: 네네.
0: 혀의 앞부분이 올라가서 이 뒤쪽에 닿죠. 네. 느 다시 내려오지만
3: 네.
0: 발음할 때는 느 예. 이렇게 된 모습. 혀가 이렇게 올라가서 닿는 모습을 미음.
1: 와.
0: 미음은 무.
2: 무.
0: 예. 무. 제 입을 보면 미음처럼 보이나요? 무. 좀 만들었나요?
3: 네.
0: 네. 이 미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 모양을 본따서 만든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시옷은 무엇의 모양을 본땄을까요?
2: 어? 혀끝?
0: 아, 아닙니다.
4: 어? 수염인가?
0: 수염? 아, 아닙니다.
5: 시옷이 S 발음이잖아. 이?
0: 맞습니다.
1: 예. 뭐라고요?
0: 옆에서 이를 그리면 약간 이렇게 그리겠죠.
3: 네.
0: 이의 모양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네. 요 이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모양을 본땄을까요?
1: 이응.
3: 아,
4: 동그라미.
3: 목구멍?
1: 아우 너무 들어간다.
0: 하지만 맞습니다.
3: 맞아요?
0: 목구멍의 모습을 이것이 이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음이라고 하는 요 다섯 가지의 글자를 자음의 기본 글자라고 하는데요. 요 기본 글자들이 다 혀의 움직임 또는 입술 모양 또는 이의 모습, 또 하나는 목구멍의 모습. 예, 이것을 가지고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2: 아, 그런데 다섯 개 말고도 더 있잖아요. 자음이 총 19개 아닌가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섯 개의 기본 글자에 획을 더하거나 약간 변화를 주어서 다른 자음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 그라고 하는 소리가 있죠.
1: 네.
0: 여러분들이 크,
3: 네. 크,
0: 아~ 네. 느낌으로도 그보다 크가 더 센 소리죠.
2: 네.

0: 그럴 때 여기에 획을 하나 더 그렸다. 또 아까 니은이 있었죠?
1: 네.
0: 느에서 드.
2: 드.
0: 드에서 트.
2: 트.
0: 예. 무. 무에 대해서는 브.
2: 푸.
0: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획을 조금 더 그려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된소리가 있죠. 예. 이 된소리 자음은 우리가 그 발음을 하고 끄 발음을 하면 뭔가 끄 발음을 할 때 좀 더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 끄.
1: 그죠.
0: 드, 뜨. 예, 발음을 하기 전에 한번 뜨 막았다가 터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보다 이 소리가 더 강한 소리가 되고 더 긴장해서 내는 소리가 되어서 그거는 그러면 요 글자를 나란히 두 번 쓰자. 끄, 뜨, 뿌, 쓰, 찌. 이렇게 다섯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3: 와.
0: 그래서 한국어에는 이렇게 달,
2: 달,
0: 탈,
2: 탈,
0: 딸,
2: 딸.
0: 이렇게 세 개의 소리의 구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평음 또는 뭐 예사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탈 하는 건
2: 탈.
0: 숨을 더 세게 내뱉으니까 거센 소리.
2: 거센 소리.
0: 또는 뭐 격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딸 같은 거는 우리가 좀 목을 긴장해서 막았다가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2: 딸.
0: 된 소리.
1: 네네.
0: 그래서 딸. 또는 이거를 경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 오,
0: 그럼 한번 자음과 모음을 조합을 해볼까요?
2: 네.
0: 예. 먼저 역시 TTC부터 먼저 요 기억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4: 오케이. 가, 갸, 거, 겨, 고, 교, 쿠, 큐, 크, 기.
0: 예. 잘했습니다.
1: 근데 지금 여전히 골라와 콜라는 남아있네요.
0: 그것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한글은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거나 또 밑에 자음 받침이 붙어서 하나의 글자가 완성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있고 그 밑에 그 자음이 있죠. 요것을 받침이라고 합니다. 요 받침까지 들어가게 되면 또 새로운 발음과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1: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한국어 발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볼까요?
0: 예. 한국어의 모음 발음 중에 어와 우, 우와 으 발음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울 때 좀 가장 어려워하는 모음 중에 하나가 바로 어와 오를 구별하거나
1: 아.
0: 으와 우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1: 아.
0: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은 할 수
5: 있습니다.
0: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1: 있습니다.
0: 예, 먼저 오 발음을 해볼까요?
2: 오.
0: 네. 오 발음은 입술이 동그랗게 되죠.
1: 오.
0: 근데 입술을 동그랗게 모으려면 입술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1: 네.
2: 네.
0: 오. 오. 그다음에 어.
2: 어.
0: 네. 어는 오보다 입을 좀 벌리면서 입술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1: 네.
0: 네. 이 두 개의 발음을 잘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한국어가 외래어지만 커피가 있고 코피가 커피. 있습니다.
2: 커피.
1: 네. 커피. 커피.
0: 카페에 가서 코피 주세요 하면 안 되겠죠.
2: 네.
0: 네. 그러면 예. 한번 발음을 해볼까요? 코피.
5: 코피.
0: 예. 코피는 입술을 동그랗게 해서 코피.
2: 코피.
0: 예. 그다음에 커피.
5: 커피.
0: 예. 커피.
5: 커피.
0: 거울을 보면서 확인을 하면 더 좋습니다.
1: 자, 이번엔 자음 발음의 특징도 한번 살펴볼까요?
0: 예. 한국어의 자음은 다른 언어에서 보기 힘든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세 가지 소리의 구별입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그, 끄, 크, 드, 뜨, 트, 또 부, 뿌, 푸, 즈, 쯔, 츠처럼 세 가지 소리로 나뉘는데요. 이게 다른 언어에 아주 흔한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아~ 예. 그래서 영어권 화자는 이 세 가지 발음 중에 그와 크, 드와 트 같은 평음과 격음의 발음을 어려워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일본어권 학습자는 끄, 뜨, 뿌, 쓰, 쯔 같은 된소리의 발음을 어려워합니다.
3: 아, 맞아.
1: 자, 선생님, 이것도 어떤 뭐 연습 비결이 있을까요?
0: 아, 예. 보통 한국어 교실에서 자주 하는 연습이 있는데요. 오. 제가 그 미리 나눠드린 휴지. 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휴지를 이렇게 입 앞에 대고 가, 까, 카.
1: 어? 다른데?
0: 까는 전혀 안 흔들리지 않고 그러네. 카 발음을 할 때는 세게 흔들립니다. 카. 된 소리를 발음할 때는 휴지가 거의 안 움직이고 오. 거센 소리, 즉 격음을 발음할 때는 휴지가 많이 흔들립니다. 오호.
4: 코. 집에 가서 더 열심히
3: 그러네.
1: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한글의 창제 원리에서부터 조합의 원리와 발음의 특징까지 알아봤는데요. 한글은 모음도 다양하고 자음도 세 가지 소리로 나뉘고 그래서 결국 어떤 소리든 다 담아낼 수 있는 문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한글 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6: 네, 맞아요. 배우면 배울수록 참 매력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는 한글의 모양도 참 예쁘고 한 칸에 모아 써서 읽기에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4: 맞아요. 알파벳은 한자씩 옆으로 이어 쓰는데 한글은 네모으로 그 모아 쓰잖아요. 그래서 세로 쓰기도 가능하더라고요. 신기해요.
0: 예, 맞습니다. 한글을 처음 만들 때부터 세종대왕이 글자만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쓰는 방식도 규칙도 정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이, 아, 어처럼 사람을 본따 만든 모음은 자음의 오른쪽에 쓴다. 그리고 으, 오, 우처럼 땅을 본따 만든 모음은 자음 아래쪽에 쓰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한글은 이렇게 네모꼴로 모아서 씁니다.
2: 한 칸의 소리를 탁 모으니까 한눈에 탁 들어오는 거군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모아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디자인하거나 아니면 도장 같은 거를 만들 때도 참 좋죠.
4: 아, 맞다.
1: 어? 뭐 혹시 무슨 일 있어요?
4: 그 도장 말씀하셔서 생각났어요. 저 내일까지 한글 도장 만들어 가야 하거든요.
1: 그럼 잘 됐다. 지금 한글 도장 없는 사람 손.
2: 저요.
1: 티티 씨 없죠? 그러면 티티 씨하고 소민 씨가 한글 도장 만들기 체험을 하고 오는 건 어떨까요?
4: 정말요?
1: 네. 도장 선생님이잖아요.
2: 좋아요.
1: 좋죠?
2: 감사합니다.
1: 자, 좋습니다. 아, 박경 교수님,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0: 누구나 배우기 쉽고 또 쓰기 쉬운 한글, 그리고 이 한글을 표현의 도구로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어. 이것을 더 많은 사람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아, 오늘 진짜 너무 재밌고 너무 또 쉽게 알려주셨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종이를 올려놓고 돌리고. 오, 이야, 아름답도다. 어떻게 살 것인가. 아, 어, 틀렸어. 살 것인가. 살 것인가.
1: 제도전, 제도전.
2: 제도전을 뭐 하고 계셨어요?
1: 이거 하고 있었어요.
0: 이거 은근히 승부욕. 승부욕 챙기는
1: 거 어려워. 찍기 어려워.
0: 네, 살짝 어려워요.
2: 재밌겠다. 네.
3: 취업 재밌게 하셨어요?
1: 아, 네. 재밌었어요. 많이 재밌었습니다.
0: 그죠? 근데 소민 씨와 태진 씨는 도장 잘 만들었어요?
2: 네,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로형 도장을 만들었고요.
4: 저 가로형.
0: 아, 진짜? 자,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또 왠지 헤어지기가 좀 너무 아쉬워요.
1: 네, 맞아요. 아,
0: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발음. 이 발음 훈련을 위한 이 젠말 요리 한번 해볼까 합니다.
4: 젠말 요리.
0: 제가 활판으로 그래서 아까 지금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0: 자, 이걸 제가 나눠 드릴 테니까 아, 네. 자, 이걸 그냥 읽으시면 돼요. 어렵지 네. 않아요.
1: 네.
0: 자, 먼저
2: 감사합니다.
0: 자, 여기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여기 있습니다. 좋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 자, 리듬을 넣어서 갑시다. 랩하듯이 한번 좋아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최세
1: 중앙청 창살 쇠창살 검찰청 창살 쌍창살 경찰청 창살 쌍창살
0: 땡이에요 땡 멋지게 우리 B.A.
2: 하니까 전 잘해봤습니다
0: 중앙청 창살 쇠창살
3: 땡
0: 한 번 더 시작
2: 중앙청 창살 쇠창살
1: 검찰청
4: 검찰청 뭐라고요?
1: 검찰청 다음에 뭐라고?
0: 마지막 희나 지우 씨 시작.
5: 중앙청 창살 쇠창살 검찰청 창살 쌍창살 경찰청 창살 철창살.
2: 역시 한글은 표현 못할 소리가 없지만 발음은 쉽지 않네요.
1: 아 괜찮아. 아, 결국 우린 해냈잖아.
3: 그럼 이렇게 즐겁게 연결되는 게 중요한 거지.
5: 맞아 맞아.
0: 그렇죠 그렇죠. 아, 한글은 이렇게 우리 모두를 이어주는 소통의 다리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 즐거운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겠죠. 자 오늘은 표현 못할 소리가 없는 한글 그리고 한국어 발음의 그 특징에 대해 함께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어 초보 학습자들이 틀리기 쉬운 그 한국어 표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이것도 재밌겠죠?
6: 네.
3: 사실 한국에서는 밥 한번 먹어요 라는 말이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인사말로 많이 쓰이거든요.
7: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0: 정답은 뭡니까?
8: 1번입니다. 아~
0: 자 그럼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국어를 만나다 다음에 또 만나요.
1: 하늘, 땅, 사람 이 천지인의 원리로 글자를 만들었다니 너무 놀라워요. 아, 한글 속에 세상을 바라보는 철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9: 자음은 입모양을 본떠서 만들고 획 하나로 소리 세 개까지 표현할 수 있다니 한글이 왜 배우기 쉬운 글자인지 또 과학적인 글자인지 알 것 같아요.
3: 모아 쓰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한 칸에 한 글자, 하나의 소리 정확하고 참 예뻐요.
2: 발음 처음엔 누구나 쉽지 않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저도 거울 보고 연습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10: 오늘 입 앞에 그 티슈 대고 발음 연습했잖아요.
2: 네.
10: 집에서도 해보려고요.
7: 파이팅.
11: 잘 나왔는데.
5: 아 거꾸로 했어요. 그대들의 여름은 어땠나요?
1: 그대 그대들의
0: 내 조심 좀 뭔지 안다.
12: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자동차 디자이너 꿈이었다면서요?
1: 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를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요. 아,
2: 그러면 왜 갑자기 연기를 한 거예요?
3: 친구 따라 강남 간 케이스.
2: 어, 이런 애도 있다.
0: 그 친구도 안 됐지.
3: 그 친구는 안 하지.
2: 그래. 아, 친구 따라 강남 가서 친구가 된 걸 본 적이 없어.
4: 네, 맞아요.
1: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여의도에서 연기 학원을 하셨었어요. 내 친구가 갑자기 거길 간다는 거예요. 네. 네가 거길 왜 가냐? 그랬더니 예쁜 여자들이 많이 다닌다 그래가지고.
4: 감사합니다.
1: 가서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법. 어디서 쉬어서 어떻게 해야 어느 부분이 강조가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재밌었죠. 그랬더니 이제 지나다니시던 이제 매니저분께서 네. 캐스팅하셔가지고.
2: 어머, 네. 우와.
1: 그래서 이쪽에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야. 됐죠.
2: 아버지는 반대 안 하셨고.
1: 반대 많이 하셨죠.
2: 아, 왜요? 쉬운 길 아니다?
1: 사실 실력만 있다고 되는 길이 아니잖아요. 아, 네. 아니, 공부 잘하고 있다가 왜 그러냐 이렇게 되신 거죠.
3: 잘 되면 좋지만 안 될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그냥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2: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3: 그러면 따님이나 아드님이 연기를 한다고 해서 말리지는 않으실?
1: 네, 해보다가 안 돼도 그것도 재산인 것 같아요.
2: 가인 씨 생각도?
1: 거기는 좀 반대더라고요.
2: 근데 왜 이렇게 빨리 결혼했어요?
3: 이제 막 작품 많이 하기 하는데 딱 결혼해버리는 게

0: 존 위는 뭐 그렇게 결혼이 뭘 방해한다라고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1: 다인 씨도?
0: 네. 그런 환상을 좀 꼭 꿈꿔왔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알콩달콩 이렇게
1: 가장
0: 예, 예쁘게 결혼을 해서 그냥 잘 사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네.
1: 자, 육고기, 해산물.
0: 저는 사실 육고기 쪽이죠.
1: 육고기?
0: 네.
1: 해산물입니다. 인천에 왔으니까.
0: 인천이니까.
1: 인천이잖아요.
0: 어떤 물고기냐가 중요한데.
1: 어떤 물고기 좋아하시죠?
0: 저는 돔 좋아합니다.
1: 돔! 그럼 이것도 좋아할 겁니다. 요 생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먹는 생선입니다.
0: 오.
1: 그리고 여름에 대표 보양식. 여기는 심포시장 안에 있고 60년이 넘은 집이에요.
2: 10년?
1: 노포 중에 형님입니다, 형님.

0: 여기 사람 많으니까 이제 각오하시고.
1: 와, 와우.
0: 와우. 야, 여길 또 오네, 여길 또 와. 여기는 늘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1: 야, 야 닭강정. 닭강정.
0: 내가 저번에 먹었던 닭강정이 여기야. 와, 아직도 줄을 서서 이렇게 먹네요.
1: 그럼.
0: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여전히 잘 되는구만요. 아 근데 아직까지도 줄이 저렇게 긴 게 신기하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람 많은 데서 좀 벗어나서 여름 보양식 드셔야지.
2: 아하. 매달 저쪽 말고 또 이쪽도 있고.
0: 아유. 와, 여긴 또 조용하죠.
2: 이건 뭐야. 오. 그러니까 신기하다.
0: 그치?
2: 조용해졌다, 엄청.
0: 여기 또 수선거리네, 여기는.
2: 야, 여기는.
0: 와, 이런 데가 있구나.
1: 와, 대박이다. 냄새 봐. 와, 따네.
0: 세트장 같다, 여기는. 여기? 설마? 신스 1961년? 오!
1: 61년부터 61년생. 자연산
0: 민어!
1: 여름은
0: 민어.
2: 그렇구나.

0: 섭외하러 갔어요.
1: 안녕하세요. 저녁무 계획에서 나왔는데 혹시 저희 세 명 먹는 거 촬영 가능할까요?
2: 사장님.
1: 안녕하세요. 저녁무 계획이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저희 세 명 연정훈 배우하고 저희 튜브하고.
3: 안녕하세요.
4: 지금 2층이 좀
5: 자리가 그렇게 넓진 않아.
1: 괜찮아요.
6: 저희 테이블만 보세요. 있으면 돼요. 네.
5: 그럼 안쪽에 테이블 2층에.
6: 아, 네네. 네.
5: 네. 괜찮으시면 안쪽.
1: 젊은 사장님이시네.
6: 감사합니다. 이거 2층으로 올라가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
7: 우와, 여기 2층이 있구나.
1: 와, 대박.
6: 야, 여기 민어 전문이네요. 다 민어네, 메뉴가.
1: 여러분, 여름은 민어입니다.
6: 몰랐어요?
7: 전혀 몰랐어요.
1: 여기는 민어 정식이다.
7: 아니, 근데 10월부터 5월까지인데? 10월부터 5월까지인데? 여름이라며.
1: 여쭤봐야지. 안녕하세요.
6: 요게 됩니까, 요거? 10월부터 5월까지 됐는데 뭐 주네요? 언제까지 돼요, 정식이?
1: 오늘까지.
6: 네?
7: 오늘까지?
6: 진짜요?
1: 내일은?
6: 저희가 와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1: 아니, 아니요. 이게 6월달부터는 이제 민어가 경매가가 확 올라가요.
6: 아.
1: 그래서 보통 5월달까지가 안정적이라 그때까지 저희가 파는 거고 6월달은 경매가 보고.
6: 아. 우리 오는 식당마다 그러면 이거 보고 와도 못 먹네요?
1: 아니면 거의 단품으로 당분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 좀 안정되니까 지금.
6: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단품으로 드셔야 되겠네요.
1: 예,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6: 아니 근데 횟집이 어떻게 1961년부터 할 수 있어요?
1: 옛날에 여기가 여기서 바로 생선을 판매를 하고 남은 것 같다고 저희 할머니 때 분들이 남은 생선 잘라서 장사하시던 자리가 이 자리에요.
6: 아, 어물전처럼?
1: 근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횟집 중에서는 제일 오래됐다. 시장 안에서도 제일 오래된 편이에요.

0: 불에 나오죠?
1: 다 나옵니다.
0: 민호는 불을 먹어요.
2: 아 그래요?
0: 불회요?
2: 불회가 아니에요. 회를 구웠나 봐요.
0: 불회, 불회가 아니라
2: 뜨는 거.
0: 민어가 천냥이면 불회가 900냥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불회를 먹지 않으면 민어를 안 먹으나 다릅니다.
1: 아 그래요?
0: 불회 먹으려고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히는 여름은 민어입니다.
1: 민어.
2: 와양 회부터 좀 드릴게요. 이게 정식 회 양이에요?
0: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3: 이게 껍질, 물에 뱃살하고요. 이거 민어 회.
1: 이게 민어야?
2: 이렇게 윤기가 난다고 해가?
0: 여름이 제철. 어서 드시죠.
1: 네. 너무 맛있다.
0: 등살도 되게 부드러워요.
2: 근데 이 도톰하게 써니까 씹는 맛이 확실히.
0: 배가 좋으면 두툼해서.
1: 아버지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크게 쓰시는 걸 좋아하죠.
0: 미식가신 거죠?
1: 네. 이거랑 맛이 좀 다른데?
2: 네, 그러니까 여기가 잘 썰어서 그런가?
1: 여기가 잘해서?
2: 철에다가 썬 게 너무 잘 썰어서
0: 잘 썬 거예요.
2: 꽉 찬 느낌 진짜.
0: 여기가 저 기사 보니까 두껍게 써는 게 매력이래요.
1: 아하.
4: 민어는 목포하고 신안에서 올라오고요. 보통 저의 물건이 여름에는 한 6에서 7kg 기준으로 쓰고 있긴 하거든요. 평일에는 kg로 따지면 45kg, 주말에는 7, 80kg. 숙성을 하게 되면 살 자체가 약간 부드러워지고 그때 이제 좀 작업을 해야 맛이 좀 올라오는 것도

이게 아무래도 수성을 하다 보면은 약간 푸석해지거나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카발레는 조금 두껍게 썰어야 식감이 좀 더 많이 살아나고 맛이 좀 더

0: 죽이네요.
1: 좋은 재료를 완벽한 썰기로 이렇게 회가 되게 촉촉하고 막 일본의 되게 고급진 오마카세 이런 맛이에요. 네,
2: 아, 거기보다 낫지. 아.
1: 이게 왜 몰랐을까 여름에?
2: 우리만 빼고 다 먹고 있었어.
1: 너무 맛있다. 야 이런 회가 있었구나. 진짜 신기하다.
2: 그러니까.
1: 너무 맛있다.
2: 드시는 것도 좋은데 좀 맛을 느끼면서 부위별로 한번
3: 알겠습니다.
2: 그게 뱃살입니다.
3: 뱃살은 어디에 찍나요?
2: 최대한 소금장입니다.
3: 아 이것도 소금장이에요?
2: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김치가 맛있는 건 김치 싸 먹었어요.
1: 어허, 회를. 이게 뱃살이라고요?
2: 이게 뱃살.
1: 이게요? 우리랑 뱃살 좀 다르네요. 꼬들꼬들하면서 되게 단단하다. 민호의 재발견이네.
2: 김치랑 너무 맛있다.
1: 민어 회지 1등이다.
2: 와. 아, 너무 맛있네.
1: 보양식 얘기할 만한 게 되게 맛이 꽉 찬 느낌에.
2: 실제로 민어가 되게 고단백이고 우리가 알약으로 챙겨 먹는 오메가3 엄청 많고
1: 민어.
2: 비타민 당연하고 지방산. 하여튼 몸에 좋은 게 다 응축이 돼 있다 보시면 돼요. 여름에 그냥 빵빵하게.
3: 불에? 불에를 먹어야 90%를 먹어.
2: 맞아요.
1: 밖에 먹어야겠는데, 그러면?
3: 기름장인가요?
1: 아, 이건 진짜 기름장
2: 무조건. 이거 먹으면 치즈 못 먹어요.
3: 맛있다.
1: 야, 이거 진짜 맛있다.
2: 맛있지?
1: 아, 물에 진짜 대박이다.
3: 왜 90%라 그런지 딱 알겠어. 물에 뜨겠어.
2: 과장이 심하시네.
1: 어떻게... 어, 진짜 불회 맛이었던 것 같잖아요.
3: 불이 아니네요.
1: 불에 장난 아니네요.
3: 왜냐면 불에를 먹고 보니까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알겠어요.
1: 불에는 되게 고급진 소 간 먹는 느낌이에요.
3: 진짜 진짜 고급져. 되게 부드럽고
1: 그러니까 소 간이랑 비슷한데 느낌이 훨씬 깔끔하고
2: 아 너무 맛있네.
1: 늘 느끼지만 재료가 죽이네요. 그건 뭐예요?
2: 껍질.
1: 껍질까지 먹는
2: 껍질은 약간 또 약간 약간 뭐 약간 쥐포처럼 꼬릿함도 있어.
1: 부위별로 되게 다양한 맛이 나니까 좋다.
2: 그러니까.
3: 오 예.
2: 여기 민호 정씨 중에 전

0: 동태전, 명태전을 비교해보세요. 오. 우리 흔히 아는 생선전은 그런 거니까.
1: 녹는데요? 이건 명태. 명태나 동태는 그 이거 씹는 맛이 거의 안 느낄 정도로 촉촉하게 이거 사라진다 그냥.
0: 어, 그러네요. 부드럽고 촉촉하고 이 안 써도 될
1: 걸 이를 안 써도 사라져. 되게 싹 사라지네.
2: 판매하는 민어전은 똑같이 그냥 회에 나가는 살, 생선살을 그대로 썰어서 나가기 때문에 식감하고 맛 자체가 나와요.

0: 간장 위에 있는 고추를 이렇게 살짝 얹어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먹어봐. 아, 1등이야. 아.
1: 그리고 밑간이 거의 안 돼 있으니까 좀 찍어 먹으면 좋을 것 같다.
0: 그래서 올여름에는 그래도 덕분에 민어 먹네.
1: 아, 국무신 제대로인데요?
0: 아, 좋다.
1: 싹 사라지네. 와. 내가 씹었나? 이런 느낌 들 정도로.
0: 맛있다.
1: 맛있어, 여기.
0: 민어 먹으러 가야겠다, 여기.
1: 진짜 맛있다. 또 이게 한 살 차이 나시는데. 결혼을 일찍 가셨고 아직도 안 하셨잖아요. 현무 형 보면 막 이렇게 궁금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왜냐면 너무 일찍 가셨으니까.
2: 아니 뭐 인생을 즐기고 계시니까.
0: 남의 인생이라고 너무
2: 막대충 인생을 만끽하라.
0: 본인은 만끽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2: 네, 부럽진 않아요. 저는 술 먹다가도 애들 생각나갖고 좀 빨리 가요.
0: 이제 100일 됐으니
2: 끝났다 싶어도 이제 시작이다.
1: 제가
2: 이제 기기 시작하면 누워있을 때가 그립고 서서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기어다닐 때가 그립고
0: 대화기 시작하면 대화 안 될 때가 그립고 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봅시다.
2: 아, 네, 하시죠.
0: 부부싸움.
2: 부부싸움이요?
0: 부부싸움을 안 할 것 같은데?
2: 네, 안 해요. 그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제가 항상 잘못했다 그래요.
1: 근데 이제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2: 억울하죠.
1: 그럼 이제 한 번 정도는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2: 근데 또 억울하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뭔가 나오죠.
1: 그 의미가 없구나.
2: 다 계속 나와요.
1: 근데 이게 사람이 계속 지고만 살 수는 없으니까.
2: 남한테 이기는 거는 이길 수 있어요. 네. 어허. 근데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데려온 사람 아니야.
1: 어머머. 최수정이네.
2: 아니, 책임을 져야지 그런 건.
0: 뭔 재미로 사냐?
2: 저요? 나 골프를 네. 1년에 4번 가요.
0: 골프를 1년에 4번 가는 건 합의를 한 거야?
2: 아니요.
0: 근데 왜 4번 먹어?
2: 자기 마음대로 추려요.
1: 진짜
2: 분이? 올해 2번 갔어.
1: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할 때 가잖아요.
2: 억울해요. 아니 원래 6번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4번이 됐어요.
1: 언성이 높아지네?
0: 지금 오늘 나와서 처음으로 내면의 목소리가 나온 거 알아요? 지금 내면의 목소리가 나왔어. 막 억울해하는 게.
1: 아, 어머머머머. 너무 공감된다.
2: 아우 여우. 아우 여우.

0: 내 영상 안 시켜주면 못할 뻔했니? 어?
1: 우와.
0: 다르지?
1: 야. 오, 진짜 다르다.
2: 좋다.
0: 그러니까 이 민어탕이 다르다고 느낀 게 뭐냐면 생선 향이 달라요, 다른 매운탕이랑. 아, 국물 죽인다.
1: 야.
2: 같은 민어인데 다 느낌이 다르네.
0: 국물 너무 맛있는데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 맛이야.
2: 아우, 얼큰해. 아.
0: 강황가루 뿌린 맛이나 좀 뭐지? 살짝 얼얼한 맛? 살짝 마라까지는 아닌데 그걸 얼얼한 맛.
1: 진짜 그러네요.
2: 음식을 잘하네, 확실히.
0: 그 민어 손질부터 다르잖아요.
2: 자박자박하니.
0: 아, 국물 진짜 맛있다. 코리안 마라탕 느낌.
2: 맛있다. 그냥 매운탕이랑 다르다. 민어가 몸에 좋다고,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맛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가면 짜증나는데 맛이 있네. 재료도 좋고.
0: 민어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어.
2: 감칠맛이.

0: 와, 미쳤다. 스프 필요 없다.
1: 스프 넣으면 이상해질 것 같은데.
2: 아, 스프 없어야 돼, 이거.
0: 간이 딱 맞아. 와.
2: 아, 개념 민어 낚시 가서 마지막에 먹으면 진짜
0: 낚시꾼들이 자기가 잡은 생선을 먹는 라면 맛이 나.
2: 그니까 진짜.
0: 그지.
2: 아, 진짜 맛있다.
0: 맵긴 한데 괜찮아. 민어 회하고 지금 전하고 탕에 민어를 먹어봤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느 민어가 제일 맛있어요?
1: 회 중에서는 불회가 진짜
0: 불회
1: 으뜸이요.
0: 불회 완전 푹 빠졌네.
1: 그리고 전이 진짜 맛있었어요.
0: 네.
2: 회 먹으면서 놀랐는데 전 먹고 놀래고 마지막 탕 먹고 한 번 더 놀랐어요.
0: 여기 진짜 민어 1등집이다. 민어를 지구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집이에요.
2: 여기 60년이 아니라 600년 해야 될 것 같아요.
0: 여기는 이 맛만 유지하면 앞으로 망할 일은 절대 없어. 절대로. 민어가 멸종되지 않는 한.

0: 어쨌든 이제 우리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네. 교육이 이제 7월부터 네. 올라가요. 어디서요?
1: 저희 대학로.
0: 대학로.
1: 네. 죽은 시인의 사회를 이제 예전의 영화를 보시고 이제 추억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새롭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현재를 즐기고 자기 인생을 남기 가라.
0: 까르페디엠.
1: 네, 까르페디엠이죠. 그래서 기존의 어떠한 작품과는 다르게 좀 개개인에 맞게끔 그러한 향수를 불러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약간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기 때문에 보러 와주시면 새로운 좀 감동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0: 유일하게 예능을 했던 배우기 때문에 민호로 이행시로 끝내겠습니다. 민!
1: 민호 드시러?
2: 어.
1: 어서 오세요. 오.
0: 깔끔했다.
1: 도망가야 돼.
2: 역시.
0: 고생했습니다.
1: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가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프고 슬픈 이야기에 더 많이 관심이 가요. 그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의 성향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삶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먹고 즐기고 막 마음껏 놀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힘들지 않은 삶은 없잖아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극복해 내려가는 어떤 의지. 그 안에 정말 인간의 그 아름다움과 어떤 삶의 그 의지들을 봤을 때그 설사 성공하지 못해도 그 과정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역사를 속에서 산 사람들이 있었고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죠. 아주 오랫동안 저는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림 그 2차원적인 평면이 너무 답답해서 사실은 입체 작업으로 간 거거든요. 제 에너지랑 공간에서 작업하는 거랑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그쪽으로 전공을 하고 너무너무 즐겁게 학교를 졸업하고, 좀더큰 프로페셔널한 이제 시장으로 넘어가 보자 해서 파리로 왔거든요. 그런데 혼자 작업하면서 사는 게 거의 뭐 불가능하다시피 해서 아르바이트로 만화를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만화가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만화를 번역하면서 이 만화가 갖는 힘, 무한한 가능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만화, 글과 그림으로 내가 충분히 정말, 그리고 그 연필과 종이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창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보고, 나도 한번 쓰고 그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래픽 노블의 강점은 다른 어떤 예술 매체에 비해서 특히 일본군 위안부라든지 그런 아주 아프고 힘든 이야기를 언어가 문자가 아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요. 영향을 끼쳤죠. 제가 22살, 만으로 22살에 프랑스에 갔어요. 처음으로, 제일 처음에 놀란 게, 이렇게 많은, 저랑 너무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보기에는 처음인 거잖아요. 가서 한 17년을 살면서 문화적, 언어적, 뭐, 식생활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겪고, 살고, 느끼면서 그리고 단어 한마디 모르고 갔기 때문에 어떤 언어에서 오는 그런 그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또 많았죠. 그래서 시베리아의 딸김 알렉산드라를 했을 때, 알렉산드라의 아버지를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김 알렉산드라 입장이 되는 것도 조금 더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 저의 생각을 좀 반영을 하지 않았나, 저의 시각을. 생각하고요. 기다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제가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족하고 만나지 못했던 시간들이 많았어요. 몇년 만에 한번 한국에 들어와도 뭐 많이 오래 있으면 한 달이고. 그래서 항상 저도 어떻게 보면 가족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그리움을 잘 알죠. 그래서 기다림을 했을 때도 어머니의 마음도 알고 또 이산 가족들의 마음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굉장히 영광이고요. 상을 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정말 그 상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기쁘고, 제가 이 상을 받음으로써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는 그한 해, 한 해에 굉장히 많은 만화책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책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상을 받음으로써, 묻힐 수 있는 작품이 다시 한번 독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또 하나는,

0: 듣는 과정도 어려웠지만, 그분이었는데, 또 그분이 굉장히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 세대에 태어나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었고, 작업을 하면서는 그 어떤 작업이든 사실은 고통과 외로움과 뭐 그런 것들이 없이 생산되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육체적으로도 힘들지 않았나, 작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작품, 그 세월호를 만약에 작품으로 한다면 그 당시에는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리가 필요해요. 당장 뭔가를 보고 너무 충격적이고 몇 개월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겠지만 너무 아파서 몸까지 막 저는 아프더라고요. 제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작품으로 하는 많은 창작자들을 보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생기면 당장 못해요. 그러니까 제 작품, 모든 작품은 어떤 일이 터지고 그대로 한게 아니라, 곧바로 한게 아니라, 정말 10년 이상, 길게는 20년 이상이 걸려서 제 안에서 소화가 되어야지만, 이제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도 마찬가지라, 제가 그걸 처음 알았을 때는 1993년도, 한국 영화, 여성 영화제 페스티벌에 가서 처음 알았고, 프랑스에 살았을 때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책이 나왔을 때도 제가 통역을 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계속 저에게 이 문제가 다가온 거예요. 외국에 있건 한국에 있건.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작품으로 하는 거고, 그분들을 또 제가 만나고, 저는 국내에서 사실은 그 그래픽 노블 만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그 예술 매체나 문화, 특히 문화,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 낮게 보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독자분들도 아직까지 그러시고. 근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 약간 이게 같은 예술가로서 약간 차별 같은 거를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원화의 중요성을 굉장히 원화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부분이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도 나와서 그걸 배경으로도 쓰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림을 그렸던, 전공을 했던 사람이고, 조각을 하고 공간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먹물이나 붓 같은 거를, 먹물을 그릇에 붓고 뭐 붓을 씻어서 담근다든지 뭐 종이에 묻힌다든지, 그런 모든 과정들이 저에겐 굉장히 중요하고, 선 하나 긋는 것도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어제가 다르거든요. 독자들이 봤을 때는 똑같다고 느끼겠지만 그날의 에너지,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분,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원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그 작가의 모든 정성과 마음과 그 상태가, 이 선으로, 붓으로, 붓의 끝에서 종이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시를 했을 때, 원화전이 그래서 중요한데, 독자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에 대해서 작업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절대, 저는 개를 이제 강아지를 입양할 생각도 없었지만, 애초에 강아지에 대한 작업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이미 반려견이나 어떤 고양이나 작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품이, 차별성 있게 이런 작품이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욕을 먹어도 어쩌면 저는 쫓겨날지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욕을 먹을지도 모르지만, 진실을 좀 이야기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개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들고 있어요.
1: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0: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promoted researches and built advanced production infrastructure to suggest new standards to the global cosmetics industry. Esis Cosmetic has developed a one-stop system for the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f reliable cosmetic items. By building customized facilities based on the smart factory system, the firm has strengthen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We explore Esis Cosmetic, which has offered customized skincare solutions based on the advanced technologies. Esis Cosmetic is located in Siheung, Gyeonggi-do Province. Since the founding of business in 2007, the company has built production infrastructure as a maker of premium cosmetics. As a result, it has achieved growth as a global company by cooperating with about 40 business partners in all parts of the globe.
1: 저희 Esis Cosmetic은 화장품 OEM, ODM 전문기업으로서 기획 단계부터 연구개발 및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 확보, 낙기준수 및 소품종 대량 생산뿐만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야 할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내외 고객님들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브랜드 고객사의 요구에 부응한 연구개발과 소량 생산에서 적극적으로 차별화하여 고객사와 함께 성장하는 뷰티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0: The firm has developed a wider range of products including skincare, hair, and body care products. In the case of sheet masks, it has developed a fine fiber structure which can increase the absorbing power of active ingredients.
2: 프롬더 팩토리의 산세베리아 시카 마스크팩은 천연 코코넛을 발효한 시트를 적용한 마스크팩으로 우수한 밀착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시트의 단점이 빠르게 건조되는 현상을 기술적으로 보완하여 피지 흡착과 각질 제거 기능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아하바, 파와 같은 화학성분 대신에 독자적으로 개발된 특허 출원된 산세베리아 천연 화장료 조성물로 자극을 최소화하여서 천연 각질 제거와 디톡스 효과로 피부를 더욱 건강하게 보호해줍니다.
0: The company has developed an optimal mass production system for basic skincare items, including sheet masks and tube-type products. After going through the filling and packing stages, thorough quality inspections are carried out before releasing the products.
3: 저희 Esis Cosmetic은 현재 화장품 자동화 대량 생산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전문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광 검사, 센서 자동 검출, 중량 선별기로 이어지는 3단계 검증 시스템을 통해 무결점 품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기반으로 향후 추가적인 설비 증설을 통해 기초 라인에서 국내 어느 기업들보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0: The firm has felt a strong need to build a digitalized data management system for mass production. It is to overcome limitations of manual works, including frequent errors and omissions. Therefore,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of Samsung Electronics to integrate the entire manufacturing system.
3: 저희 Esis Cosmetic의 스마트 팩토리 핵심은 현장의 경험을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수기 기록에서 벗어나 모든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디지털 생산 환경을 구축하여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별로 관리해온 ERP와 현장 창고 시스템을 하나로 연동해 정보가 흐르게 되면 통합 자원 관리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운영 효율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company has focused effort into developing new items. By developing functional products with increased effects and stability, the company aims to cultivate new markets in the global field.
2: 최근에는 제약사와 코어하는 제품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 더마 제품들과 고기능성 성분을 고함량으로 제형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능성 성분들을 고함량으로 함유하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지만 피부에 안전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시스만의 공법인 듀얼 리포전 공법을 적용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듀얼 리포전 공법이란 작은 그 캡슐 안에 액티브 성분을 하나가 아닌 두 개나 세 개 정도를 같이 캡슐화하여서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서 효과를 발현하는 공법이라고 하겠습니다.
0: Isis Cosmetic has boosted export to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Europe, the US, the Middle East, and Asia. By fulfilling the global standards, the firm has closely cooperated with overseas distributors and achieved fruitful results.
1: 저희 Isis Cosmetic은 브랜드사의 ODM 파트너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폭넓은 고객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주력 제품인 마스크팩 및 기초 화장품에 있어 고객분들의 선택의 폭을 더욱 확대하고 차별화된 기능성 제품을 선보이겠습니다. 제품 생산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청결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며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원료 및 패키징 사용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객사의 성공 스토리를 함께 써내려가는 파트너로서 K-뷰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0: Isis Cosmetic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beauty of global consumers by developing innovative technologies.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0: 봉주르.
1: 봉주르노.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물어보셔요.
2: 이탈리안 셰프 아저씨 그리고 진짜.
0: 노 아저씨. 제가 아는 셰프님 중에 제일 베스트 스위트.
2: 지금 네. 맛아볼 수 있을까요?
0: 아까부터 계속 냄새가 지금 진동을 해요. 좋은 냄새.
2: 오, 맛있다. 오, 그러면 오늘 Today's number 뭘까요? 이런 냄새랑 관련된 거.
0: 뭐지? 뭐예요?
2: 44%. 아마 식당에서 가장 많이 주문한 메뉴 그
0: 그런 거 뭐야 지금 한식 냄새가 나거든요 뭔가. 네.
2: 근데 물음표
0: 물음표 오늘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2: 오늘. 들어주세요. 네. 아하. 네?
0: 네? 아 감자탕이죠.
2: 감자탕. 아. 보기만 해도 이거 진짜 섹시 푸드.
0: 맞아요.
2: 어때요? 아 이런
0: 최고. 아, 네, 이때 최고. 쓰는 말 맞아요. 네,
2: 저... 어, 외국인들도 감자탕에 대해 아시는 거예요? 아 근데
0: 많이 좋아하시는구나.
2: 사실 말이 되긴 해요. 왜냐면 요즘에 진짜 로컬 아... 푸드 찾는 거예요. 한국에 오자마자 네. 그런 거 배웠어요.
0: 역시.
2: 케이리커버리. 몸이 풀리는
0: 맞아요. 음식. 대부분 얼큰하거나 국물 요리로 해장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감자탕 유명하죠.
2: 저는 감자탕 이렇게 그때 저는 한국말 아직 네. 잘 못했어요. 오 감자 알고 있어요. 포테이토 감자 포테이토라서 오 맛있겠다라고 아, 생각했어요.
0: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래서 이거 베지타리안.
0: 네, 베지타리안.
2: 왜 감자 어디에요? 왜 감자탕이라고 어... 불려요?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0: 감자가 들어가긴 해요. 근데 감자가 메인이 아니라 고기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그 돼지 등뼈 부위를 감자라고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자탕.
2: 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 드디어 진짜 이해했어요. 오, 여기
0: 맞아, 등뼈
2: 호리.
0: 쪽.
2: 네, 너무 이쪽. 여기 호리.
0: 맞아요. 감자탕.
2: 감자탕. 우와. 이렇게 먹는 방법 너무 한식적인 방법이에요. 네. 이거 버너. 바로
0: 이 감성이 있죠.
2: 보글보글 이렇게 하면 바로 와 야들야들.
0: 오 맞아.
2: 야들야들.
0: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발라주시잖아요. 전 이제 어엿한 어른이기 때문에 직접 발라서 먹겠습니다. 고기를 겨자 소스.
2: 겨자 소스? 좋아하세요?
0: 네, 이게 그냥 먹다 보면 느끼하니까 네.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2: 겨자 소스나 이런 고추냉이. 고추냉이랑 그리고 간장. 이거 뭐예요? 바로? 자, 저도. 잠깐만요. 케이푸드 에펙트, 케이푸드 효과.
0: 아니, 셰프님 너무 잘 받아주세요, 저를.
2: 이거 고기 한 조각 찍고?
0: 찍고? 최고입니까?
2: 종결.
0: 종결.
2: 종결이야.
0: 종결. 진짜 종결.
2: 오, 너무 좋아요.
1: 그리고?
0: 뭔가 감자탕은 감질맛이 난다고 하거든요, 한국어로. 아니야, 맛있어요.
2: 특히 허리뼈의 고소함이 가득한 육수예요. 육수도 그런 콜라겐 가득해서 입안에 끈적끈적. 다른 맛도 더 세게 느껴질 수 있어요.
0: 그리고 요즘은 또 시중에 배달로도 많이 시켜 먹을 수 있어요, 편하게. 1인으로.
2: 아, 시원하다. 이런 거 맞죠?
0: 맞아.
2: 이렇게 하면 다 주변에 있는 한국인들이 와, 잘 드시네. 아, 그 외국인 진짜 잘 드시네. 맞죠? 그런 거 있어.
0: 아, 너무 뭐 보기 좋죠, 사실. 너무 보기만 해도.
2: 근데 왜 시원하다?
0: 맞아요. 사실 시원한 건 진짜 시원한 건 뭐 콩국수, 냉모밀, 빙수 이런 게 시원한데 이 얼큰함, 속이 풀리는 그런 느낌을 시원하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2: 와, 여기 내려가면서 이렇게 꽉 맞아요. 시원한 같은 느낌이 이렇게 맞아요?
0: 맞아요.
2: 생기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0: 근데 셰프님 밥은 안 드세요?
2: 저는 밥은 그런 거 진짜 한국인, 코탈리안이라서 네. 한국인도에서
0: 코탈리안?
2: 이런 육수 조금 졸여서 그다음에
0: 아, 밥을 볶아 드시는구나. 맞아요. 뭔가 코스 요리라고 하긴 좀 웃긴 한데 진짜 풀코스로 드시는 게 감자탕을 시키잖아요. 고기만 따로 해서 먹고 국물도 먹고 이제 이게 면을 넣어서 뭐 칼국수처럼 여기에 밥을 넣어서 볶음밥으로도 드시고 감자탕 하나의 음식으로 풀코스로 이렇게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2: 라면사리 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어딜 가든 라면사리 그거는 메뉴판에 있는 것 같아요.
2: 이런 거 면은 네. 뭐 식감 어떻게 네. 더 좋아하세요?
0: 저는 안 익은 걸 좋아합니다.
2: 안 익은 거? 알덴테? 어?
0: 괜찮아요.
2: 우리 계속 너무너무
0: 운명 맞아요? 진짜?
2: 네. 항상 무조건 알덴테. 알덴테 무슨 말이냐면 씻는 맛. 그런 씻는 맛이 있어야 돼요. 너무 보지면 네. 그거 안 돼요.
0: 맞아요. 또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퍼진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꼬들 조금 덜 익은 그게 좋아요.
2: 아, 딱 맞는 식감이야. 오! 이거 진짜 야들야들.
0: 셰프님 진짜 팬 많으실 것 같아.
2: 부드럽다.
0: 아니 근데 이 진짜 이 고기가 맛있거든요. 뼈찜으로 먹어도 맛있는데.
3: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0: 네.
3: 지금 드라마 보내겠습니다.
0: 뼈찜 있어요? 저 뼈찜 진짜 좋아해요.
2: 뼈찜 뭐예요?
0: 뼈찜 진짜 맛있어요. 뼈찜?
2: 이건
0: 예?
2: 이건 뭔데요?

0: 저도 로제뼈찜 일단 처음 봐요.
1: 맛이 있을까? 근데 궁금해요. 이거 똑같은 뼈죠?
0: 맞아요. 같은
1: 고기.
0: 로제뼈찜 저도 처음인데 너무 궁금. 먹어볼까요? 진짜 로제 냄새 난다. 맛있을까?
1: 맛있네.
0: 맛있어.
1: 진짜 맛있어. 조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요리한 것이라서 조금 더 진해요?
0: 감자탕에 있는 고기는 조금 식기 편하죠. 그냥 촉촉해요, 더. 뼈찜은 좀 더 쫀득, 좀 더 야들.
1: 맞아요. 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잘 표현했어요. 외국 친구들이 아, 맞다. 맵찔이네. 아, 저는 까먹었어요.
0: 아, 맞아. 저 지금 긁혔어요.
1: 까먹었어요.
0: 말투가 맵찔이네. 이러셔서. 아무래도 일반 뼈찜은 뭐 맵기 선택은 할 수 있는데 로제 뼈찜이 좀 더 드시기는 쉬울 것 같다?
1: 근데 제 생각에는 감자탕 육수도 그렇게 맵지 않아요. 견딜 수 있는 매운맛이에요. 너무 혀 때리는 매운맛이 아니에요.
0: 늘 감자탕 가게 가면 있는 겨자 소스.
1: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지금 먹는 뼈는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왜냐면 그런 알싸한 맛이 있어서 고기의 풍미를 좀 가리는 거예요.
0: 아, 소스가 너무 세서.
2: 네, 한번
0: 좋아요.
1: 네네네, 우리.
0: 왜냐면 저 이번에 진짜 믿는 게 저번에 쌈장이랑 후무스 그 스프레드 너무 맛있었어서.
1: 저는 소스 가이. 소스 가이. 마늘 하나, 간장 한 스푼, 여기 두 개, 식초. 조금 시큼한 맛이 있어야 되죠.
0: 완전 기대돼요. 파브리 셰프님 소스 먹어볼까요?
1: 오늘 파브리식 맛이 있을까?
0: 있을까? 찍었습니다.
1: 맛있죠?
0: 그런 마늘 간장 베이스로 한 치킨 생각이 좀 났고 얘는 고기 맛이 나요. 먹으면 먹을수록.
1: 완벽한 선이야.
0: 오, 완벽. 오늘 써먹어야겠다.
1: 완벽.
0: 이렇게. 음악방송에서 엔딩 할 때.
1: 완벽.
0: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대요. 이것까지 꼭 드시고 마무리를 하죠. 볶음밥!
1: 아, 맞다. 우리 아까 얘기했는데 저 까먹었어요. 여기 고기, 조금 야채, 작은 조각으로 이렇게 잘라서 돼지간 소스 돼요.
0: 맞아요, 맞아요.
1: 우와.
0: 와. 그런 말도 있어요. 볶음밥이 먹고 싶어서 감자탕집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 촉촉해졌어.
1: 오, 예. 그리고 ASMR. 아. ASMR. 이렇게 지글지글 거리는 소리.
0: 치즈.
1: 신의 한 수.
0: 치즈. 네. 이대로 팔아도 되겠다.
1: 와.
0: 치즈가 누워요. 보시는 분들 다 배고프시겠다. 짠. Who make this?
1: Fabri made it.
0: 여러분, K-푸드 중에 감자탕 꼭 드셔보시고 면사리 추가해서 꼭 드시고 마지막으로 볶음밥까지 꼭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먹어야 돼서 끝낼게요. 안녕히 계세요.

0: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벌써 지금 다섯 번째.
2: 벌써.
1: 다섯 번째야 벌써.
2: 네. 오늘은 또
1: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올지 혹은 K스타를 원하실지 네. 궁금하네요. 오. 오. 오 미인이시다.
3: 안녕하세요.
4: 어디서 오셨나요?
3: 저는 러시아에서 온 레나라고.
1: 레나님.
3: 네.
2: 그럼 오늘은 어떤 메이크업을 위해서 오셨나요?
3: 제가 사실 사극을 엄청 좋아하는 사극 팬이거든요.
2: 사극?
3: 네. 그래서 북근의 셰프를 보고 유나에게 완전 푹 빠져가지고 오늘 하루 유나가 돼서
2: 맛있는 음식을
3: 먹으러
1: 가고 싶어요. 오, 북근의 셰프.
5: 유나 씨 너무... 메이크업 거의 안 했던데.
1: 아, 나 큰일 났다. 그러면 메이크업 네. 하러 가볼까요?
2: 네, 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한복도 뭔가 이거 보면 재밌을 것 같은?
3: 너무 재밌겠다.
1: 요즘 한국에는 이렇게 이런 콜라겐 마스크가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2: 네, 근데 이건 되게 요즘 해외에서도 되게 바이럴 되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 하는 게 유나님 메이크업이잖아요. 피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깔끔한 피부.
1: 그렇죠. 우리가 한 3주 차 했던 그 룩이랑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겠고
2: 그리고 약간 느낌
1: 저런 애교살도 또
2: 애교살.
1: 왜 저렇게
2: 다시 나왔습니다. 애교살.
1: 애교살.
2: 그리고 뭔가 한복과 되게 잘 어울려지는 그 맞아요. 메이크업이 되게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1: 한국 드라마 또 재밌게 본 거 사극 아닌 건 또 뭐 있을까요?
3: 너무 많이 봐가지고
1: 드라마? 뭐였지?
3: 제가 어렸을 때 막 아이리스나 이런 것도 많이 봤고
1: 아이리스
3: 제일 첫 드라마가 미나미시네요
1: 미나미시네요?
2: 저도 몰랐는데
3: 박신혜 나온
1: 진짜 옛날 거 아니야?
2: 네. 아시는 분
1: 제니님 초딩 때 아니야?
2: 모르겠어요
1: 나이가 어떻게
3: 저 서른
1: 서른? 그럼 알죠 근데 한국어를 너무 잘하시는데 한국에 온 지는 오래되셨나요?
3: 한 5년 반 정도
1: 5년 반?
2: 오셔서 공부하신 거죠?
3: 아니요 공부한 지는 오래됐어요 그때 그 미남신을 보고 빠져가지고 네.
2: 뭔가 뭐가 다른 것 같아요?
3: 지금 보면 되게 어글 어리고 어렸을 때
2: 그 포인트는 있는 것도 있어요
3: 어렸을 때 봤을 때 되게 약간 심쿵했어요
2: 심쿵? 맞아 설레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1: 재밌는 제품을 쓰고 있긴 한데요 비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폼 형태로 나온 그냥 토너예요 토너 에센스 이런 거라서 얘가 편한 게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니까 약간 좀 팩처럼 쓴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모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쪽은 건성이고 네. 이쪽 앞쪽은 유분감이 있다고 하셔서 좀 건조한 쪽에는 촉촉한 프라이머를 좀 바르고요. 이거죠. 피부를 좀 구분해서 요거는 프라이머인데 모공에 있는 네. 그런 어떤 유분 같은 것도 좀 잡아주고
2: 그럼 이 T존 부위 위주로 지금 발라주시는
1: 네. T존 코랑 여기 앞볼 그리고 주름이 살짝 있는 부분도 이런 걸 발라주면 이제 파데가 끼거나 중력을 올릴 수가 있어요. 눈 주름이나 이제 쌍꺼풀 라인에도 조금씩 발라줄게요. 그러면 이제 너무 밝지 않은 컨실러를 사용해서 일단 1차적으로 피부톤을 깔게요.
2: 근데 항상 보면 그 순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1: 좀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네. 컨실러를 먼저 까는 게 조금 더 컨실러는 왜냐면 좀 매트하잖아요. 네. 그 파데는 촉촉. 사람마다 이제 좀 논리가 다른데 저의 논리입니다.
2: 이 방법 한번 근데 써봐야겠어요.
1: 괜찮아요. 대신에 네. 너무 두껍게 깔면 안 되고 아. 얇게 아주 부분적으로 다크서클을 끝나는 지점을 내 피부랑 색깔을 좀 그라데이션을 해주는 방법이 얇게 잘 가릴 수 있는 방법인 말이 맞대요 조금 같은 붉은 느낌을 조금씩 몇 번을 위치에서
2: 같은 톤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신기한 것 같아요.
1: 그쵸. 근데 네. 사실은 제가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쉽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메이크업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조금 트러블이 있는 걸 좀 디테일하게 가려볼 건데요. 파우더를 지금 한번 커버한 위에다가 그냥 제 브러쉬에 진짜 뭐 묻은 거야? 묻은 거야? 하는 정도로 한번 싹싹싹싹 해서 여기서 한번 더 하고 트러블들을 한 번씩 더 그다음에 다크서클 조금 더 올리고 파데를 잊었어요. 한번
2: 이때까지는 컨실러였던
1: 컨실러였고
2: 거죠?
1: 컨실러 이제 좀 부족한 부분에는 광택을 주는 좀 촉촉한 파데 지금은 얇게 큰 데만 이런 것들을 이제 큰 부분에만 무드를 만들어주는 이제 이런 촉촉이 파데를 눈 근처에 바르면 안 돼요. 이게 촉촉이 파데는 눈 근처에 바르면 이제 눈 근처가 이게 주름이 끼는 거죠. 주름이 없는 부분 결을 만드는 부분 피부결 너무 좋다.
5: 내가 컨디션이 좋은가?
1: 그래서 또 이제 눈에 주름이 살짝 있는 부분은
2: 눈에다 파우더를 올리는 거예요?
1: 눈 밑에요. 여기다가 톡톡톡톡 이런 프레스드 파우더가 사실은 그런 유분 잡는 거나 그런 게 이제는 분화장이 아무래도 들어가야겠죠?
2: 근데 보면 엄청 약간 단아하고 되게 깔끔하면서 근데 또 들어갈 부분도 다 들어가 있는
1: 그런
2: 메이크업?
1: 그러네요.
2: 애교살. 애교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한번 시도를 제가 해볼게요.
2: 해보신 적 있어요? 애교살.
3: 그러니까 제 눈이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2: 섀도우는 오늘 어떤 색을 사용하실 거예요?
1: 아주 아주 데일리 브라운 하면서 이제 핑크의 느낌을 좀 살릴 수 있는 칙칙하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데일리 핑크.
2: 데일리 핑크.
1: 이번 쉬머가 좀 들어간 걸로.
2: 이게 이번 메이크업에 되게 애교살이 포인트다 보니까 애교.

0: 닭가슴살을 먼저
1: 그쵸, 목숨 걸어, 목숨을 걱시다 우리.
0: 근데 또 너무 좁아도 안 되고 또 너무 넓어도
2: 네, 좀 넓게 시도는 해보려고.
0: 넓게
3: 오늘은
2: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1: 이거 이거야. 애교 사진 찍을 때 약간 이렇게 하면 지금
4: 계속 이러고 있어요.
1: 아니 한 번만 나도 여기다
2: 됐어. 그래서 위치를 좀 잡았고요.
0: 또 이렇게 해야 되죠?
1: 네, 예,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됐습니다.
0: 유나님은 그럼 이 드라마 보고 알게 되신 거예요?
5: 아니죠, 전 어렸을 때 소녀시대
1: 중. 소녀시대 세대구나. 소녀시대 아세요?
0: 네, 알죠.
1: 몇 살이었어요 그때?
0: 아기 때였던 거
1: 같은데. 진짜
0: 아기 때? 네, 그지.
1: 어, 몇 살 때 그게?
0: 그 아기 한 네 살 더.
1: 네 살?
0: 우와. 정확하긴 잘 모르겠지만 어린이였던 걸로 기억해요.
6: 저는 얼짱 알아요.
0: 얼짱 알긴 하는데.
1: 알긴 한데.
0: 얼짱 아세요?
5: 네.
1: 나이 젊은 거 아니에요?
5: 저도 그때 싸이월드 엄청 등록하고 싶었는데
1: 싸이월드예요?
5: 등록하고 싶었는데 외국인들 안 된다.
0: 진짜요?
5: 진짜요?
1: 나 주민번호 있어야 돼.
5: 네. 너무 슬펐어.
2: 싸이월드 아세요, 제니?
0: 알죠.
1: 어떻게 알아요?
0: 거기에 제 아기 때 사진이 많이 있어요. 엄마가 올려놓은.
1: 아니 캐스팅 재밌는 거 같아. 20살 차이. 거의 20살 차이.
2: 아, 지금은 이제 눈 밑에 애교살을 좀 도톰하게 보일 수 있는 쉬머펄을 좀 올리고 있어요. 이게 좀 착시 효과를 조금 내보려고 만들어내겠어, 애교살을.
1: 지금 애교살 지금 약간 한 80% 정도 됐어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1: 보시겠어요?
0: 네. 웃으면서 보셔야 돼요.
5: 아, 그래요?
0: 웃은 상태에서
1: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2: 조금 컬러를 이제 눈에다가 올려볼 건데요. 핑크보다는 약간 브라운, 로지한 느낌의 컬러죠. 눈 가까이까지 한번 발라볼게요.
0: 같은 핑크로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씩.
2: 그쵸. 같은 핑크를 쓰면서 이 애교살 그림자에도 무드를 좀 통일시켜주는 거예요, 컬러들을. 자, 이제 아이라인 그리면 될 것 같은데요. 아이라인을 굉장히 얇고 티 안 나게.
0: 블랙 아이라인으로만 안 하고 브라운을 섞어서
2: 약간씩 섞어보려고.
0: 팁이 있을까요? 사연을 잘 그릴 수 있는?
1: 잠깐 말 시키지 마세요.
0: 네. 말을 하지 않는 거. 일단 첫 번째 꿀팁.
1: 숨을 쉬지 않는 거.
0: 숨을 쉬지 않고 말을 하지 마세요.
2: 뭐 눈꼬리를 내리니까 정말 인상이 조금씩 바뀌는데.
0: 오, 확실히 내려갔어. 너무 예쁜데요?
2: 고기를 살짝 섀도우를 조금 발라볼게요. 거의 다 메이크업이 됐고요. 이제 립이랑 블러셔만 남았습니다.
0: 약간 이 유나님 메이크업과 비슷한 이런 핑크는 아닌데 또 완전 주황은 아닌?
1: 그리고 약간 앞볼 쪽으로 돼 있죠? 저게 이제 어려 보이려고. 보통 블러셔를 이렇게 앞쪽에다 바르면 여기 중안부가 좀 짧아 보여요. 그래서 중안부 축소 메이크업이 막 유행이었잖아요.
0: 네. 근데 뭔가 중안부 얘기하는 나라는 한국만 있는 느낌?
1: 그런 것 같아요. 제니님은 진짜 중안부가 짧아서 너무 귀여운.
0: 저는 진짜 너무 짧은데.
1: 저는 이제 한 5년만 더 있으면 이제 코가 턱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느낌이.
2: 자, 이제 지금은 틴트로 조금 색깔을 먼저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좋은 글로스로. 하이라이터는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0: 또 유나님의 메이크오버가 지금 준비가 되었는데
1: 오늘도 메이크업 잘 된 것 같아요.
0: 그래요? 잘 된 그 감이 딱 오시네요.
1: 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제가 예쁘다가 좋을 것 같은데. 와, 너무 예뻐! 와, 오셨어요! 와,
0: 너무 예쁜데요?
2: 어떠세요?
5: 너무 많은 이런 경험도 처음이어가지고 완전 유나 같지 않을까.
0: 진짜. 그리고 그 오늘의 포인트였던 그 애교살 계속 웃고 계신 것 같은데.
1: 아, 그 왜 이렇게 웃기지?
0: 웃고 계시거든요. 이전에 수지님 메이크업이랑 다르게 또 색감이 들어가 있어서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도 충분히 따라해도 좋을 것 같은 느낌?
1: 눈 밑에 삼각 좋은 느낌이나 뭐 눈꼬리 살짝 내려간 느낌도 조금 차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지.
0: 또 이렇게 한국 입었으니까 제가 또 찾은 곳이에요.
1: 대박.
0: 한옥으로 되어 있고 삼겹살도 먹을 수 있는 맛집입니다.
1: 아니 여기 너무 예뻐.
5: 처음 봐요 이런 거고요.
1: 대박. 여기 벌써 직원.
0: 뭐야.
1: 직원. 들어볼까?
0: 네, 들어볼까요?
1: 와, 무슨 카페도 예쁘죠? 아니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잘해놨냐?
0: 드라마 세트장 같은 느낌?
1: 오.
0: 너무 맛있겠다.
1: 이거 먹어 빨리. 이거 먹어야 돼.
0: 네,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 고 괜찮네 여기. 괜찮죠 고기. 네. 지방이 맛있네.
0: 나는 고기를 넣고 그리고 김치를 넣는 거. 그리고 원래 밥도 있으면 밥도 살짝 넣고 그리고 쌈장을 살짝 넣어가지고.
1: 이렇게 복잡하게 먹어요?
0: 네. 물 많이 넣어 먹어요.
1: 물 많이 먹는구나.
5: 아 여기 이거 이것도 넣어도 맛있어.
1: 고추.
0: 그렇죠. 그렇죠.
1: 저한테 준다고요?
0: 왜냐면 또 이거 한다고 못했어.
1: 영광이다.
0: 김치가 있으니까 언제 제 것도 싸워드릴게요. 어때요? 김치쌈.
5: 네,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도 받고 이쁜 한복도 입어보고 유나로 이렇게 편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메이크업 해주신 신님이랑 제니님한테 되게 감사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1: 한 잔 따라 주시옵소서.
0: 한국 주도인가요? 네. 오, 이거 라벨 가리는 건데 알겠네요.
1: 즐거운 하루. 네, 사이다입니다, 여러분. 사이다. 짠. 이럴 필요 있어?

0: 지난해 양국 수교 30주년에 이어 RCC 대통령님의 10년 만에 방한, 또 1년 만에 이루어진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을 통해 한 이집트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양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양국이 앞으로 함께 걸어갈 이 새로운 여정이 지난해 제가 카이로 대학교에서 발표한 대중동 구상인 샤인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처럼 더욱 환하게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1: 유타우기 اليوم الزخم المتنامي في علاقتنا في علاقاتنا الثنائيه من خلال الاعلان عن الارتقاء بالعلاقات المصريه الكوريه الى مستوى الشراكه الاستراتيجيه باعتبارها محطه جديده ينطلق منها مستقبل واعد لعلاقاتنا الراسخه والقائمه على الاحترام المتبادل والمنفعه المشتركه.

0: 국정의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2: 렛츠고 심플리 K-POP! What's up everybody? I'm your Simply K-POP's MC Alan of Gravity.
3: 안녕하세요. 저는 Simply K-POP MC Gravity 원진입니다.
2: Hey, Wonjin.
3: Uh-huh.
2: Do you know what day it is today?
3: What?
2: It's the day you say thank you to your parents.
3: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2: Did you say thank you to your parents yet?
3: 네,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2: That's
3: 5월
2: right.
3: 8일. 이래 봬도 효자랍니다.
2: Okay, what a good boy, Wonjin.
3: Uh-huh. 네, 우리 해외 팬분들을 위해서 한국의 어버이날을 한번 소개시켜드려볼까요?
2: Yep. Well, in Korea, we celebrate Parents' Day every year on May 8th. It is the day we express gratitude to our beloved mom and dad.
3: 네, 이렇게 정말 다정한 날입니다. 글로벌 팬분들도 오늘은 가족에게 따뜻한 한마디 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For today's Simply K-Pop, we've put together special stages filled with our thanks to you because you're family to us.
3: 완전 동의합니다. 우리 글로벌 팬 여러분들 효도하겠습니다.
2: Hey, you don't get to be the only good boy today.
3: 아, 그러면은 같이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죠.
2: 네.
3: 자, 여러분 효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All right. Well, let's get ready to dive into some incredible stages that start.

0: Hey, so you know how we're both wearing denim on denim today? Mm-hmm. Doesn't it look like we're in some kind of drink commercial?
1: 그러니까요. 약간 보기만 해도 시원한 게. 말 나온 김에 한번 한 컷 가볼까요?
0: Good idea. Uh-huh. Let's go with two different concepts. Fizzy soda versus fresh sports drink.
1: 좋아요. 그러면은 형이 콜라로 가고 제가 한번 이온 음료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케이.
1: 네, 바로 가보죠. 하이, 큐! 오케이, 오케이. 제법 시원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0: Don't laugh. Let's see how well you do then, Wonjin.
1: 좋습니다, 좋습니다.
0: Alright, ready? Action!
1: 다라라라라라라 널 좋아한다구.
0: Woo! Alright, that was very refreshing. Pretty good, not bad.
1: 감사합니다. 그럼 이 청량함 그대로 이어서 다음 무대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뮤직 스타트!

0: Simply K-pop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초음을 찾아보는 시간 아티스트 뷰티 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where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볼까요?
1: Yes, the girl group with captivating charms. Please give it up for the hot girls, Kiss of Life. Welcome.
0: 우후! 여러분 뜨거운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1: All right.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Welcome, Kiss of Life.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Hello, everyone. We are Kiss of Life.
0: 와우, 반갑습니다. 이번 휘스 씨 요즘 뜨거운 사랑을 또 받고 있는데요.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휘스 씨는 저희 Kiss of Life가 굉장히 오랜만에 들고 온 이번에 앨범인데요. 응? Don't Mind Me 그리고 휘스 씨 이렇게 두 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3: 네, 타이틀 후이씨는 Kiss of Life가 처음 보여지는 팝 라인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1: Alright. Well, I've also watched your performances and noticed a lot of powerful choreography using your hands.
0: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희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또 노래가 후이씨인 만큼 너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0: 누구야? 누구야?
4: 네,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혼내는 것처럼 손짓을 하면 됩니다.
0: 너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5: 그렇게
6: 누군지 보여.
0: 후알려. 후알려. 후알려.
4: Yeah.
0: 자, 그러면 저희랑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4: 좋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Alright.
4: Let's go.
1: 자, 준비됐다면 뮤직 큐.

0: 누구야? 누구야?
1: 오.
2: 아, 좋습니다.
3: All right.
1: 좋습니다.
0: Okay, okay.
3: That's me.
0: So good.
3: That's me. That's me.
0: That's me, baby.
1: Yeah, yeah.
0: 자, 이렇게 한번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듣고 싶습니다.
3: Yes, that's why we have a global fan joining us online. Let's bring them out and have a chat. Hello.
0: Hi.
4: Hi.
3: Hi there.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Yeah, so my name is Shaima. I am from France and I'm a kisses and kiss off like debut.
1: Ooh, yeah,
3: France. 프랑스에서 온 Shaima입니다. 데뷔 때부터 팬이었습니다.

0: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역사의 현장에 서면 저는 제가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저를 가르친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유적지의 주인공인 그 애국지사들의 그런 준엄한 그런 가르침을 받아 적어서 저는 세상에 똑바로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간절한 메시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일영상역사재단 이사장인 이원혁입니다.

2009년도가 되겠네요. 그때 2009년도에 제가 임시정부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프랑스의 국립문서보관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기록이 프랑스에 많이 보관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저는 거기서 먼저 그 자료의 방대함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 조계 경찰이 우리나라 임시정부 요인들의 동선을 감시한 그런 기록들이 마치 100년 전의 어떤 그 일상이 마치 오늘날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그대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런 어떤 그 치밀함에 또 한 번 놀라게 됐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기록문화 선진국의 저력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크게 좀 감명을 받아서요. 나는 영상을 하는 사람이니까 영상으로 독립운동을 기록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한 4년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2013년도에 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0: 제가 지금까지 KBS에서 일을 할 때 그리고 그 뒤에 나와서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만든 다큐멘터리들이 대개 한 100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임시정부를 도우고 그리고 프랑스의 한국 친우회를 만드신 분이고요. 더군다나 그 1932년 윤봉길의 일 당시에 그 일기영 일제를 압박을 해서 한국인들의 어떤 그 체포를 최소화로 막은 그런 그 분이 있습니다. 바로 루이 마랭이라는 분인데 그분을 다큐멘터리로 프로그램을 해서 2015년도에 프랑스인으로 최초로 독립운동 포상을 그런 받게 됐죠. 그리고 아일랜드 출신의 얼굴 없는 테러리스트라고 불렸던 조지 루이스 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1963년도에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건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행적이 전혀 밝혀지질 않아서 그걸 수여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아주 그 우연한 기회에 그분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찾게 돼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래서 2012년도 그 광복절에 그분의 후손을 초청을 해서 그 당시에 우리 국가보훈처장이 훈장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50년 만에 찾은 훈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좀 다큐멘터리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는 일은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그 외연을 넓히고 보훈 정책을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로 격상시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은 한 나라의 민족 해방운동에 그치지 않고 세계사적으로 볼 때는 인권운동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에서 그 배울 수 있는 점으로는 저는 먼저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정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즉 누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가능하다고 믿고 도전하는 정신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폭력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그 정치 권력부터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어떤 그 부당한 그 권력 행사를 저지하려는 그런 시민의식이다. 또 마지막으로는 국제연대를 통해서 한국의 그 평화정신 그리고 자유에 대한 의지를 구현하려는 그런 글로벌 정신 이런 점들을 저는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독립유공자들 중에서는 그 광복군 출신들을 가장 많이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생존애국지사들뿐만이 아니고 그 후손들의 영상을 기록으로 이제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 대략 지금까지 한 150분 정도 증언 영상을 기록을 해왔고요. 그 중에는 어니스트 베델과 같은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의 유족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미 그 독립운동 생존된 독립운동가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2대, 즉 아들 때도 거의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3대, 4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선대에 대한 그런 그 기억이 지금 흐릿해지는 그런 상황이라 상당히 좀 서둘러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유적지가 바로 그런 그 애국지사들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으로 기록한 독립운동 그 유적지는요, 국내 독립운동 유적지가 한 450개, 그리고 전 세계 한 20개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독립운동 유적지 해서 모두 한 850개 정도의 그런 유적지를 현장을 답사를 하고 영상으로 이제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유적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 돌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그리고 인권, 그리고 그 삶의 가치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라이브한 그런 증거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적지 속에 담겨 있는 그 용기, 그리고 헌신, 희생, 이러한 가치들을 미래 세대에게 살아 숨쉬는 그런 교과서로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세대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역사는 과거 아니냐, 미래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제 문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아팠나, 그 과거의 병력이나 유전적인 어떤 그 요인까지도 묻게 되죠. 그래서 그 과거의 병력과 그리고 현재를 진단한 것을 가지고 처방이라고 하는 미래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역사라는 과거는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1: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2: 저 앞에 면사무소입니다.
1: 예. 그럼 거기서 한 몇 분이나
0: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작업은 이제 한국에서 아시아를 넘어 그다음에 세계로 확장되는,
1: 그리고 그 뒤에 더
0: 어떤 그 독립운동의 세계 독립운동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제 목표이죠. 어떤 그 영웅 한 사람의 이름보다는 그 영웅을 도와준 수많은 그런 민초들의 그런 희생과 헌신, 그리고 진심을 그런 담아내는 그런 기록자가 돼야 된다. 저는 가슴속에 그것을 새기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소리로 표현한 것이 제가 작곡한 음악들이고요. 저에게 들리는 소리들, 꼭 음악이 아니어도 사람 살아가는 소리, 또 지구촌의 어떤 곳에서의 소리, 외부 환경의 소리, 이런 소리들이 저한테 들리는 것을 이미지와 그림 그린 것이 저의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작곡가 겸 화가 김수철입니다. 제가 원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림을 그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음악을 알기 시작해가지고 음악에 빠졌어요.

그럼도 대학교까지 가서 대학교 때 작곡하면서 그 저의 못다 믿고 탄소리가 히트하면서 제가 이제 다른 작곡에 대한 영역도 외국에서 드라마 음악이라든지 영화 음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가수 겸 작곡가로 된 거고요.

크게는 올림픽 음악 작곡 맡고 또 한인 월드컵 개막식 음악 작곡 맡고 이런 세계 대회 행사에 작곡을 맡음으로 해서 작곡가로서의 뭐라 그러지 입지를 더 붙이게 됐어요. 제 성격이 그 계획하진 않아요. 좋아하는 걸 계속 깊이 파는 스타일이어서 30년 넘게 이제 그림 일기 이런 형태로 계속 그려오다가 코로나 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저희 그 부엌이 제가 음식은 안 해먹고 부엌 복도가 한 2m 돼요. 1m, 1m 이렇게. 거기서 이제 화폭 캠퍼스를 구입하다가 30호, 40호, 50호, 100호, 200호까지를 그 좁은 데서 한 230점을 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감 냄새 때문에 제가 자꾸 두통이 오고 못 견딜 상황에 이르러서 여기로 오게 된 건데요. 그 그림들을 옮기면서 오 이렇게 내가 많이 그렸나? 그러면서 그림이 많이 모아지다 보니 전시를 하게 된 거죠. 내가 살면서 들리는 소리들, 내가 생 앞에서의 나의 자세, 들리는 소리들, 또 외부에서 주는 메시지 소리들 이런 것들을 그린 거예요. 자화상은 제가 이제 히로에가 뭐 이렇게 즐거워할 때, 뭐 할 때, 생각할 때, 뭐 고민에 찰 때, 사춘기 왔을 때 뭐 여러 형태가 있는 그림들이고요. 소리 넘어 소리는 그 뜻하지 않는 옛날 패스트처럼 뭐 그런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현상이 병이 생기고 또 그 전에는 더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지구촌에 병들어 있잖아요. 자연도 병들어 있고 바다도 그렇고 그래서 이상기후가 생기고 우리가 접하지 않는 병들을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지구촌에 전 이런 소리를 제가 듣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그림화한 거예요. 슬픔 때문에 아직도 사람을 죽이면서 전쟁을 일으키나 이런 메시지도 있고 너무 자연을 인간의 욕심으로 너무 자연을 많이 파괴했다. 지구를 병들게 해서 오는 이런 현상은 뭐지? 그러면서

이제 가끔 밤하늘에 별을, 별이 딴 행성이잖아요. 딴 행성을 보면서, 야, 니네들 이렇게, 이렇게 싸우면서 사니, 그 행성한테 묻기도 오고. 또 사실 2026년이잖아요. 5000년도 안 된 데에서 짧은 역사를 가진데,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이렇게 인간의 욕심으로 벌써부터 지구를 병들게 했나? 그 니네도 그러니 이렇게 묻다 보니까 내가 그 행성에서 처음에 반응 안 하다가, 오, 그래. 반응이 오다. 다른 행성에서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정말 먼지 같은 존재거든요? 지구라는 게? 근데 그렇게 잘난 척을 많이 하면서 겸손하지도 않고 너무 돈이나 물질을 추구하는 데 오는 메시지예요. 저는 그 미술도 독학이기 때문에 기법 그런 거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지. 그런데 밑그림 없어요, 저는. 저는 구상은 밑그림 이렇게 안 해요. 계속 그리면서 완성시키지. 수철 소리는 제가 주장하는 가장 나다운 소리예요. 제가 기쁠 때의 자화상도 있지만 뭐 고민할 때의 자화상도 있고 엉뚱할 때의 자화상도 있는데 그걸 넘어선 소리는 뭐지? 그건 이거죠. 내 안에 또 다른 나. 이런 표현할 때의 그림이에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그린 게 수철 넘어 수철 이거예요.

제 전체적인 제 그림의 특징은 일단 저는 색에 좋아요. 색에 제가 생각할 때 세련되지 않거나 어울리지 않으면 싫어, 안 그려요. 제가 이제 그 파란색을 좋아해요, 블루를. 파란색으로 뭘 했냐면 움직이는 소리도 그렸지만 수묵화라고 있잖아요. 네. 수묵화는 먹으로 그린 그림이 있잖아요. 그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는 먹이 주로 이루는 어떤 그림 형태였어요. 그걸 수묵화라고 그러잖아요. 저의 수묵화는 블루야. 제가 봤을 때 어느 행성 갔을 때 느끼는 파란, 푸르른 어떤 소리들을 또 그리고 이런 거에 모여줘서 김수철의 푸른 소리야. 그냥 여러분들이 오셔서 제 그림 보고 즐거워하시거나 조금 힐링이 되시면 그런 전시였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게 됐어요. 이제 그림은 내가 이번에 데뷔했으면 이것도 음악처럼 대충 안 할 거죠. 계속 작곡 끝나면 그림 그리고 작곡 끝나면 그것도 계속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시가 다양한 전시로 이제 그래요. 이번에는 제가 그림 전시 데뷔기 때문에 음악 이런 거 아무것도 다른 타 장르를 개입 안 시켰는데 다음부터는 그 획기적으로 바뀔 거예요. 요 다음 전시부터 시리즈로. 제 성격이 계속 좋아하는 거를 끊임없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돈이 되거나 안 되거나 망하거나. 아니 저는 그러니까 작곡이랑 그림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좋아하니까 50년이고 30년이고 지나온 거거든요. 그냥 그 모습이 다고 저한테 들리는 메시지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거나 뭐 납득이 가지 않는 어떤 소리들이 있을 때 또는 기쁜 소리가 있을 때 감사의 소리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작곡하면 음악으로 표현되고 그림으로 하면 또 그림으로 표현되고 이런 것이죠. 계획은 없습니다. 이거 전시 계획도 안 했다가 갑자기 했듯이 건강한 한 분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건강한 소리, 건강한 음악, 건강한 그림이 그렸으면 그런 바람이

0: 자동차 디자이너 꿈이었다면서요?
1: 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를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요.
2: 그러면 왜 갑자기 연기를 한 거예요?
3: 친구 따라 강남 간 케이스.
0: 어, 이런 애도 있다. 그 친구도 안 됐지.
3: 그 친구는 안 하지.
0: 그래. 아. 친구 따라 강남 가서 친구가 된 걸 본 적이 없어.
2: 네, 맞아요.
1: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여의도에서 연기 학원을 하셨었어요. 내 친구가 갑자기 거길 간다는 거예요. 네. 네가 거길 왜 가냐? 그랬더니 예쁜 여자들이 많이 다닌다 그래가지고.
2: 감동적이네.
1: 가서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법. 어디서 쉬어서 어떻게 해야 어느 부분이 강조가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재밌었죠. 그랬더니 이제 지나다니시던 이제 매니저분께서 네. 캐스팅하셔가지고.
2: 어머, 네. 우와.
1: 그래서 이쪽에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됐죠.
2: 아버지는 반대 안 하셨고?
1: 반대 많이 하셨죠.
2: 아, 왜요? 쉬운 길 아니다?
1: 사실 실력만 있다고 되는 길이 아니잖아요. 아, 뭐, 아니, 공부 잘하고 있다가 왜 그러냐 이렇게 되신 거죠.
4: 잘 되면 좋지만 안 될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그냥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2: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4: 그러면 따님이나 아드님이 연기를 한다고 해서 말리지는 않으실?
1: 네, 해보다가 안 돼도 그것도 재산인 것 같아요.
2: 가인 씨 생각도?
1: 거기는 좀 반대더라고요.
2: 근데 왜 이렇게 빨리 결혼했어요?
4: 이제 막 작품 많이 하는데 딱 결혼해버리는 게.

0: 전우희는 뭐 그렇게 결혼이 뭘 방해한다라고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1: 다인 씨도?
0: 네. 그런 환상을 좀 꼭 꿈꿔왔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알콩달콩 이렇게
1: 가장
0: 예, 예쁘게 결혼을 해서 그냥 잘 사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네.
1: 자, 육고기 해산물.
0: 저는 사실 육고기 쪽이죠.
1: 육고기.
0: 네.
1: 해산물입니다.
2: 인천에 왔으니까.
0: 인천이니까.
2: 아, 인천이잖아요.
0: 어떤 물고기냐가 중요한데.
1: 어떤 물고기 좋아하시죠?
0: 저는 돔 좋아합니다.
1: 돔! 그럼 이것도 좋아할 겁니다. 요생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먹는 생선입니다.
0: 오.
1: 그리고 여름에 대표 보양식. 여기는 심포시장 안에 있고 60년이 넘은 집이에요.
2: 10년?
1: 그러니까 노포 중에 형님입니다, 형님.

0: 여기 사람 많으니까 이제 각오하시고. 와우. 와우. 야, 여기 또 오네. 여기 또 와. 여기는 늘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1: 야, 낙강정.
0: 내가 저번에 먹었던 낙강정 여기야. 와, 아직도 줄을 서서 이렇게 먹네요.
1: 그럼.
0: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여전히 잘 되는구만요.
2: 와, 근데 아직까지도 줄이 저렇게 긴 게 신기하다.
0: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람 많은 데서 좀 벗어나서 여름 보양식 드셔야지.
2: 아하. 어, 저쪽 말고 또 이쪽도 있고.
0: 아유. 와, 여긴 또 조용하죠.
2: 어, 이건 뭐야. 오. 그러니까 와, 신기하다.
0: 그치?
2: 조용해졌다, 엄청. 여기 또 수선거리네, 여기는.
0: 야, 여기는.
2: 와, 이런 데가 있구나.
0: 와, 대박이다. 냄새 봐. 와, 따네.
2: 세트장 같다, 여기는. 여기, 설마? 신스 1961년? 오!
0: 61년부터 61년생. 자연산 민어!
2: 여름은
0: 민어.
2: 그렇구나.

0: 섭외로 가시죠.
1: 안녕하세요. 저녁 무게 세 명 먹는 거 촬영 가능할까요?
2: 사장님 좀 보내세요.
1: 안녕하세요. 저녁 무게 이런 거에서 나왔는데 저희 세 명 연정훈 배우하고 저 튜브하고
3: 안녕하세요.
4: 지금 2층이 좀
5: 자기가 그렇게 넓진 않아.
1: 괜찮아요.
6: 저희 테이블만 있으면 돼요.
5: 네. 그럼 안쪽에 테이블 2층.
6: 아 네네네. 네.
5: 네. 괜찮으시면 안쪽.
1: 젊은 사장님이시네.
7: 감사합니다.
6: 이거 2층으로 올라가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
8: 우와 여기 2층이 있구나.
1: 대박.
6: 야 여기 민호 전문이네요. 다 민호네 메뉴가.
1: 여러분 여름은 민호입니다.
6: 몰랐어요.
8: 전혀 몰랐어요.
1: 여기는 민호 정식이다.
8: 아니 근데 10월부터 5월까지인데? 10월부터 5월까지인데? 여름이라며.
1: 여쭤봐야지. 안녕하세요.
6: 요게 됩니까 요거? 10월부터 5월까지 되는데 뭐 주네? 언제까지 돼요 정식이?
1: 오늘까지.
6: 네?
1: 오늘까지?
6: 진짜요?
1: 내일은?
6: 저희가 와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1: 아니 아니요. 이게 6월 달부터는 이제 민호가 경매가가 확 올라가요.
6: 아.
1: 그래서 보통 5월 때까지가 안정적이라 그때까지 저희가 파는 거고 6월 달은 경매가 보고.
6: 아. 우리 오는 식당마다 그러면 이거 보고 와도 못 먹네요?
1: 아니면 거의 단품으로 당분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좀 안정되니까.
9: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단품으로 드셔야 되겠네요.
1: 예,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6: 아니 근데 횟집이 어떻게 1961년부터 할 수 있어요?
1: 옛날에 여기가 여기서 바로 생선을 판매를 하고 남은 것 같다고 예. 저희 할머니 때 분들이 예. 남은 생선 잘라서 장사하시던 자리가 요 자리에 있어요.
6: 아,
9: 어물전처럼?
1: 근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횟집 중에서는 제일 오래됐다고 시장 안에서도 제일 오래된 편이에요.

0: 불에 나오죠?
1: 다 나옵니다.
0: 민어는 불을 먹어야 돼요.
2: 아, 그래요?
3: 불회요?
0: 불회가 아니에요.
1: 회를 구웠나 봐요.
0: 불회, 불회가 아니에요.
1: 쓰는 거. 어.
0: 민어가 1,000냥이면 불회가 900냥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 불회를 먹지 않으면 민어를 안 먹으라 다는 거예요.
3: 아, 그래요?
0: 불에 먹으려고.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여름은 민어입니다.
3: 민어.
1: 와양 회부터 좀 드릴게요. 이게 정식 회 양이에요?
0: 예.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4: 이쪽이 껍질, 물에 뱃살하고요. 이거 민어 회.
1: 이게 민어야? 이렇게 윤기가 난다고 해가?
0: 여름이 제철. 어서 드시죠.
3: 네.

0: 이거랑 맛이 좀 다른데?
1: 네, 그러니까 여기가 다른에다가 썬 게 너무 잘 썰어서
2: 잘 썬 거예요.
1: 꽉 찬 느낌 진짜.
2: 여기가 쉽게 써는 게 매력이래요.
0: 아하.
3: 미나는 목포하고 신안에서 올라오고요. 보통 저의 물건이 여름에는 한 6에서 7kg 기준으로 쓰고 있긴 하거든요. 평일에는 kg로 따지면 45kg, 주말에는 7, 80kg. 숙성을 하게 되면 살 자체가 약간 부드러워지고 그때 이제 좀 작업을 해야 맛이 좀 올라오는 것도 있고.

이게 아무래도 수성을 하다 보면은 약간 푸석해지거나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카발레는 조금 두껍게 썰어야 그 식감이 좀 더 많이 살아나고 맛이 좀 더 있어요.

0: 늘 느끼지만 재료가 죽이네요. 좋은 재료를 완벽한 썰기로 이렇게 회가 되게 촉촉하고 막 일본의 되게 고급진 오마카세 이런 맛이에요. 회 자체가.
1: 아, 거기보다 낫지. 아.
0: 이게 왜 몰랐을까 여름에?
1: 우리만 빼고 다 먹고 있었어.
0: 너무 맛있다. 야 이런 회가 있었구나. 진짜 신기하다.
1: 그러니까.
0: 너무 맛있다.
1: 드시는 것도 좋은데 좀 맛을 느끼면서 부위별로 한번
2: 알겠습니다.
1: 그게 뱃살입니다.
2: 뱃살은 어디에 찍나요?
1: 최종의 소금창입니다.
2: 아 이것도 소금창이에요?
1: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김치가 맛있는 걸 김치 싸 먹었어요.
0: 어허, 회를. 이게 뱃살이라고요?
1: 이게 뱃살.
0: 이게요? 우리랑 뱃살 좀 다르네요. 꼬들꼬들하면서 되게 단단하다. 민호의 재발견이네.
1: 김치랑 너무 맛있다.
0: 민어 회지 1등이다.
1: 와. 아, 너무 맛있네.
0: 보양식 얘기할 만한 게 되게 맛이 꽉 찬 느낌에.
1: 실제로 민어가 되게 고단백이고 우리가 알약으로 챙겨 먹는 오메가3 엄청 많고 비타민 당연하고 지방산. 하여튼 몸에 좋은 게 다 응축이 돼 있다 보시면 돼요. 여름에 그냥 빵빵하게.
2: 불에? 불에를 먹어야 90%를 먹어.
1: 맞아요.
0: 밖에 먹어야겠는데, 그러면?
2: 기름장인가요?
0: 아, 이건 진짜 기름장
1: 무조건. 이거 먹으면 치즈 못 먹어요.
2: 맛있다.
0: 야 이거 진짜 맛있다.
1: 맛있지?
0: 아 물에 진짜 대박이다.
2: 왜 90%라 그런지 딱 알겠어. 물에 뜨겠어.
1: 과장이 심하시네.
2: 어, 진짜로?
0: 불회 맛이었던 거 불이잖아요.
2: 불이 아니네요.
0: 불에 장난 아니네요.
2: 왜냐면 불에를 먹고 보니까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알겠어요.
0: 불에는 되게 고급진 소 간 먹는 느낌이에요.
2: 진짜 진짜 고급진.
1: 되게 부드럽지.
0: 그러니까 소 간이랑 비슷한데 느낌이 훨씬 깔끔하고.
1: 아 너무 맛있네.
0: 늘 느끼지만 재료가 죽이네요. 그건 뭐예요?
1: 껍질.
0: 껍질까지 먹는

0: 껍질은 약간 또 약간 약간 뭐 약간 쥐포처럼 꼬릿함도 있어.
1: 부위별로 되게 다양한 맛이 나니까 좋다.
0: 그러니까. 전 나왔어. 아, 난
1: 민어전이 나.
0: 민어전, 민어.
2: 오 예.
0: 여기 민어전 씨 중에 전 저.

0: 동태전, 명태전을 비교해보세요. 오. 우리 흔히 아는 생선전은 그런 거니까.
1: 녹는데요? 이건 명태. 명태나 동태는 그 이거 씹는 맛이 거의 안 느낄 정도로 촉촉하게 이거 사라진다 그냥.
2: 어, 그러네요.
0: 부드럽고 촉촉하고
2: 이 안 써도 될
1: 이를 안 써도 사라져. 되게 싹 사라지네.
3: 판매하는 민어전은 똑같이 그냥 회에 나가는 살, 생선살을 그대로 썰어서 나오기 때문에 식감하고 맛 자체가 나와요.

0: 간장 위에 있는 고추를 이렇게 살짝 얹어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이렇게 먹어봐. 아, 1등이야. 아.
1: 그리고 밑간이 거의 안 돼 있으니까 좀 찍어 먹으면 좋을 것 같아.
0: 올 여름에는 그래도 덕분에 민어 먹네.
1: 아, 무모신 제대로인데요?
0: 아, 좋다.
1: 싹 사라지네. 와. 내가 씹었나? 이런 느낌 들 정도로.
0: 맛있다.
1: 맛있어, 여기.
0: 민어 먹으러 가야겠다, 여기.
1: 진짜 맛있다. 또 이게 한 살 차이 나시는데 결혼을 일찍 하셨고 아직도 안 하셨잖아요. 현무 형 보면 막 이렇게 궁금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왜냐면 너무 일찍 하셨으니까.
2: 아니, 뭐 인생을 즐기고 계시니까.
0: 남의 인생이라고 너무
2: 만끽하겠네. 인생을 만끽하라.
0: 본인은 만끽 못하고 있습니까?
2: 저는 너무 만끽을 했죠.
0: 내가 부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2: 네, 부럽진 않아요. 저는 술 먹다가도 애들 생각나갖고 좀 빨리 가요.
3: 이제 100일 됐으니까 육아 선배로서 조언해줄 건 없어요?
2: 끝났다 싶어도 이제 시작이다.
1: 제가
2: 이제 기기 시작하면 네. 누워있을 때가 그립고 서서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기어다닐 때가 그립고
0: 대박이 잡으면 대박 안 될 때가 그립고 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봅시다.
2: 아, 네, 하시죠.
0: 부부싸움.
2: 부부싸움이요?
0: 부부싸움을 안 할 것 같은데?
2: 네, 안 해요. 그게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제가 항상 잘못했다 그래요.
1: 근데 이제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2: 억울하죠.
1: 그럼 이제 한 번 정도는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2: 근데 또 억울하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뭔가 나오죠.
1: 그쵸? 의미가 없구나.
2: 다 계속 나와요.
1: 근데 이게 사람이 계속 지고만 살 수는 없으니까.
2: 남한테 이기는 거는 이길 수 있어요. 네. 허허. 근데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데려온 사람 아니야.
1: 어머머. 최수종이네.
2: 아니, 책임을 져야지 그런 건.
0: 뭔 재미로 사냐?
2: 저요? 나 골프를 네. 1년에 4번 가요.
0: 골프를 1년에 4번 가는 건 합의를 한 거야?
2: 아니요.
0: 근데 왜 4번 먹어?
2: 자기 마음대로 추려요.
1: 진짜
0: 분이?
2: 올해 2번 갔어.
1: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할 때 가잖아요.
2: 억울해요. 아니, 원래 6번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4번이 됐어요.
0: 언성이 높아지네?
2: 어.
0: 지금 오늘 나와서 처음으로 내면의 목소리가 나온 거 알아요? 어, 지금 내면의 목소리가 나왔어. 막 억울해하는 게.
1: 아, 어머머머머. 너무 공감된다.
0: 아우.
2: 여우.
0: 아우.
2: 여우.

0: 내 음식 안 시켰으면 못할 뻔했니? 어?
1: 우와.
0: 다르지?
1: 야. 오, 진짜 다르다.
2: 좋다.
0: 그러니까 이 민어탕이 다르다고 느낀 게 뭐냐면 생선 향이 달라요, 다른 매운탕이랑. 아, 국물 죽인다.
1: 야.
2: 같은 민어인데 다 느낌이 다르네.
0: 국물 너무 맛있는데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 맛이야.
2: 아우, 얼큰해. 아.
0: 강황가루 뿌린 맛이 나. 좀 뭐지? 살짝 얼얼한 맛? 살짝 마라까지는 아닌데 그걸 얼얼한 맛.
1: 진짜 그러네요.
2: 음식을 잘하네, 확실히.
0: 그 민어 손질부터 다르잖아요.
2: 자박자박하니.
0: 아, 국물 진짜 맛있다. 코리안 마라탕 느낌.
2: 맛있다. 그냥 매운탕이랑 다르다. 민어가 몸에 좋다고,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맛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가면 짜증나는데 맛이 있네. 재료도 좋고.
0: 민어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어.
2: 감칠맛이. 맛있어.
1: 라면이 너무 기대되는데.

0: 와, 미쳤다. 스프 필요 없다.
1: 스프 넣으면 이상해질 것 같은데.
0: 아, 스프 없어야 돼, 이거. 간이 딱 맞아. 와.
2: 아, 개념 민어 낚시 가서 마지막에 먹으면 진짜
0: 낚시꾼들이 자기가 잡은 생선을 먹는 라면 맛이 나.
2: 그니까 진짜.
0: 그지.
2: 아, 진짜 맛있다.
0: 맵긴 한데 괜찮아. 민어 회하고 지금 전하고 탕에 민어를 먹어봤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느 민어가 제일 맛있어요?
1: 회 중에서는 불회가 진짜
0: 불회
1: 으뜸이요.
0: 불회 완전 푹 빠졌네.
1: 그리고 전이 진짜 맛있었어요.
0: 네.
2: 회 먹으면서 놀랐는데 전 먹고 놀래고 마지막 탕 먹고 한 번 더 놀랐어요.
0: 여기 진짜 민어 1등집이다. 민어를 지구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집이에요.
2: 여기 60년이 아니라 600년이 될 것 같아요.
0: 여기는 이 맛만 유지하면 앞으로 망할 일은 절대 없어. 절대로. 민어가 멸종되지 않는 한.

0: 어쨌든 이제 우리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네. 생각이 이제 7월부터 네. 올라가요. 어디서요?
1: 저희 대학로.
0: 대학로.
1: 네. 죽은 시인의 사회를 이제 예전의 영화를 보시고 이제 추억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새롭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현재를 즐기고 자기 인생을 만끽하라.
0: 카르페 디엠.
1: 네, 카르페 디엠이죠. 그래서 기존의 어떠한 작품과는 다르게 좀 개개인에 맞게끔 그러한 향수를 불러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약간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기 때문에 보러 와주시면 새로운 좀 감동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0: 유일하게 예능을 했던 배우기 때문에 민호로 이행시로 끝내겠습니다. 민!
1: 민호 드시러?
2: 어.
1: 어서 오세요. 오.
2: 깔끔했다.
1: 도망가야 돼.
2: 역시.
0: 고생했습니다.
1: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오늘은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한글로 직접 써서 선물해볼까 해요.
1: 네. BMC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2: 저도 있어요. 근데 조금 웃길 수 있습니다.
0: 진심이 담긴 말이면 어떤 말이라도 괜찮아요.
2: 네. 네. 자, 준비됐습니다. 다나 씨, 이거 제 진심이에요.
1: 저도요. 제 마음을 담았어요.
3: 와.

0: 아니 근데 우리 저번에 박물관 갔다 왔잖아요.
1: 네네네.
0: 어땠어요?
1: 진짜 좋았어요. 엄청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2: 저 볼거리도 너무 다양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0: 그럼요. 그렇구나.
1: 맞아요.
0: 체험도 재밌었죠? 네.
1: 엄청 재밌었어요. 오!
3: 씨가 선물해줬어요.
4: 저도 BMT가 선물해줬어요.
5: 뭐야, BM을 좋아요? BM이 좋아요겠지.
2: 다나씨, 밥은 잘 챙겨 먹어요. 아니죠, 밥을 잘 챙겨 먹어요겠죠.
1: 아유, 다 틀렸네, 다 틀렸어. 이거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3: 에이, 진짜는 따로 있지.
1: 우리 BM 최고.
2: 밥 잘 챙겨 먹고 다녀요.
5: 뭐야, 둘이 장난 좀 쳤구나?
3: 그런데 나는 잘못 쓴 게 더 좋아. 한국어 처음 배울 때 생각나고 그때 한 실수들 생각나서 재밌었어.
4: 맞아. 황당한 실수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0: 예를 들면 어떤 실수를 했어요?
4: 예전에 선생님께 밥 먹었어? 라고 인사했더니 다들 갑자기 놀랐는데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3: 저도 존댓말을 쓸 때 그 뒤에 요자만 붙이면 되는 줄 알고 안녕요, 안녕하세요요 막 이렇게 말하고 다녔던 게 기억이 나고 네. 하지만 그렇게 실수를 했기 때문에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이게 실수라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니거든요.
1: 그럼요.
0: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1: 맞습니다.
0: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글이 누구나 배우기 쉬운 과학적인 문자다 라고 하는 걸 배웠죠?
1: 네, 맞아요.
0: 아니,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는 초보 학습자들, 한국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종종 말해요. 그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왜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이게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들이나 좀 다소 복잡한 문법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3: 문법.
0: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런 한국어의 문화적인 특징들 그리고 이 초보 학습자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0: 자, 좋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서 외국인 학습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르게 한국어를 쓸 수 있도록 연구하는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6: 국립국어원은 표준국어 대사전 비롯해 한글 맞춤법 등 한국어의 표준을 연구하는 기관뿐 아니라 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어 기초사전과 외국인 학습사전을 제공하고 있고 또 전 세계 학습자들이 선생님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K-Teacher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0: 꽃기요.
1: 꽃고에서 꽃기요.
2: 아~ 네, 맞아요. 다나 씨, 네. 공부하느라 힘들죠? 우리 프로그램 끝나면 언제 밥이나 같이 먹어요.
0: 오, 진짜요? 저는 화요일이 비어요.
2: 교수님 오셨나 보네. 저 먼저 갈게요.
0: 어? 아직 날짜 안 정했는데?
3: 자, 잠시 우리말 꿈터. 우리말 꿈터 체험해 봤는데 어떠셨어요?
4: 너무 재밌었습니다.
1: 저는 다나 씨랑 십자말풀이 했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미있게 했습니다.
0: 네, 저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이셉 씨가 언제 밥 한번 먹자고 해서 너무 좋았어요.
4: 그랬어요.
3: 자, 그럼 오늘 첫 순서로 이동훈 교수님을 모시고 문화를 이해하면 알기 쉬운 한국어부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4: 좋아요.
1: 자, 좋습니다.
3: 이동훈 교수님 오세요.
5: 이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 다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쩌면 다나 씨가 조금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제가요?
5: 제이셉 씨,
6: 네.
5: 진짜로 밥 먹자고 약속한 건가요?
0: 그게 아니었어요?
5: 다나 씨, 괜찮아요. 사실 한국에서는 밥 한번 먹어요 라는 말이 꼭 밥 약속을 하자는 의미가 아닐 때가 많아요. 그냥 반가웠어요, 좋은 시간이었어요처럼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인사말로 많이 쓰이거든요.
3: 자, 맞습니다. 한국에는요, 언제 밥 한번 먹자? 밥은 먹고 다니냐? 와 같은 그런 말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밥과 관련된 말들이 많은 건 한국인에게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이나 관계, 공동체를 의미하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정을 나누는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0: 아, 그렇구나. 괜히 혼자 설렜네요.
1: 근데 진짜 같이 밥 한번 먹어요.
3: 진짜 했으니까 진짜.
5: 네, 이런 표현들이 바로 문화적 맥락을 모르면 오해할 수 있는 한국어의 특징이에요. 우리 다른 사례도 함께 살펴볼까요?
3: 네.
5: 한국어는 간접적 표현이 많고 겸손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라 외국인 학습자들이 자주 헷갈리는 지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여기 맛있는 케이크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네. 이거 진짜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0: 아, 괜찮아요.
1: 어떤 의미일 것 같나요?
2: It's okay?
1: 직역하면 It's okay처럼 들리지만 사실 한국어의 괜찮아요는 정중한 거절일 수 있어요.
2: 왜요?
1: 사실 영어권에서도 I'm okay, thank you처럼 부드럽게 거절하는 표현이 있죠. 한국어도 그래요. 싫어요, 안 해요처럼 단호한 표현은 신뢰가 될까 봐 대신 괜찮아요, 다음에요, 생각해 볼게요 같은 그런 완곡한 표현을 더 많이 쓰는 문화죠. 그럼 이번엔 지우 씨가 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3: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너무 감사해서 조그만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받아주세요.
0: 뭔 이런 걸 다.
3: 별거 아닙니다, 선생님.
1: 그런데 열어보면 손편지까지 들어있죠.
3: 그럼 별거죠.
1: 맞아요. 한국어에서 별거 아니에요는 부담 갖지 말라는 겸손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직역하면 it's nothing으로 들려서 상대가 서운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을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제가 BMC에게
4: 예.
1: 지금 학교에 오고 있어요? 하고 물으면
4: 네.
1: BMC가 대답하겠죠?
4: 네, 가고 있어요.
1: 맞아요. 그런데 외국인 학습자들은 종종 영어처럼 듣는 사람을 중심으로 오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기도 해요.
4: Coming, going.
0: 아, 그래요?
1: 예. 그렇지만 한국어에서는 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오다와 가다를 구분하니까 이런 표현도 문화와 사고방식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예예요.
4: 와, 신기하다.
1: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당신이라는 말은 존댓말일까요? 반말일까요?
4: 당신은 상대를 높여 부르는 말로 알고 있지만 싸우거나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도 사용하는 것을 봤어요.
5: 예를 들면 당신이 뭔데?
1: 맞아요. 자, 그러면 교수님께 존경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할 때 당신의 도움으로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쓴다면 괜찮을까요?
6: 아니요, 무례한 거죠. 교수님께 당신이라니.
1: 네, 맞아요. 그래서 교수님의 도움으로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직접적으로 교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다음은 우리라는 표현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 우리 BMC와 다나 씨 한국어 정말 잘하죠?
7: 감사합니다.
1: 자, 이때 제가 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때요?
4: 처음에는 조금 이상했지만 지금은 이해하고 있어요.
8: 맞아요. 우리 엄마, 우리 학교.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처음엔 다 같이 공유하는 건가? 그런 생각 또 들었어요.
9: 아, 그러네. 생각해보면 우리라는 말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 왜 그런 걸까?
1: 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은 예전부터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오다 보니 공동체의 의식 그리고 소속감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나 내가 소속된 걸 표현할 때 나보다는 우리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 거죠. 그렇죠, 최태성 선생님?
10: 맞습니다. 사실 이 우리라는 표현에도 오랜 한국의 문화가 숨어 있습니다. 농경사회였던 한국은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일해야 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이 공동체의식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았거든요.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나보다는 우리라는 말을 더 자주, 더 편하게 쓰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면 내 가족 대신 우리 가족, 내 학교 대신 우리 학교 라고 이 하는 표현들이 조금 뭐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단지 표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 속에 담긴 정서, 즉 나는 너와 같은 공동체 안에 있어. 우린 함께 연결돼 있어. 이런 의미가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에 좀 낯설거나 뭐지? 이상하게 느껴져도 당신도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있습니다. 나는 아주 따뜻한 말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잖아. 그렇지.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 우리 네? 한국어 입문자들을 위해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한국어는 담화, 화용 중심 언어라서 상황에 따라 어순이 바뀌기도 하고 간접 표현이나 높임 표현 또 아까 우리처럼 집단 중심의 표현도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건 틀린 게 아니라 배우는 과정에서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 오히려 그런 실수 덕분에 상대방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10: 자, 오늘 소중한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이동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자, 이번에는요, 자리를 옮겨서 한국어를 배울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문법. 오.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0: 아, 특히 이곳은요, 한글 관련 자료들이 풍부한 국립국어원 도서관이라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준호 교수님!
2: 안녕하십니까. 이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교수님, 저희가 이 지난 시간에 한글이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어가지고 매우 배우기 쉬운 글자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국어 초보 학습자들은 왜 이렇게 어렵지? 라는 이야기를 꽤 많이 하세요. 그 왜 그런 거예요?
2: 한국어는 많은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낯설고 새로운 체계의 언어입니다. 그렇다 보니 처음 한국어를 학습할 때에는 오류도 많이 나타나고 문법 체계에 익숙해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학생에게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하고 물었더니 학교 식당에 밥을 먹었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딘가 이상하죠?
4: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라고 해야 하는데 애와 애서를 헷갈린 것 같아요.
2: 맞아요. 애는 목적지나 위치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고 애서는 행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할 때 씁니다. 학교에 가요는 학교가 목적지이기 때문에 애를 사용하고 밥을 먹는 것은 식당에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가 맞습니다. 자, 다음도 살펴볼까요? 한국 음식이 좋아해요는 틀리고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또는 한국 음식이 좋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요즘 한국 음식이나 음악, 드라마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요와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좋다와 좋아하다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5: 이런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러고 보니 아침에는 빵이 좋아요는 괜찮은데 아침에는 빵을 좋아해요는 이상한 말이 되네요.
4: 좋아요, 좋아해요 딱 한 글자 차이인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2: 네, 맞습니다. 그렇죠. 좋아하다는 동사라서 무엇을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라고 해야 되죠. 또는 좋다는 형용사이니까 그냥 목적어 없이 한국 음식이 좋아요 라고 하면 됩니다. 다음 사례도 살펴볼게요. 다음 사례는 동작, 이 움직임과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친구에게 이야기하죠. 저는 도착했어요. 카페에 앉아 있어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카페에 앉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완료와 진행의 차이는 한국어에서 구분이 굉장히 어려운 편인데요. 어떤 동작이 진행 중일 때, 즉 그 행동을 계속하고 있을 때는 고 있다를 써야 하고 어떤 행동이 완료된 후에 지속되고 있을 때, 쉽게 말해서 행동을 한 후에 그 행동이 바뀌지 않고 계속되고 있을 때는 아어여 있다, 짧게 어 있다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이셉 씨가 네. 일어서서 좀 네. 도와주실래요?
6: 아, 네.
2: 자, 앉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해 주세요.
6: 앉고 있다.
2: 자, 이번에는 다시 일어서서 앉아 있다를 표현해 보세요.
6: 앉아 있다.
2: 네, 맞습니다. 이렇게 완료된 행동이 지속될 때,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한 후에 그 행동을 계속 바꾸지 않고 하고 있을 때는 아어여 있다, 앉아 있다 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령, 요청, 부탁하고 관련된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로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알아듣기 어려워서 선생님, 칠판에 쓰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7: 되죠, 되죠.
2: 네, 써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죠.
1: 저는 진짜 존댓말 쓸 때마다 헷갈렸어요. 선생님한테 몸 좀 닫으세요 했다가 뭔가 명령처럼 들렸는지 분위기가 이상해졌거든요.
2: 뭐뭐 하세요는 듣는 사람을 위한 일일 때, 뭐뭐 해주세요는 말하는 사람,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할 때 사용합니다.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는 왼쪽으로 가주세요가 아니라 왼쪽으로 가세요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왼쪽으로 가는 일이 물어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나 씨의 경우처럼 자신을 위해서 문을 닫아달라고 부탁을 할 때는 닫으세요가 아니라 문 좀 닫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0: 한국어에서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 오히려 나를 낮춰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줄게요 보다는 제가 드릴게요처럼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말이 더 공손하게 들리죠. 그래서 문 좀 닫으세요처럼 요를 붙였다고 해서 무조건 정중하게 들리는 건 아니야. 윗사람에게는 문 좀 닫아주세요처럼 부탁하는 말투가 훨씬 더 예의 있게 들려요. 즉 존댓말은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태도를 표현하며 관계를 맺는 한국의 문화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한국어 표현에서 자주 틀리는 조사나 동사 표현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엔 가볍게 띄어쓰기 퀴즈 한번 맞춰보실래요?
7: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퀴즈 좋죠.
0: 자, 그러면 공개합니다. 오.
4: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먹지 마세요 할 때 먹과 지를 붙여서 쓰지 않나요? 그러면 2번?
6: 1번 아닌가요? 오? 띄어서 쓴 걸 본 기억이 아주 조금 납니다.
0: 다르네요.
6: 네.
0: 자, 그러면 정답은? 뭡니까?
2: 1번입니다. 한국에 온 후에 이를 띄어 쓰는 것처럼 한국에 온 지도 띄어서 써야 합니다.
7: 띄어 쓰기는 진짜 아직도 헷갈린다니까요. 띄어 쓰기는 도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0: 아, 사실 이 띄어 쓰기 개념은요 처음부터 우리 문화에 있던 게 아니라 외국인이 제안한 방식이에요.
7: 아, 진짜. 아,
0: 특히 1896년 서재필, 주시경 등과 함께 독립신문을 창간한 미국인 선교사 호머 헐버트는요 적극적으로 띄어쓰기를 도입합니다. 단어 사이를 띄면 한국어가 훨씬 읽기 쉬워진다, 이런 이유였거든요.
7: 아, 네.
0: 그 뒤로 우리말 연구자들이 이 방식을 받아들여서 1933년 조선어학회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면서 띄어쓰기는

0: 기본 원칙으로 확립되었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처음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1: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0: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2: 알겠습니다. 네.
1: 언어는 많이 말하고 또 많이 들어보고 용기 내서 부딪혀보는 과정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게 되니까요.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는 한국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0: 아,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1: 감사합니다.
0: 네, 자, 모두 오늘 수고해 주신 이준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국어 초보 학습자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신조어, 유행어. 재밌을 것 같잖아요. 네, 바로 이런 변화하는 한국어와 형성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요. 세계로 향하는 한국어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집현전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3: 절친은 절친한 친구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우리 사이는?
4: 찐친이지.
5: 제주 바깥에서도 수많은 명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0: 한국어도 한글도 내일의 희망이라는 걸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따로 함께 인사할까요? 모두 안녕!
6: 한국어 모두 나처럼 실수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왠지 마음이 놓였다? 네, 특히 말 속에 문화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2: 그동안 난 왜 이렇게 표현하지? 하는 그런 궁금증이 많았는데 오늘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6: 쓰면 좋겠어요. 틀리면 뭐 좀 어때요?
2: 문화를 아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함께 열심히 배워보자고요.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무대 어땠어요?
1: 완전 대박. 저 진짜 심쿵했잖아요.
2: 대박? 심쿵? 오, 저보다 한국어 더 잘 쓰는 것 같은데요?
1: 아, 저는 드라마나 K-POP 영상 댓글에서 많이 배웠죠. 오.
3: 벌써 수업 시작했나 봐요.
4: 네, 맞습니다.
0: 그럼 오늘의 주제는 뭐죠, 선생님?
3: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 틀리는 표현과 문화를 이해하면 알기 쉬운 한국어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5: 네네.
3: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국어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가고 있는지 오늘날 한국어의 모습, 세계 속의 한국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
4: 좋아요,
3: 자, 함께 가실까요?
6: 좋습니다. 좋습니다.

0: 그럼 먼저 한국어가 오늘날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주실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한대로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한대로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생명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 언어는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니까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1: 맞습니다. 언어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우리가 쓰는 한국어도 예외가 아니에요. 조선시대에는 어여쁘다라는 단어가 불쌍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대요. 하지만 지금은 의미가 변화해서 어여쁘다라고 하면 예쁘다, 예, 아름답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볼게요. 조선시대에 막역지유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3: 막역지유? 지유씨. 막역이 뭐예요?
4: 그게 저를 뜻하는 게 아니라 친구를 뜻하는 말일걸요?
3: 네. 아, 친구.
0: 맞아요. 막역지우란 진심으로 통하는 친구. 즉, 마음을 터놓는 사이를 일컫는 한자 성어입니다.
3: 아, 친구. 그럼 친친 아니에요?
0: 친친.
1: 아, 친친. 딩동댕. 맞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아주 친한 사이, 서로의 감정을 터놓고 거리낌 없이 나눌 수 있는 긴밀한 관계를 찐친이라고 하죠. 또 베스트 프렌드를 줄여서 베프라고 부르는 경우도 들어봤을 거예요.
0: 맞아요. 이 찐친의 찐, 요즘 정말 자주 쓰입니다.
4: 맞아요. 찐 맛집, 찐이다 이런 표현 많이 써요.
5: 진짜보다 더 강하게 진심일 때 쓰는 느낌?
1: 맞습니다. 찐은 진짜의 줄임말이지만 더 강한 공감, 강한 확신을 표현할 때 쓰이고 있어요.
3: 그럼 절친은 뭐가 출연된 말이에요?
1: 절친은 절친한 친구의 줄임말이에요. 네, 사이가 아주 가까운, 서로 많이 아는 친구를 말하죠.
6: 그럼 우리 사이는?
7: 찐친이지. 오! 예.
6: 그런데요, 한국어만 그런 건 아니죠. 다른 언어에도 신조어나 줄임말 많잖아요.
3: 맞아요. 영어에도 줄임말도 엄청 많아요. 그 laugh out loud로 줄여서 LOL 이렇게 쓰기도 하고.
6: 아, 네.
3: 예, be right back은 줄여서 BRB라고 쓰기도 하고요.
4: 아, BRB. 그거 게임할 때 많이 봤어요. 잠깐 나갔다 올 때 쓰는 거잖아요.
5: 그런데 그건 줄임말이고 새로운 말은 또 다르지 않아요?
3: 그렇죠. 영어에도 신조어도 있어요. 예를 들어, hangry.
0: hangry?
3: 예, 배고파서 찾은 날 때 쓰는 말인데, hungry랑 angry가 합친 거예요.
0: hangry.
3: hangry.
0: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1: 네.
0: 그럼 이제 결국 전 세계 언어의 신조어는 있지만 형태나 방식은 좀 다르겠네요?
1: 기본적으로 영어는 UN, USA, IMF처럼 자음과 모음, 즉 알파벳 음소를 나열해서 단어를 만드는 방식이 활발해요. 네, 아까 LOL, 예, BRB도 같은 유형이고요. 하지만 한국어 신조어는 조금 달라요. 우리 한국어는 음절 단위로 줄임 표현을 활발히 만들어요. 베프, 혼밥처럼요. 다만 최근에는 이응, 지읒, 인정, 기억, 시옷, 감사와 같이 자음만으로 구성된 한국어 표현도 등장했어요.
0: 자음 중심의 줄임말이 등장하게 된 건 그 디지털 소통의 영향 때문이겠죠?
1: 예, 맞습니다. 채팅이나 댓글처럼 빠르게 소통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자음만으로도 의미를 전달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졌어요. 그럼 이제 한국어 신조어들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함께 살펴볼까요?
4: 네.
1: 예를 들어 첫 번째는 결합이에요. 두 개의 단어가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갓생은 갓과 인생이 합쳐진 말인데 이때 단어 중 일부가 삭제되기도 해요. 인생의 인이 떨어지고 갓과 결합했죠?
6: 네.
1: 신에 비유할 정도로 부지런하고 모범적으로 사는 인생을 뜻해요. 또 다른 예로는 호텔과 바캉스를 결합해 호캉스라고 하죠. 호텔에서 보내는 휴가라는 뜻입니다. 북캉스는 책과 바캉스가 결합된 거고요.
5: 그럼 집에서 보내는 바캉스는 집캉스?
1: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생활 방식도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축약. 긴 문장을 줄여서 간결하게 만든 표현들이에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이거는 할만한.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건 답정너라고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의 눈치와 센스를 시험해 볼 신조어 퀴즈가 나갑니다. 오. TMI, 케바케, 피셜.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6: TMI는 투머치 토커들에게 자주 쓰는 말인데.
4: 맞아. 너무 많은 정보들을 쏟아낼 때 표현하는 말이지.
3: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닌가요?
6: 그럼 피셜은?
2: 뇌피셜 이런 말 쓰잖아. 주로 인터넷상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생각만을 근거로 한 추측이나 주장을 할 때 쓰는 말이야.

0: 처럼 쓰는 걸 바로 차용이라고 해요. 분열, 케바케, 뇌피셜처럼 새로운 상황의 의미를 바꿔 쓰는 표현들도 많죠. 즉, 외국어를 그대로 빌려와서 우리 사회의 상황에 맞게 다시 쓰는 방식. 이게 바로 신조어의 차용 원리입니다.
1: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요.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는 표현들이 많다고 해서 무작정 신조어만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0: 신조어는 재밌고 생동감이 있지만 모든 상황에 다 어울리는 건 아닙니다. 공식적인 자리나 세대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맥락에서 쓰냐에 따라서 그 말의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울 때는 기본적인 표현과 상황에 맞는 언어 사용을 함께 익히는 게 중요하고요. 무분별한 신조어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죠.
2: 예, 명심하겠습니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어가 얼마나 다채롭고 살아있는 언어인지 잘 알았죠?
4: 네. 네. 그리고 그만큼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써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1: 자, 그럼 이번엔 한글 정신이 꽃피고 있는 역사적 공간으로 가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3: 좋아요.

0: 처음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직접 만드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집현전은 한글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1: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한글, 즉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친히 창제하신 거고 이 집현전 학자들은 그 원리와 사용법을 정리한 훈민정음 해례본을 만드는 데 참여했죠. 그래서 이곳을 한글 정신이 꽃핀 역사적 공간이라고도 합니다.
2: 아, 한글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 곳인데요.
1: 자, 그렇다면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어는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하죠?
3: 궁금해요.
1: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러 갑시다. 출발! 자, 지금부터는 한국어의 세계화, 한국어가 어떻게 세계와 소통하는 언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한글학회 회장님이시자 서울대 명예교수이신 김주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김주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국어의 세계화라는 표현을 세계화 나누는 한국어로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든 이유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쉽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래서 세계화보다는 나눈다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1: 오, 좋은데요?
4: 너무 좋은데요.
1: 그죠?
4: 네.
1: 자, 그럼 지금부터 세계화의 한글 나눔과 한국어의 미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어 사전에 한국어가 등재되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4: 진짜요?
6: 진짜요? 어떤 단어요?
1: 자, 한번 맞춰보실래요? 최근 영어 사전에 이름을 올린 한국어 뭐가 있을까요?
4: 김치?
1: 정답! 김치는 1976년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이후 2021년 개정에서 정의가 한층 보강되었고요. 또 뭐 있을까요?
1: 먹방? 요즘 진짜 전 세계에서 많이 쓰던데요?
0: 맞아요. 잘 던지네. 먹방도 2021년에 새롭게 등재된 단어예요. 먹방 외에도 애교, 치매, 파이팅, 한류, 대박 같은 단어들이 등재되었어요.
2: 대박이다.
0: 형, 막내, 노래방, 와. 찌개, 떡볶이 등도 등재되었다고 하네요.
2: 와, 대박.
3: 맞아요. 제 친구도 레스토랑 먹방 이렇게 한 번 적혔어요. 완전히 자기 그 말처럼 쓰더라고요.
4: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표현들이 단순히 따라하는 걸 넘어서 각국의 젊은이들이 자기 문화 속에 한국어를 끌어들여 창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5: 해외 투어를 다니다 보면 팬들이 한국어로 응원 문구를 적어서 보여주고 어떤 분들은 아예 한국어로 자기소개 영상까지 보내줘요.
0: 맞아요.
5: 엄청 감동이에요.
0: 오, 진짜요?
5: 네. 와.
6: 댓글도 재밌어요. 최애, 사랑해요 이런 표현들을 외국 팬분들이 그냥 일상처럼 사용하시더라고요.
0: 한글로?
6: 네.
0: 와, 대단한데요? 아니, 이런 관심과 애정이 어떻게 생길 수 있죠?
3: 사실 K-POP이나 오징어 게임, 기생충 같은 드라마와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기 끌면서 한국어에 관심 갖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요즘에 K-POP 디몬 헌터스 같은 애니메이션도 나오니까 한국어 더 흥미롭게 배우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근데 티티 씨는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어요?
3: 저도 처음엔 K-POP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자막 없이 콘텐츠를 즐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했는데 제 주변에도 K-POP 때문에 한국어 배우는 친구들은 정말 많아요.
4: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나 방식이 훨씬 다양해지면서 전 세계 세종학당에서도 수만 명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 K-드라마나 K-팝은 물론이고 K-뷰티, K-푸드 같은 콘텐츠를 즐기다가 자연스럽게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3: 또 어떤 친구는 한국 스타일의 화장법을 유튜브로 보면서 따라하더니 지금은 아예 한국 뷰티 기업에 취업하겠다고 세종학당 다니면서 진지하게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0: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한국어가 어떻게 세계와 연결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4: 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이곳 세종학당 재단입니다.
0: 맞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은 해외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보급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한국어 교육과정, 교재 개발, 교원 연수까지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 87개국 252개소의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아, 대박이다.
4: 특히 세종학당 재단은 단순히 한국어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한글날 행사, 전통놀이, 한식 체험, K-POP 댄스 배우기 같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0: 맞아요. 현지 학습자들이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언어에 더 가까워지도록 교육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죠.
4: 그래서 물론 TTC처럼 한국에 와서 더 많은 기회와 생생한 경험을 하면서 직접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만 꼭 한국에 오지 않더라도 마음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한국어를 배울 수 있죠.
0: 그렇군요. 이야기를 들으니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우리 함께 세종학당 재단이 어떤

0: 세종학당재단 외에도 한국어를 세계와 연결하고 있는 사례들이 더 있을까요?
1: 아, 해외에 한국어 마을이 조성된 사례도 있어요. 오. 콩코디아 언어 마을인데요. 2024년 작년이죠. 아시아 언어권 최초로 자체 한국어 캠프 시설 숲속의 호수가 열렸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집중 교육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0: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제 한국어는 단순히 배우는 언어를 넘어서 전 세계인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문화의 언어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한국어라는 언어를 이야기할 때 항상 함께 떠오르는 것 하나 더 있죠? 바로 한국어를 담는 그릇, 한글입니다. 요즘은 한글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들도 많이 열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1: 네, 한글 있어요. 한글 페스타는 외국인이 자신의 언어를 한글로 쓰는 한글 축제인데 올해도 많은 국가에서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걸 보면 한글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연결할 수 있는 열린 문자, 소통의 문자로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지요.
0: 누구나 쉽게 배우고 누구와도 나눌 수 있도록 세종대왕이 만든

0: 한글의 뜻이 담겨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마음을 이어주는 문자로서의 한글이 지금 세계 속에서 새롭게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한국어와 한글은 세계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언어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한국어도 한글도 이제는 과거의 유산을 넘어 오늘의 문화이자 내일의 희망이란 걸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2: 네. 맞아요, 맞아요.
0: 아, 교수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3: 우선 한국어 배우기 잘했다고 생각들어요. 앞으로 더 진지하고 깊게 한국어 공부할 것 같아요.
4: 지금 망설이는 것도 아까워요. 당장 한글 공부 시작하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5: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는 한국어가 어쩌면 해외 팬분들의 한국어 공부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6: 그동안 제이셉 오빠가 한국어 바르게 써라 할 때마다 조금 잔소리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저부터 바르게 사용하려고요.
7: 많은 외국인들과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싶어졌어요.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0: 평소에도 이 역사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특히나 더욱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모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분들과 현재 배우고 있는 분들 모두 우리 한글과 한국어를 더 아껴주시고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8: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어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1: 역시 무리가 너무 많이 드시지 않겠네요.
2: 아, 그렇죠. 이만이야.
3: 이거 생소한데 되게 맛있다, 이거.
0: 떠오른다.
1: 이거 아무 먹고 제가

0: 우와, 여기는 뭐예요?
1: 이런 거를 이제 네. 정크 아트라고 하거든요.
0: 로봇가 엄청 많은데?
1: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여기 이제 공단들 많잖아요.
0: 네네네.
1: 그런 데에서 나오는 이제 폐부품, 아~ 폐자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와. 의미 있는 조형물로 만든 거죠.
0: 업사이클.
1: 그렇죠. 업사이클이죠. 업사이클.
0: 오~ 대박.
1: 들어가면 훨씬 멋있는 게 있으니까.
0: 아, 너무 신기한데 여기? 와, 정크 아트. 와, 어?
1: 아, 요거.
0: 티비에스 프로모.
1: 금방이라도 변신할 것 같네.
0: 응. 와, 진짜 잘 만든다. 어?
1: ET.
0: 추억의 ET.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1: 잘 모를 텐데.
0: 아.
1: 네. 이런 게 좀 잘 못하면 또 유치하거든요.
0: 네.
1: 여기는.
0: 거의 이건 작품인데.
1: 네, 그러니까. 퀄리티가 되게 좋아.
0: 와.
1: 이런 정크 아트들이 네. 미국에서 1950년대에 좀 많이 생겨났어요.
0: 아.
1: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네. 이런 쓰레기 같은 게 계속 나오잖아요.
0: 너무 많죠.
1: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쓰레기 같은 걸 가지고 좀 의미 있는 어떤 걸로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으로 시작이 된 게 미국에서 이 정크 아트가 처음 시작이 됐고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거죠.
0: 야, 여기에 제일 퀄리티 좋은 거 모아놨네.
1: 버물비?
0: 버물비?
1: 트랜스포머.
0: 와.
1: 대박. 이건 진짜 같다.
0: 와.
1: 이 트랜스포머 시리즈가 이런 네. 정크 아트랑 되게 잘 어울리네. 네.
0: 메가트로.
1: 오, 움직일 것 같지 않아요, 이거?
0: 야, 씨. 아, 근데 이거. 작품 만드시는 분이 진짜 궁금하다.
1: 여기 해설사님이시죠?
2: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옆에 공일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아유, 안녕하세요.
0: 네. 네.
1: 여기 너무 멋있어요.
2: 어, 멋있죠. 네네. 작가님이 메가트론 버물비의 팬이시거든요. 오. 그래서 이게 초기 작품으로 또 유명하고요.
0: 와, 이거 그 언제쯤 이건 작품이 만들어졌을까요, 이거는?
2: 약 10년 전에.
0: 10년 전에?
2: 네, 이제 만드시 시작을 하셨어요, 작품을. 저희 공간 자체가 스타워즈 영화 아시죠?
0: 네.
2: 스타워즈 영화 나는 팔콘 우주선의 모양의 모티브로 만들어져 있어요.
0: 아, 위에서 보면?
2: 예, 예. 그 옥상에 내려다 보게 되면 그 공간이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아예 이제 현실과 이제 외계 문명 왔다가

0: 근데 지금 딱 얘기 들어보니까 작가님이 우리 세대야. 딱 그 취향이.
1: 나 취향이?
0: 스타워즈 좋아하고.
1: 그러네. 네,
0: 메가트론 범블리 좋아하시고. 이게 지금 재료들은 그럼 전부 다 이 울산 공단에서 나오는 그런 재료들을 이용하는 건가요?
2: 아, 울산 공단에서 나오는 것도 하고 있고요. 이제 네. 다 버려져 있는 오토바이, 자동차 부품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거든요.
3: 와, 대단하시다. 와, 아이언맨, 와.
0: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오리궁금해.
2: 네, 지금 여기는 전쟁존이어가지고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에요.
3: 아, 전쟁.
2: 예. 외계인이랑 로봇이랑 이제 동물 이 이제 세 가지 종족이 싸우고 있습니다.
3: 그러네.
0: 오, 저기 지금 머리만 내밀고 있는 거 저게 제일 큰 거죠?
2: 네, 이 공간에서 제일...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0: 저기 한
3: 제 뭐지?
0: 15m?
2: 어, 12.5m예요.
3: 12.5m? 제 뭐예요?
2: 타이거봇입니다.
0: 예. 어떤 작품에 등장하는 건가요?
2: 아니요, 저희 상상에서 만든
0: 거예요.
3: 아, 우리나라가 호랑이가 상징이니까. 계단에 가려져가지고.
2: 그쵸.
0: 아, 근데 진짜 박진감 있다.
3: 그러니까. 아, 이게. 아, 그러네. 죽어있네.

0: 아, 아 배고프다.
1: 드디어 저 첫 끼 먹는 겁니까?
0: 그러니까. 너무 비 맞아서 더 배고파.
1: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야.
1: 그래도 이렇게 울산까지 왔는데 당연히 맛집이겠죠?
0: 그래도 여기가 예. 울산까지 왔으면 꼭 먹어봐야 되는 집이에요.
1: 아 그래요?
0: 진짜 맛있는 집이고 네. 일단 여기 조리하시는 분이 네. 우리나라 몇 안 되는 식품 명장.
1: 그 어렵다는 명장. 네.
0: 배를 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요리에 활용을 한대요. 저도 지금 너무 기대가 돼요.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안녕하십니까.
3: 네.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네. 네.
1: 마스터다.
0: 아, 명장.
3: 더 마스터. 네. 반갑습니다.
2: 네. 와, 음식 마스터.
0: 지금 여기는 명장. 와.
1: 요리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3: 아, 저는 대한민국 명장이 되어서 지금 4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예. 20년만 돼도 마스터인데 40년이니 이건 뭐 대마스터. 그럼 저희는 뭘 먹어야 할까요?
0: 일단 추천을 좀 해주시죠.
3: 예, 오늘 예, 선생이 잘 오셨고요. 네. 그, 예, 우리 해안가이기 때문에 네. 수산물을 이용한 예, 전골이 있고요. 또 네. 예, 이 근처에서도 소고기가 또 유명하기 때문에 아, 소고기 전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세트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0: 그럼 그 두 가지를 뭐 하나씩 먹어보면 되겠네요.
3: 예, 예, 예. 두 가지 다.
1: 명장님이 또 이렇게.

0: 모양 봐. 우와. 배로 만든 깍두기.
1: 예, 예. 예.
0: 한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이거는 네, 배인 거죠?
1: 예, 예. 배를 가지고.
0: 배라고 합니다. 배.
1: 배로 만든 겁니다.
0: 아, 고급지다.
2: 새콤달콤.
1: 원래 깍두기는 좀 익히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바로 그날.
0: 그날 그죠?
1: 해야 됩니다.
0: 물을 수가 있으니까.
1: 네, 네.
0: 오, 너무 멋있다. 이게
1: 모든 게 지금 전부 다 반찬만 빼고 나머지 주 요리 같은 거에는 다 배가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0: 그럼 이게 한상인 거죠?
1: 예, 오늘 특별히 원래는 이 한상 딱 한 개만 나가야 돼요.
0: 그쵸, 한 개씩 한 상인데.
1: 해물찜하고 소고기 전골하고 그래서 한 개인데 오늘 고주님께서 특별히
0: 이건
1: 부산에 내려오기 힘드니
0: 두 상이네, 두 상.
1: 예, 두 상을 뺐었습니다. 예, 예, 예.
3: 덕분에 고마워합니다.
0: 아니, 명장님이 와, 이게 이 음식 하실 때 배를 어떻게 그러면 처음에 넣기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1: 여기 서생은 배가 특화된 지역 상품이기 때문에 지역 특산품을 배를 어떻게 많이 녹여낼까 해서 그 아이디어 중에 모든 것을 다 그러면 여기 접목해보자.
0: 예. 저희 한번 그러면 이제부터
3: 맛있게 네. 먹부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허리띠 풀고 네. 원래 한 겸 해도 허리띠 한데 네. 예, 오늘 두 개 했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3: 아니, 뭐? 버섯 탕수부터.
0: 버섯. 저는 제육부터. 아, 누구 때릴 사람 없나? 아, 옆에 이거 때려야 되는데 이거
3: 단맛이 진짜 너무 상쾌하다.
0: 네, 이 단맛이 진짜 좋다. 배라서 그런 것 같다. 저희 이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나리.
3: 그렇죠. 요새 미나리가.
0: 근데 이건 뭐지?
3: 이게 백크림.
0: 백크림?
3: 그래서 이거랑 같이 먹으면 맛이 되게 부드러워진대요.
0: 엄청 엄청 소프트하고 부드러워요. 와, 이 밑에 해물 있다. 오징어랑.
3: 오징어랑?
0: 이건 뭐지?
3: 배꽃.
0: 배꽃이다, 배꽃.
3: 네.
0: 이거를 싸먹나 보다.
3: 그래가지고 쌈무처럼 해먹으라는 거지.
0: 아, 요렇게. 아, 요렇게.
3: 아, 다 풀리네.
0: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에다가 미나리랑 아이고. 안에 숙주나물 같은데 여기에 크림을 살짝 발라서
3: 미나리랑 해물을 넣고 크림까지 넣어서
0: 야, 이거 뭐야?
3: 아, 맛있어. 해물찜 그럼 보통 칼칼한 맛을 먹잖아요. 근데 자극적이지가 않고 은은한 단맛이랑 은은한 불향. 백크림이 마지막을 이렇게 동그랗게 싸주는 그런 느낌. 너무 친절하고 부드러운 맛.
0: 너무 부드러워. 그러니까 이 센 맛을 얘가 다
3: 말로 막.
0: 무슨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 이렇게 평안하게 평화를 이루어줘.
3: 자, 저는 이제 불고기.
0: 불고기. 버섯이랑 미나리랑 이건 어린아이들도 진짜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진짜 좋아하겠다.
3: 이 집은 자극적인 게 없네.
0: 제가
3: 맛이 이렇게 다 이렇게 조화가 돼가지고
0: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극적인 게 없어. 이제 배가 들어가니까 이게 육질이 좋아지는구나.
3: 부드러워지죠.
0: 아우, 명장이시네.
3: 명장 인정. 인정.
0: 와우. 너무 맛있어. 피디님, 여기는
3: 여기에
0: 어디예요?
3: 조각보로 가장 유명한 명희님이 네. 여기 살고 계십니다.
0: 조각보요?
3: 조각보. 우리 지호 씨는 바느질 좀 하는 편이에요?
4: 그 요새는 거의 이제 뜯어지면 이제 버리고 많이
3: 이제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전통의 조각보라는 게
4: 네.
3: 그런 버려지는 자투리 천을 가지고 이어 붙여서 네. 아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는
4: 진짜?
3: 그런 공이에요. 와. 이 안에 계시니까 뭐 들어가서
4: 여기에
3: 만나 뵙죠.
4: 한국 전통 조각보 연구실.
3: 네.
4: 그럼 여기도 가서. 마스터가 계시나?
3: 그랜드 마스터가 계십니다.
4: 예?
3: 그랜드 마스터.
4: 그랜드 마스터 또 네. 뭐야?
3: 그냥 마스터가 아니에요.
4: 그래요?
3: 가보시죠.
0: 네. 안녕하세요. 네.

0: 안녕하십니까.
1: 아이고,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예.
3: 너무 고우시다.
1: 아, 너무 고우시다. 혹시 좀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연세가
2: 좀 할머니예요. 그 75.
1: 꼬잘 젊으시죠. 몇 년생이세요?
2: 51년생.
1: 아, 저희 어머니 나이시네요. 전쟁 중에.
2: 그래요.
1: 저희 어머니가 51년생이세요. 전쟁 네. 중에 태어나셨어요.
2: 예.
1: 네. 아, 딱 저희 어머니랑 비슷해 보이더라고. 멋있더라고. 저기 보면 그랜드마스터라고 돼 있고.
2: 저게 한국 예술 문화 명인.
1: 예, 혈액갱신 그랜드마스터인데. 예, 예.
2: 명인 된다고 해서 다 명인이 아니고.
1: 예.
2: 3년 후에 또 혈액갱신을 해야 돼요.
0: 아, 계속 작업을.
2: 아, 계속 작업을 해야. 하고.
1: 유지를 해야 되는 거구나.
2: 예, 그래가 이제 혈액갱신 두 번을 하면 그랜드마스터. 최고 과정까지 갔어요.
0: 그러니까 지금 이 조각보라는 게 우리 전통의 기법이죠?
2: 예, 예, 전통의 기법이 옛날에 네. 헌금이 너무나 귀중하고 없을 때 문명에다가 삼베르 조각이라도 있으면 거기에다가 빵구 났는 데다 기워서 입었어요.
0: 근데 지금 이 조각보가 예. 해외에서도 막 너무 아름답다고 이렇게 놀라는
2: 예.
0: 그런 우리 하나의 또 예술 양식이 됐잖아요.
2: 예, 예. 이게 문화적인 가치가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울산에 보면 암각화 있는 방구대 거기에 그려진 바위의 그림이 엄청 내가 마음에 들었어.
0: 그거를 이제 본인 작품에도 이렇게 녹여서.
2: 예, 그래서 이제 조각보를 만들다가 예. 그 한 모퉁이에다가 이제 고기에 있는
0: 문양들을.
2: 문양을 내가 먹지 대고 그리고 해가지고 술을 놔가지고 그래 조각보를 만든 지가 한 25년 됐어요. 아,
0: 벌써 25년. 그
1: 뒤에 보니까 이렇게 예. 전시도 하고 하셨나요?
2: 예, 예. 요거는 문화재단에서 후원을 해줘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이 문양이 쪽 염색이에요.
1: 아, 염색. 아.
0: 쪽이라는 게 천연 염료죠?
2: 천연 염료지. 네. 자연 염료.
0: 남색.
1: 혹시 해외 같은 데서도 전시 같은 거 하고 그러세요?
2: 전시 많이 하죠.
1: 해외에서?
2: 8번 했고.
1: 우와.
2: 프랑스에도 2번 갔고 뉴질랜드도 1번 갔고 일본은 한 18번 갔어요.
1: 이야. 이거 혹시 전시했던 거예요?
2: 예, 예.
0: 요건 지금 홀치기 염색 예, 예. 하신 거.
2: 잘 하시네요.
0: 아, 좀 또 이런 관심이 있습니다. 요렇게 묶어가지고.
2: 묶어가지고.
0: 이렇게 쪼개다가 요렇게 찍어가지고.
2: 묶어야.
1: 아, 그래요? 도장처럼?
0: 그러니까.
2: 아니, 아니요. 요게 천이다면, 요렇게 내가 잡아서.
1: 네.
2: 요렇게 뺑 틀어가지고. 네. 실을 여기다가.
1: 묶어. 네.
2: 실 묶인 데만 염맥이 안 들어가거든요.
0: 안 묶는 거. 아, 안 묶어서 예. 이렇게.
2: 그 요거는 중간에 조금 조금 들어갔는 거. 이거는 아예 안 들어갔는 거. 그런 식으로 해요.
1: 아, 이게 그 아까 그 위에 첫 번째.
2: 예, 예.
1: 아,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골드 톤으로. 이거는 왠지 외국 분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아.
0: 그럴 예. 것 같아.
1: 이 색감 자체가.
2: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후원받아가 전시.
1: 아, 멋있다.
2: 이거는 뭔가 중국 삼베가 아니고.
1: 예.
2: 우리나라 직접 짰는 삼베예요.
1: 뭔가 이 셋 중에 얘가 왕일 것 같아. 느낌이.
2: 그래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건 요거예요.
1: 얘예요? 제일 이게 지금 이게 제일 뭔가
0: 좀 단아하면서도 그 수도 제일 잘 보이고.
1: 그건 뭐 저희가 뭐 혹시 간단하게라도 뭐 체험해서 이렇게 만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2: 그러면 네. 오신 김에 네. 저기 뒤에 있지요. 그거 하나 만들어 가세요.
1: 아,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희가?
0: 저거를
2: 예,
0: 저
2: 예.
0: 아. 저게 혹시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1: 이거 약간 풍경,
2: 모빌,
1: 풍경
2: 같은데?
1: 모빌
2: 풍경.
1: 네. 아, 모빌.
2: 정이,
1: 아, 네. 모빌 풍경 네. 같은.
0: 바람 부는 데다 걸어 놓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
1: 아, 소리 띵띵띵. 네. 아, 그래서 종이 달려 있는 거구나, 저 밑에. 그러면 저희 선생님께서 저희 시범 한번 바느질 시범 한번 명인의 바느질은 어떤지.
0: 너무 궁금해.
1: 아, 궁금하다.
2: 이거 바느질 하면 눈이 나빠진다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네. 그거는 하기 싫어서 하는 소리예요.
0: 저도 요새 이거 보조도구 없이는 실패기 어렵던데.
1: 와.
2: 이렇게가 이걸 이제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이게 홈질이에요.
0: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2: 예, 그냥 앞으로만 자꾸만 가는 게 홈질이에요.
0: 그 동작이 물 흐르듯이 가면서도 삐뚤어짐이 없어.
2: 이렇게 해가지고.
1: 딱 붙은 거죠.
2: 딱 붙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또 다른 떼고. 색깔을 하나 이렇게 떼고.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되고. 그러면 이렇게 색깔 색깔이 이렇게 이어져가겠죠. 그 요거를 할 때 구도를 잡아서 색깔 나열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0: 아, 아까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 돋보기들이
0: 들어왔어.
1: 어, 그렇죠. 와, 갔어.
0: 왜 이래. 또 갔어.
1: 명인님께서는 간격이 되게 아까랑 훨씬 넓다.
0: 그러니까 난리 났다. 난리 났어.
1: 삐뚤빼뚤.
2: 너무 빨리빨리 갔다요.
0: 그러니까
2: 좀 천천히 가면서 천천히
0: 마음이
2: 하세요.
0: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마음이 급해서.
2: 어떻게 바느질을 하시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1: 아유, 저 혼자 살면 해야죠. 티셔츠에 구멍 난 거, 양말에 구멍 난 거 해야죠.
0: 아니, 아니, 갔다가 와라.
1: 벽에 실렸어. 그 피난김에 혈당 검사 한번 하세요.
3: 아, 농도 괜찮아요.
1: 아, 그래요?
3: 갔다가 엄청 달았네.
2: 근데 바늘을 그렇게 쥐면 안 돼.
3: 어, 그래요?
2: 이렇게 잡아야지.
3: 어, 나 잘못했다.
1: 어, 근데 이렇게 붙게 붙었어요. 어?
2: 네.
1: 구멍이 났네.
2: 구멍은 중간 너무 펄쩍 뛰었다.
0: 어, 그리고 이, 여, 여기에서 제가 약간 발을 찔리면서 정신이 나갔습니다.
2: 이쪽을 쪽으로 하면 안 되지. 그만.
0: 어, 나 방금 약간 며느리 된 기분이었어.
3: 그만.
0: 그러니까 화들짝 놀랐어.
2: 이렇게 하다 보시면 네. 이렇게 자꾸 이어 나가요.
1: 큰 조각이 되면 이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2: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주머니 만들고
0: 이게 단단하게 커져가는 걸 보는 것도 재미겠어요.
2: 예, 예.
0: 그 재미로 하는 걸 것 같아요.
2: 그리고 색상 나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만드는 느낌이 틀려져요.
3: 아, 이게 너무 이뻐요.
0: 그러니까.
3: 약간 색동적 오리 같은 느낌.
2: 울산에는 암각화 문양이 있잖아요.
0: 네. 네.
2: 그걸 내가 여기 하나 찍어드릴게요.
3: 와, 예뻐.
0: 아, 요거 하나 또 들어가니까 또,
3: 또 다른 느낌이 확
2: 느낌이
3: 달라지네요.
2: 또 틀리잖아요.
0: 그러니까. 이거는 한복 입힐 때 이제 이렇게 누리개처럼 이렇게 딱 달면 너무 예쁘겠다.
2: 추석에 쓰세요.
3: 내가 여기다 달고 욕주면 왜,
0: 예전에 우리 저희 우리 할머니처럼 안에 주머니도 넣고
1: 그렇지,
0: 이렇게
1: 그렇지.
3: 아이고 여기서 이게
0: 그때는 돈이 꼭 꾸겨져 있어야 돼.
3: 그러니까 네.
0: 꼬깃꼬깃.
1: 저는 요거 집에 갖다가 잘 달도록 하겠습니다.
2: 현관에다 달아놨어요.
3: 너무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0: 야, 배 명선도가 조명 켜지니까 진짜 예쁘긴 하네요.
1: 그러니까. 네. 이번 울산 여행 어떠셨어요?
0: 유독 이번 그 울산은 약간 마스터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난 그러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한 길을 오랫동안 갈 수 있다는 건 진짜 꾸준함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그 일상에 반복되는 그 지루한 일상을 잘 버티신 거잖아요. 그거를 이겨낸 자들이니까. 아, 진짜 마스터들.
1: 그런 면에서는 진짜 지호 씨가 느끼는 게 또 다르겠다.
0: 아, 그럼요. 저도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28년 동안 뭐 연기만 하고 있는데, 와, 그 마스터님들을 보면서 막 40년, 50년 이렇게 하는데.
1: 아. 저는 좀 약간 노잼으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약간 공업이나 뭐 석유화학이나 이런 쪽의 이미지를 어떻게 이 생태와 문화로 풀어나가고 있나. 이런 걸 보면서 마침 울산이 잠재력이 많다. 여행 쪽으로는 더 많이 알려져서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0: 그러니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되게 산업화되고 공업화되고 그런 혁신도시이긴 산업도시이긴 한데 전통이 살아있는.
1: 맞아요.
0: 이제 뭔가 좀 더 깊숙이 알게 된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 어쨌든 또 이번 여행 잘 마무리됐으니까 또 언제고 또 다음 여행길에서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또 새로운 도시 중에 한 곳을 또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아, 근데 진짜 예쁘긴 하다. 와, 이러니까 오죠.

작가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프고 슬픈 이야기에 더 많이 관심이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의 성향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삶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먹고 즐기고 막 마음껏 놀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힘들지 않은 삶은 없잖아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극복해 내려가는 어떤 의지. 그 안에 정말 인간의 그 아름다움과 어떤 삶의 그 의지들을 봤을 때그 설사 성공하지 못해도 그 과정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역사를 속에서 산 사람들이 있었고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죠. 아주 오랫동안 저는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림 그 2차원적인 평면이 너무 답답해서 사실은 입체 작업으로 간 거거든요. 제 에너지랑 공간에서 작업하는 거랑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그쪽으로 전공을 하고 너무너무 즐겁게 학교를 졸업하고, 좀더큰 프로페셔널한 이제 시장으로 넘어가 보자 해서 파리로 왔거든요. 그런데 혼자 작업하면서 사는 게 거의 뭐 불가능하다시피 해서 아르바이트로 만화를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만화가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만화를 번역하면서 이 만화가 갖는 힘, 무한한 가능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만화, 글과 그림으로 내가 충분히 정말, 그리고 그 연필과 종이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창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보고, 나도 한번 쓰고 그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래픽 노블의 강점은 다른 어떤 예술 매체에 비해서 특히 일본군 위안부라든지 그런 아주 아프고 힘든 이야기를 언어가 문자가 아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요. 영향을 끼쳤죠. 제가 22살, 만으로 22살에 프랑스에 갔어요. 제일 처음에 놀란 게, 이렇게 많은, 저랑 너무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보기에는 처음인 거잖아요. 가서 한 17년을 살면서 문화적, 언어적, 뭐, 식생활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겪고, 살고, 느끼면서 그리고 단어 한마디 모르고 갔기 때문에 어떤 언어에서 오는 그런 그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또 많았죠. 그래서 시베리아의 딸김 알렉산드라를 했을 때, 알렉산드라의 아버지를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김 알렉산드라 입장이 되는 것도 조금 더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 저의 생각을 좀 반영을 하지 않았나, 저의 시각을. 생각하고요. 기다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제가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족하고 만나지 못했던 시간들이 많았어요. 몇년 만에 한번 한국에 들어와도 뭐 많이 오래 있으면 한 달이고. 그래서 항상 저도 어떻게 보면 가족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그리움을 잘 알죠. 그래서 기다림을 했을 때도 어머니의 마음도 알고 또 이산 가족들의 마음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굉장히 영광이고요. 상을 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그 상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기쁘고 제가 이 상을 받음으로써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는 그한해 굉장히 많은 만화책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책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상을 받음으로써 묻힐 수 있는 작품이 다시 한번 독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하고 있는 작품 스타일이 국내에서는 좀 아웃사이더적인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하고 있는 그 작업이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구나 어떤 그런 확인과 응원 그런 것이 되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렇게 듣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할머니께 이야기를 듣는 과정도 어려웠지만 그분께서 사셨던 시대가 너무나 척박하고 일제강점기였는데 또 그분이 굉장히 그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 세대에 태어나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었고 작업을 하면서는 그 어떤 작업이든 사실은 고통과 외로움과 뭐 그런 것들이 없이 생산되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육체적으로도 힘들지 않았나 작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작품 그 세월호를 만약에 작품으로 한다면 그 당시에는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리가 필요해요. 당장 뭔가를 보고 너무 충격적이고 몇 개월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겠지만 너무 아파서 몸까지 막 저는 아프더라고요. 제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작품으로 하는 많은 창작자들을 보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생기면 당장 못해요. 그러니까 제 작품 모든 작품은 어떤 일이 터지고 그대로 한게 아니라 곧바로 한게 아니라 정말 10년 이상 길게는 20년 이상이 걸려서 제 안에서 소화가 되어야지만 이제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도 마찬가지라 제가 그걸 처음 알았을 때는 1993년도 한국 영화 여성 영화제 페스티벌에 가서 처음 알았고 프랑스에 살았을 때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책이 나왔을 때도 제가 통역을 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계속 저에게 이 문제가 다가온 거예요. 외국에 있건 한국에 있건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작품으로 하는 거고 그분들을 또 제가 만나고 저는 국내에서 사실은 그 그래픽 노블 만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그 예술 매체나 문화, 특히 문화,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 낮게 보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독자분들도 아직까지 그러시고. 근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 약간 이게 같은 예술가로서 약간 차별 같은 거를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원화의 중요성을 굉장히 원화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부분이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도 나와서 그걸 배경으로도 쓰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림을 그렸던 전공을 했던 사람이고 조각을 하고 공간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먹물이나 붓 같은 거를 먹물을 그릇에 붓고 뭐 붓을 씻어서 담근다든지 뭐 종이에 묻힌다든지 그런 모든 과정들이 저에겐 굉장히 중요하고 선 하나 긋는 것도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어제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이미 반려견이나 어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품이 차별성 있게 이런 작품이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욕을 먹어도 어쩌면 저는 쫓겨날지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욕을 먹을지도 모르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진실을 좀 이야기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개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0: 지난해 양국 수교 30주년에 이어 RCC 대통령님의 10년 만에 방한, 또 1년 만에 이루어진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을 통해 한 이집트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양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양국이 앞으로 함께 걸어갈 이 새로운 여정이 지난해 제가 카이로 대학교에서 발표한 대중동 구상인 샤인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처럼 더욱 환하게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1: يتوج اليوم الزخم المتنامي في علاقتنا في علاقاتنا الثنائية من خلال الإعلان عن الارتقاء بالعلاقات المصرية الكورية إلى مستوى الشراكة الاستراتيجية باعتبارها محطة جديدة ينطلق منها مستقبل واعد لعلاقاتنا الراسخة والقائمة على الاحترام المتبادل والمنفعة المشتركة.

0: business partners in all parts of the globe.
1: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은 화장품 OEM, ODM 전문기업으로서 기획 단계부터 연구개발 및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품질을 확보, 낙기 준수 및 소품종 대량 생산뿐만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해야 할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국내외 고객님들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브랜드 고객사의 요구에 부응한 연구개발과 소량 생산에서 적극적으로 차별화하여 고객사와 함께 성장하는 뷰티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0: The firm has developed a wider range of products including skincare, hair, and body care products. In the case of sheet masks, it has developed a fine fiber structure which can increase the absorbing power of active ingredients.
2: 크롬더 팩토리의 산세베리아 시카 마스크팩은 천연 코코넛을 발효한 시트를 적용한 마스크팩으로 우수한 밀착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시트의 단점이 빠르게 건조되는 현상을 기술적으로 보완하여 피지 흡착과 각질 제거 기능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아하바, 파와 같은 화학성분 대신에 독자적으로 개발된 특허 출원된 산세베리아 천연 화장료 조성물로 자극을 최소화하여서 천연 각질 제거와 디톡스 효과로 피부를 더욱 건강하게 보호해줍니다.
0: The company has developed an optimal mass production system for basic skincare items, including sheet masks and tube-type products. After going through the filling and packing stages, thorough quality inspections are carried out before releasing the products.
3: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은 현재 화장품 자동화 대량 생산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 전문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광 검사, 센서 자동 검출, 중량 선별기로 이어지는 3단계 검증 시스템을 통해 무결점 품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기반으로 향후 추가적인 설비 증설을 통해 기초 라인에서 국내 어느 기업들보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0: The firm has felt a strong need to build a digitalized data management system for mass production. It is to overcome limitations of manual works, including frequent errors and omissions. Therefore, the company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of Samsung Electronics to integrate the entire manufacturing system.
3: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의 스마트 팩토리 핵심은 현장의 경험을 데이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수기 기록에서 벗어나 모든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디지털 생산 환경을 구축하여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별로 관리해온 ERP와 현장 창고 시스템을 하나로 연동해 정보가 흐르게 되면 통합 자원 관리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져 운영 효율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company has focused effort into developing new items. By developing functional products with increased effects and stability, the company aims to cultivate new markets in the global field.
2: 최근에는 제약사와 코어하는 제품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 더마 제품들과 고기능성 성분을 고함량으로 제형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능성 성분들을 고함량으로 함유하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지만 피부에 안전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시스만의 공법인 듀얼 리포정 공법을 적용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듀얼 리포정 공법이란 작은 그 캡슐 안에 액티브 성분을 하나가 아닌 두 개나 세 개 정도를 같이 캡슐화하여서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서 효과를 발현하는 공법이라고 하겠습니다.
0: Isis Cosmetic has boosted export to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Europe, the US, the Middle East, and Asia. By fulfilling the global standards, the firm has closely cooperated with overseas distributors and achieved fruitful results.

0: 저희 이시스 코스메틱은 브랜드사의 ODM 파트너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폭넓은 고객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주력 제품인 마스크팩 및 기초 화장품에 있어 고객분들의 선택의 폭을 더욱 확대하고 차별화된 기능성 제품을 선보이겠습니다. 제품 생산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청결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며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원료 및 패키징 사용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객사의 성공 스토리를 함께 써내려가는 파트너로서 K-뷰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1: Isis Cosmetic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beauty of global consumers by developing innovative technologies. Anticipation is rising for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global market.

0: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Bonjour.
2: Buongiorno.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으셔요.
3: 이탈리안 셰프 아저씨 그리고 진짜
1: 너 아저씨. 제가 아는 셰프님 중에 제일 베스트 스위트.
3: 지금
1: 네.
3: 맡아볼 수 있을까요?
1: 아까부터 계속 냄새가 지금 진동을 해요. 좋은 냄새.
3: 오, 맛있다. 오, 그러면 오늘 Today's number 뭘까요? 이런 냄새랑 관련된 거.
1: 뭐지? 뭐예요? 44%.
3: 24S4. 아마 식당에서 가장 많이 주문한 메뉴 그
1: 그런 건가 보다. 지금 한식 냄새가 나거든요, 뭔가.
3: 근데 물음표.
1: 물음표 오늘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3: 오늘. 들어주세요. 네. 아하. 네?
1: 네? 아, 감자탕이죠.
4: 감자탕.
3: 아. 보기만 해도 이거 진짜 섹시 푸드.
1: 오!
3: 뭐, 맞아요. 어때요? 아, 이런.
1: 최고, 최고.
3: 네,
1: 이때
3: 최고.
1: 쓰는 말 맞아요.
3: 아, 외국인들도 감자탕에 대해 아시는 거예요? 아, 근데
1: 많이 좋아하시는구나.
3: 사실 말이 되긴 해요. 왜냐면 요즘에 진짜 로컬 아~ 푸드 찾는 거예요. 한국에 오자마자 네. 그런 거 배웠어요.
1: 역시
3: K-recovery. 몸이 풀리는
1: 맞아요.
3: 음식.
1: 대부분 얼큰하거나 국물 요리로 해장 많이 하시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감자탕 유명하죠.
3: 저는 감자탕 이렇게 아, 그때 저는 한국말 아직 네. 잘 못했어요. 오 감자 알고 있어요. 포테이토 감자 포테이토라서 오 맛있겠다라고 아~ 생각했어요.
1: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 그래서 이거 베지타리안.
1: 네, 베지타리안.
3: 왜 감자 어디에요? 왜 감자탕이라고 불려요?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1: 감자가 들어가긴 해요. 근데 감자가 메인이 아니라 고기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그 돼지 등뼈 부위를 감자라고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자탕.
3: 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3: 제가 아, 드디어 진짜 이해했어요. 오, 여기
1: 등뼈
3: 쪽. 네, 너무 여기 호리.
1: 맞아요. 감자탕.
3: 감자탕. 우와. 이렇게 먹는 방법 너무 한식적인 방법이에요.
1: 네.
3: 이거 버너.
1: 버너.
3: 바로.
1: 이 감성이 있죠.
3: 보글보글 이렇게 하면 바로 와. 야들야들.
1: 오 맞아.
3: 야들야들. 이렇게.
1: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발라주시잖아요. 전 이제 어엿한 어른이기 때문에 직접 발라서 먹겠습니다. 고기를 겨자 소스.
3: 겨자 소스? 좋아하세요?
1: 네, 이게 그냥 먹다 보면 느끼하니까 네.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3: 겨자 소스나 이런 고추냉이. 고추냉이랑 그리고 간장. 이거 뭐예요? 바로? 자, 저도 잠깐만요. 케이푸드 에펙트, 케이푸드 효과.
1: 아니, 셰프님 너무 잘 받아주세요, 저를.
3: 이거 고기 한 조각 찍고?
1: 찍고. 최고입니까?
3: 종결.
1: 종결.
3: 종결이야.
1: 종결. 진짜 종결.
3: 오, 너무 좋아요. 그리고?
1: 뭔가 감자탕은 감질맛이 난다고 하거든요, 한국어로. 아니야, 맛있어요.
3: 특히 허리뼈의 고소함이 가득한 육수예요. 육수도 그런 콜라겐 가득해서 입안에 끈적끈적 다른 맛도 더 세게 느껴질

0: 요즘은 또 시중에 배달로도 많이 시켜 먹을 수 있어요. 편하게 1인으로.
1: 아, 시원하다.
2: 이런 거 맞죠?
0: 맞아.
1: 이렇게 하면 다 주변에 있는 한국인들이 와, 잘 드시네. 아, 그 외국인 진짜 잘 드시네. 맞죠? 그런 거 있어.
0: 아, 너무 뭐 보기 좋죠, 사실. 너무 보기만 해도.
1: 근데 왜 시원하다?
0: 맞아요. 사실 시원한 건 진짜 시원한 건 뭐 콩국수, 냉모밀, 빙수 이런 게 시원한데 이 얼큰함, 속이 풀리는 그런 느낌을 시원하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1: 와, 여기 내려가면서 이렇게 꽉 아, 시원한 같은 느낌이 이렇게 맞아요?
0: 맞아요.
1: 생기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0: 근데 셰프님 밥은 안 드세요?
1: 저는 밥은 그런 거 진짜 한국인, 코탈리안이라서 네. 한국인도에서
0: 코탈리안?
1: 이런 육수 조금 졸여서 그 다음에
0: 아, 밥을 볶아 드시는구나. 맞아요. 뭔가 코스 요리라고 하긴 좀 웃긴 한데 진짜 풀코스로 드시는 게 감자탕을 시키잖아요. 고기만 따로 해서 먹고 국물도 먹고 그리고 이제 이게 면을 넣어서 뭐 칼국수처럼 여기에 밥을 넣어서 볶음밥으로도 드시고 감자탕 하나의 음식으로 풀코스로 이렇게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1: 라면 사리 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어딜 가든 라면 사리 그거는 메뉴판에 있는 것 같아요.
1: 이런 거 면은 네. 뭐 식감 어떻게 네. 더 좋아하세요?
0: 저는 안 익은 걸 좋아합니다.
1: 안 익은 거? 안
0: 익은 때?
1: 어?
0: 괜찮아요.
1: 우리 계속 너무
0: 면 맞아요? 진짜?
1: 네. 항상 무조건 알덴테. 알덴테 무슨 말이냐면 씻는 맛. 그런 씻는 맛이 있어야 돼요. 너무 보지면 네. 그거 안 돼요.
0: 맞아요. 또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퍼진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꼬들 조금 덜 익은 그게 좋아요.
1: 아, 딱 맞는 식감이야. 오! 이거 진짜 야들야들.
0: 셰프님 아, 진짜 팬 많으실 것 같아요.
1: 부드럽다.
0: 아니 근데 이 진짜 이 고기가 맛있거든요. 뼈찜으로 먹어도 맛있는데.
3: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0: 네.
3: 지금 드라마 보내겠습니다.
0: 뼈찜 있어요? 저 뼈찜 진짜 좋아해요.
1: 뼈찜 뭐예요?
0: 뼈찜 진짜 맛있어요. 뼈찜?
1: 이건
0: 에?
1: 이건 뭔데요?

0: 저도 로제뼈찜을 일단 처음 봐요.
1: 맛이 있을까?
2: 근데 궁금해요. 이거 똑같은 뼈죠?
0: 맞아요. 같은
2: 고기.
0: 로제뼈찜 저도 처음인데 너무 궁금. 먹어볼까요? 진짜 로제 냄새 난다. 맛있을까?
1: 맛있네.
0: 맛있어.
2: 진짜 맛있어.
3: 조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요리한 것이라서 조금 더 진해요.
0: 감자탕에 있는 고기는 조금 식기 편하죠. 그냥 촉촉해요 더. 뼈찜은 좀 더 쫀득, 좀 더 야들.
3: 맞아요.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잘 표현했어요.
2: 외국 친구들이
3: 아 맞다 며칠이네. 아, 저는 까먹었어요.
0: 아, 맞아. 아. 저 지금 긁혔어요.
3: 까먹었어요.
0: 말투가 며칠이네. 이러셔서. 아무래도 일반 뼈찜은 뭐 맵기 선택은 할 수 있는데 로제 뼈찜이 좀 더 드시기는 쉬울 것 같다?
3: 근데 제 생각에는 감자탕 육수도 그렇게 맵지 않아요. 견딜 수 있는 매운맛이에요. 너무 혀 때리는 매운맛이 아니에요.
0: 늘 감자탕 가게 가면 있는 겨자 소스.
3: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지금 먹는 뼈는 아니에요.
0: 아니에요? 어,
3: 왜냐면 그런 알싸한 맛이 있어서 고기의 풍미를 좀 가리는 거예요.
0: 아, 소스가 너무 세서.
4: 네, 한번
0: 좋아요.
3: 어, 네, 우리.
0: 왜냐면 저 이번에 진짜 믿는 게 저번에 쌈장이랑 후무스 그 스프레드 너무 맛있었어서.
3: 저는 소스 가이.
0: 소스 가이.
3: 소스 가이. 마늘 하나, 간장 한 스푼, 여기 두 개, 식초. 조금 시큼한 맛이 있어야 되죠.
0: 완전 기대돼요. 파블리 셰프님 소스 먹어볼까요?
3: 오늘 파블리식 맛이 있을까?
0: 있을까? 찍었습니다.
3: 맛있죠?
0: 그런 마늘 간장 베이스로 한 치킨 생각이 좀 났고 얘는 고기 맛이 나요. 먹으면 먹을수록.
3: 완벽한 소녀.
0: 오, 완벽. 오늘 써먹어야겠다.
3: 완벽.
0: 이렇게. 음악방송에서 엔딩 할 때.
3: 완벽.
0: 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대요. 이것까지 꼭 드시고 마무리를 하죠. 볶음밥!
3: 아, 맞다. 우리 아까 얘기했는데
0: 맞아요.
3: 좀 까먹었어요. 여기 고기, 조금 야채, 작은 조각으로 이렇게 잘라서 돼지간 소스 돼요.
0: 맞아요.
3: 우와.
0: 그런 말도 있어요. 볶음밥이 먹고 싶어서 감자탕집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 촉촉해졌어.
3: 오, 예. 그리고 ASMR.
0: 아.
3: ASMR. 이렇게 지글지글 거리는 소리.
0: 치즈.
3: 신의 한 수.
0: 치즈. 네. 어, 이대로 팔아도 되겠다.
3: 와.
0: 치즈가 누워요. 보시는 분들 다 배고프시겠다. 짠. Who made this?
3: Fabri made it.
0: 여러분 K-푸드 중에 감자탕 꼭 드셔보시고 면사리 추가해서 꼭 드시고 마지막으로 볶음밥까지 꼭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먹어야 돼서 끝낼게요. 안녕히 계세요.

0: 벌써 지금 다섯 번째.
1: 벌써.
0: 다섯 번째야 벌써.
1: 네. 오늘은 또
0: 오늘은 어떤 분이 올지 혹은 K스타를 원하실지 네. 궁금하네요. 오. 오. 오 미인이시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0: 어디서 오셨나요?
2: 저는 러시아에서 온 레나라고.
0: 레나님.
2: 네. 네.
1: 그럼 오늘은 어떤 메이크오버를 위해서 오셨나요?
2: 제가 사실 사극을 엄청 좋아하는 사극 팬이거든요.
1: 사극?
2: 네. 그래서 북근의 셰프를 보고 유나에게 완전 푹 빠져가지고 오늘 하루 유나가 돼서 맛있는 음식을
1: 먹으러
0: 가고 싶어요. 오, 북근의 셰프.
4: 유나 씨 너무... 메이크업 거의 안 했던데.
0: 아, 나 큰일 났다. 그러면 메이크업 네. 하러 가볼까요?
1: 네, 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한복도 뭔가 이거 보면 재밌을 것 같은?
2: 너무 재밌겠다.
0: 요즘 한국에는 이렇게 이런 콜라겐 마스크가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1: 네, 근데 이건 되게 요즘 해외에서도 되게 바이럴 되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 하는 게 유나님 메이크업이잖아요. 피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깔끔한 피부.
0: 그죠. 우리가 한 3주 차 했던 그 룩이랑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겠고.
1: 그리고 약간 느낌이 있는 것
0: 같아요. 저런 애교살도 또.
1: 애교살.
0: 저게
1: 다시 나왔습니다. 애교살.
0: 애교살.
1: 그리고 뭔가 한복과 되게 잘 어울려지는 그 맞아요. 메이크업이 되게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0: 한국 드라마 또 재밌게 본 거 사극 아닌 건 또 뭐 있을까요?
2: 너무 많이 봐가지고
0: 드라마? 뭐였지?
2: 제가 어렸을 때 막 아이리스나 이런 것도 많이 봤고
0: 아이리스
2: 제일 첫 드라마가 미남이시네요
0: 미남이시네요?
1: 저도 모르는데
2: 박신혜 나온
0: 진짜 옛날 거 아니야?
1: 네. 아시는 분
0: 제니님 초딩 때 아니야?
1: 모르겠어요
0: 나이가 어떻게
2: 저 서른
0: 서른? 아, 그럼 알죠 근데 한국어를 너무 잘하시는데 한국에 온 지는 오래되셨나요?
2: 한 5년 반 정도
0: 5년 반?
1: 오셔서 공부하신 거죠?
2: 아니 공부한 지는 오래됐어요 그때 그 미남 씨네가 보고 빠져가지고 네.
1: 뭔가 뭐가 다른 것 같아요?
2: 지금 보면 되게 어글거리고 어렸을 때
1: 그 포인트를 있는 것도 있어요
2: 어렸을 때 봤을 때 되게 약간 심쿵했어요
1: 맞아, 설레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0: 재밌는 제품을 쓰고 있긴 한데요 비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폼 형태로 나온 그냥 토너예요 토너 에센스 이런 거라서 얘가 편한 게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니까 약간 좀 팩처럼 쓴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모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쪽은 건성이고 네. 이쪽 앞쪽은 유분감이 있다고 하셔서 좀 건조한 쪽에는 촉촉한 프라이머를 좀 바르고요 이거죠 피부를 좀 구분해서 요거는 프라이머인데 모공에 있는 네. 그런 어떤 유분 같은 것도 좀 잡아주고
1: 그럼 이 T존 부위 위주로 지금 발라주시는
0: 네. T존, 코랑 여기 앞볼 그리고 주름이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눈주름이 살짝 있는 부분도 이런 걸 발라주면 이제 파데가 끼거나 좀 그런 것들을 방지하면서 지속력을 올릴 수가 있어요 눈주름이나 이제 쌍꺼풀 라인에도 조금씩 발라줄게요 그러면 이제 너무 밝지 않은 컨실러를 사용해서 일단 1차적으로 피부톤을 깔게요
1: 근데 항상 보면 그 순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0: 좀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컨실러를 먼저 까는 게 조금 더 컨실러는 왜냐면 좀 매트하잖아요 네. 그 파데는 촉촉하니까 매트한 게 촉촉한 거 밑에 있는 것보다 베이스가 안 흔들린다 사람마다 이제 좀 논리가 다른데 저의 논리입니다
1: 이 방법 한번 근데 써봐야겠어요
0: 괜찮아요 대신에 네. 너무 두껍게 깔면 안 되고 얇게 아주 부분적으로 다크서클을 커버를 할 때는 다크서클이 좀 끝나는 지점을 내 피부랑 색깔을 좀 그라데이션을 해주는 방법이 얇게 잘 가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트러블들은 또 너무 하얀 거 가리면 안 돼요 조금 같은 붉은 느낌을 조금씩 몇 번을 해서
1: 같은 톤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신기한 것 같아요
0: 그쵸 근데 네. 사실은 제가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쉽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메이크업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이쪽에 조금 트러블이 있는 걸 좀 디테일하게 가려볼 건데요 파우더를 지금 한번 커버한 위에다가 그냥 제 브러쉬에 진짜 뭐 묻은 거야? 묻은 거야? 하는 정도로 한번 싹싹싹싹 해서 여기서 한번 더 하고 트러블들을 한 번씩 더 그다음에 다크서클 조금 더 올리고 파데를 잊었어요, 한번.
1: 이때까지는 컨실러였던
0: 컨실러였고,
1: 거죠?
0: 컨실러고 이제 좀 부족한 부분에는 광택을 주는 좀 촉촉한 파데. 지금은 얇게, 큰 데만. 이런 것들을 이제 큰 부분에만 무드를 만들어주는. 이제 이런 촉촉이 파데를 눈 근처에 바르면 안 돼요. 이게 촉촉이 파데는 눈 근처에 바르면 이제 눈 근처가 이게 주름이 끼는 거죠. 주름이 없는 부분, 결을 만드는 부분. 피부결 너무 좋다. 내가 컨디션이 좋은가? 그래서 또 이제 눈에 주름이 살짝 있는 부분은
1: 눈에다 파우더를 올리는 거예요?
0: 눈 밑에요. 여기다가 톡톡톡톡 요런 프레스드 파우더가 사실은 그런 유분 잡는 거나 그런 게 이제는 분화장이 아무래도 들어가야겠죠?
1: 근데 보면은 엄청 약간 단아하고 되게 깔끔하면서 근데 또 들어갈 부분도 다 들어가 있는 느낌.
0: 그러네요.
1: 애교살.
0: 애교살.
1: 애교살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한번 시도를 제가 해볼게요.
1: 해보신 적 있어요? 애교살.
2: 약간 제 눈이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오늘. 섀도우는 오늘 어떤 색을 사용하실 거예요?
0: 아주 아주 데일리 브라운 하면서 이제 핑크의 느낌을 좀 살릴 수 있는 칙칙하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데일리 핑크.
1: 데일리 핑크.
0: 이번 쉬머가 좀 들어간 걸로.
1: 이게 이번 메이크업에 되게 애교살이 포인트다 보니까 애교살을 먼저.
0: 그쵸, 목숨 걸어. 목숨을 겁시다 우리.
1: 근데 좀 너무 좁아도 안 되고 또 너무 넓어도.
0: 네, 좀 넓게 시도는.

0: 해보려고.
1: 넣을게. 넓은. 오늘은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2: 이거 이거야. 이거 사진 찍을 때 약간 이렇게 움직여요.
1: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요?
2: 아니 한 번만. 나도 여기다.
0: 됐어. 저 위치를 좀 잡았고요.
1: 또 이렇게 해야 되죠?
0: 네, 예,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됐습니다.
1: 유나님은 그럼 이 드라마 보고 알게 되신 거예요?
3: 아니죠, 전 어렸을 때 소녀시대
0: 때. 소녀시대 때구나. 소녀시대 아세요?
4: 네, 알죠.
0: 몇 살이었어요 그때?
4: 아기 때였던 거
0: 같아요. 진짜 아기 때?
4: 네, 그치지지지.
0: 어, 몇 살 때 그게?
4: 그 아기 한 네 살 더.
0: 네 살?
4: 우와. 정확하긴 잘 모르겠지만 어린이였던 걸로 기억해요.
5: 저는 얼짱 알아요.
4: 얼짱 알긴 하는데.
0: 알긴 한데.
4: 얼짱 아세요?
3: 네.
0: 나이 젊은 거 아니에요?
3: 저도 그때 싸이월드 엄청 등록하고 싶었는데.
0: 싸이월드예요?
3: 등록하고 싶었는데 외국인들 안 된
4: 진짜로요?
3: 진짜요?
0: 아 주민번호 있어야 돼.
3: 네. 너무 슬펐어.
0: 싸이월드 아세요, 제니?
4: 알죠.
0: 어떻게 알아요?
4: 거기 제 아기 때 사진이 많이 있어요. 엄마가 올려놓은.
0: 아니 캐스팅 재밌는 것 같아. 20살 차이. 거의 20살 차이.
6: 아 지금은 이제 눈 밑에 애교살을 좀 도톰하게 보일 수 있는 쉬머펄을 좀 올리고 있어요. 이제 좀 착시 효과를 조금 내보려고 만들어내겠어, 애교살을. 지금 애교살 지금 약간 한 80% 정도 됐어요.
4: 아, 네, 알겠습니다.
6: 보시겠어요?
4: 네. 웃으면서 보셔야 돼요.
6: 아 그래요?
4: 상태에서
0: 그렇죠. 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6: 조금 컬러를 이제 눈에다가 올려볼 건데요. 핑크보다는 약간 브라운, 로지한 느낌의 컬러죠. 눈 가까이까지 한번 발라볼게요.
4: 같은 핑크로 좀 전체적으로 조금씩.
6: 그쵸. 같은 핑크를 쓰면서 이 애교살 그림자에도 무드를 좀 통일시켜주는 거예요, 컬러들을. 자, 이제 아이라인 그리면 될 것 같은데요. 아이라인을 굉장히 얇고 티 안 나게.
4: 블랙 아이라인으로만 안 하고 브라운을 섞어서
6: 약간씩 섞어보려고.
4: 팁이 있을까요? 선을 잘 그릴 수 있는?
0: 잠깐 말 시키지 마세요.
4: 네. 말을 하지 않는 거. 일단 첫 번째 꿀팁.
0: 숨을 쉬지 않는 거.
4: 숨을 쉬지 않고 말을 하지 마세요.
6: 뭐 눈꼬리를 내리니까 정말 인상이 조금씩 바뀌네.
4: 너무 확실히 내려갔어. 너무 예쁜데요?
6: 고기를 살짝 섀도우를 조금 발라볼게요. 거의 다 메이크업이 됐고요. 이제 립이랑 블러셔만 남았습니다.
4: 약간 이 유나님 메이크업과 비슷한 이런 핑크는 아닌데 또 완전 주황은 아닌?
6: 그리고 약간 앞볼 쪽으로 돼 있죠? 저게 이제 어려 보이려고. 보통 블러셔를 이렇게 앞쪽에다 바르면 여기 중안부가 좀 짧아 보여요. 그러니까 요즘 중안부 축소 메이크업이 막 유행이었잖아요.
4: 네. 근데 뭔가 중안부 얘기하는 나라는 한국만 있는 느낌.
6: 그런 것 같아요. 제니님은 진짜 중안부가 짧아서 너무 귀여운.
4: 저는 진짜 너무 짧은데.
6: 저는 이제 한 5년만 더 있으면 이제 코가 턱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느낌이.
0: 자, 이제 지금은 틴트로 조금 색깔을 먼저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로온 글로스로.
6: 하이라이터는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4: 유나님의 메이크오버가 지금 준비가 되었는데
0: 오늘도 메이크업 잘 된 것 같아요.
4: 진짜요? 잘 된 그 감이 있다고
0: 오시네요. 감이 좋았어요. 아, 그래서 오늘 너무 제가 부탁을 좋을 것 같은데. 와 너무 예뻐! 와 오셨어요! 와
4: 너무 예쁜데요?
0: 어떠세요?
3: 너무 많으세요. 이런 경험도 처음이어가지고 완전 유나 같잖아요.
4: 진짜. 그리고 그 오늘의 포인트였던 그 애교살 맞아, 계속해서 이렇게. 웃고 계신 것 같은데.
0: 아, 왜 이렇게
4: 웃고 계시거든요. 이전에 수진님 메이크업이랑 다르게 또 색감이 들어가 있어서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도 충분히 따라해도 좋을 것 같은 느낌?
6: 눈 밑에 삼각 좋은 느낌이나 뭐 눈꼬리 살짝 내려간 느낌도 조금 차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지.
4: 이렇게 한옥 입었으니까 제가 또 찾은 곳이에요.
6: 대박!
4: 한옥으로 되어 있고 삼겹살도 먹을 수 있는 맛집입니다.
0: 아니 여기 너무 예뻐!
3: 처음 봐요, 여러분.
0: 대박! 여기 왜 있어? 직원! 직원! 들어가볼까?
4: 네, 들어가볼까요?
6: 와, 무슨 카페도 예쁘죠? 아니고 이렇게 인테리어잖아요.
4: 드라마 세트장 같은 느낌?
0: 오.
4: 너무 맛있겠다.
0: 이거 먹어, 빨리 이거 먹어야 돼.
4: 네, 들어가볼게요.
0: 고 괜찮네요, 그게. 괜찮죠, 그게.
4: 네.
0: 지방이 맛있네.
4: 저는
5: 고기를 넣고 그리고 김치를 넣는 거. 그리고 원래 밥도 있으면 밥도 살짝 넣고 그리고 쌈장을 살짝 넣어가지고
2: 그렇게 복잡하게 먹어요?
5: 네. 뭘 많이 넣어 먹어요.
2: 뭘 많이 먹는구나.
3: 아 여기 이거 이것도 넣어도 맛있어.
2: 고추.
5: 그죠 그죠.
3: 그치.
2: 저한테 준다고요?
5: 왜냐면 또 이거 한다고 못했어.
2: 영광이다.
5: 김치가 있으니까 어제 제 것도 사 먹겠습니다.
2: 이런 거. 감사합니다.
5: 어때요? 김치쌈.
3: 네,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도 받고 이쁜 한복도 입어보고 윤화로 이렇게 편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메이크업 해주신 신님이랑 제니님한테 되게 감사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2: 한 잔 따라 주시옵소서.
5: 한국 주도인가요? 네. 오, 이거 라벨 가리는 건가 알고 계시네요.
2: 즐거운 하루. 네, 사이다입니다, 여러분. 사이다. 짠.

0: 지난해 양국 수교 30주년에 이어 RCC 대통령님의 10년 만에 방한, 또 1년 만에 이루어진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을 통해 한 이집트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양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양국이 앞으로 함께 걸어갈 이 새로운 여정이 지난해 제가 카이로 대학교에서 발표한 대중동 구상인 샤인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처럼 더욱 환하게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1: 유타국 اليوم زخم متنامي في علاقتنا في علاقاتنا الثنائيه من خلال الاعلان عن الارتقاء بالعلاقات المصريه الكوريه الى مستوى الشراكه الاستراتيجيه باعتبارها محطه جديده ينطلق منها مستقبل واعد لعلاقاتنا الراسخه والقائمه على الاحترام المتبادل والمنفعه المشتركه.

0: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1: Welcome to Vibe in Action, where we get to witness bold actions changing our lives and shaping the future.
2: Oh, it's wonderful to be here again today with another new face. Could you give us a brief introduction?
3: Hi, my name is Bong Kyung-koo.

0: Twice a day, the sea parts around this mysterious island. The name Hasan means Lotus Island, but while the name is beautiful, accidents and disasters occur here constantly.
1: 1년에 한두 명은 꼭 사람이 죽어요. 물이 빠지고 드는 시간은 딱 2시간 정도예요. 2시간 안에 해루질 하러 오는 사람들이 체험객들이 체험 활동을 하고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못 빠져나갔을 때 이제 생명을 일으키기도 하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0: The wide mud flat is a paradise for crabs and clams, but it can be a treacherous hell for humans. That is why Lee Dong-chan patrolled the area as often as possible. When the tide was low, he witnessed something terrible on Hasan Island.
1: 처음에는 엄청 커가지고 이게 뭔가 했는데 딱 와서 보니까 금방 고래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원래 이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고래인지는 몰랐죠.
0: Compared to the East Sea, large cetaceans are found less often in the Yellow Sea. How did this dead whale get stranded on a small island there? An expert should know the answer. This is Dr. Lee Kyung Lee. The cetacean medical examiner has studied whale deaths for over 8 years. Among the marks on the body, the ones that are the most visible are the wounds that cover its skin.
2: 이렇게 패인 상처들은 살아있을 때 생겼던 상처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거는 쿠키커터 샤크라는 상어들이 매달렸던 그런 흔적들입니다.
0: Because they cut the flesh out of marine animals, these sharks are called cookie cutters. These scars tell us something.
2: 쿠키커터 샤크가 고래에 붙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상어들인데 따뜻한 지역에 사는 고래들한테는 이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0: It means this whale is from somewhere warm in the tropical or subtropical ocean. Although it looks like a bride's whale, commonly found in the seas of Korea, it turned out to be a completely different species.
2: 최종적으로 보리고래라고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중에는 이런 온전한 개체를 확보하는 건 최초입니다.
0: In the past, they were seen during barley season, hence the Korean name barley whales. But now they have become a rarity in this country. While there is a record of a whisker specimen collected in 2004, for the last 20 years, they have never been seen in Korea. When one came back after 20 years, what happened to it?
2: 고래류의 성별은 생식기 주변으로 관찰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쭉 직선이 길게 있고 텀을 띄고 또 점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생식기의 구멍과 항문이 멀리 떨어져 있는 개체는 수컷이고요. 저희가 보통 느낌표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암컷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0: Say whales are known to prefer the deep sea. Why did it come to the shallow Yellow Sea?
2: 정확하게는 더 부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여기에 좌초가 된 것 같아요. 눈 주변도 지금 깨끗해요. 서해 바다까지는 스스로 헤엄쳐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0: To determine the cause of death, it must be moved out of the island first. Is it even possible? This kind of transportation operation has never been attempted in Korea. First, buoys are tied to the body to prevent it from sinking, and then it will be set afloat. Of course, it is not humanly possible, so they use a forklift. The plan is to pull the rope tied to it with a boat, but no one can guarantee it will succeed.
3: 희귀고래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전무후무죠, 처음이죠 이게. 이렇게 큰 고래는 처음 봤어요.
0: They manage to set it afloat, but pulling it across the sea is no easy task.
3: 좀 애먹었죠.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안 뜨는 거 이게. 고래가 물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하섬에서 격포 항까지 도착하는데 1시간 10분 걸렸습니다. 저희가 평상시로는 저희가 이렇게 그냥 빈 배로 갈 경우는 한 10분, 15분이면 가거든요. 근데 고래를 이제 묶어서 또 작업해서 꺾어오는 것도 처음이죠.
0: The demanding trip is over at last. When the gigantic carcass appears, a crowd gathers at the port to watch the spectacle. They have to use a jumbo crane to pull the body out of the water.
2: 죽음의 장소가 물속인지 아닌지, 아픈 상태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고,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를 가능한 한 다 살펴봐야 합니다.
0: After the unprecedented transportation, it has to be moved to the autopsy room as soon as possible to solve the mystery behind its death. 20 experts from across the country hurried over to the institute. They say they must find the cause of death through a scientific autopsy.
4: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대형 고래가 발견됐을 때 거의 다 그냥 매립을 했고 저희가 이제 연구 목적으로 부검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직접적인 사인을 밝히는 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바다의 정보, 지금 우리의 바다가 어떤지.
5: 고래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다른 어류와 달리 사람한테서 나타날 수 있는 독성 영향과 똑같은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고래한테서 나타나는 오염물질은 반드시 사람에게 나타나요. 네, 그게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0: The scientific autopsy will reveal the state of our sea as well as the cause of death. What is the message the dead whale is sending us? First, they measure each part of the body. And a part of the body has grown much bigger overnight.
2: 혀가 이렇게 부풀었다라는 거는 지금 내장 상태를 거의 반영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폭파할까 봐 솔직히 좀 많이 두려운 상태이고요.
0: If a whale's carcass is left unattended, the gas created by the decomposed organs leads to an explosion. The whale was not gassy on the beach, but now it is filled with gas.
2: 칼 잘못 꽂으면 거기로 이제 가스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장이라든가 다른 조직들이 같이 밀려 나갈 수가 있거든요.
0: For safety, only a skeletal crew remains in the room. Carefully, Dr. Lee cuts a hole in the tongue. They prevent an explosion. But it is too early to relax. The team is staying on their toes when.
2: Ah! 문 열어, 문 열어.
0: The indescribable smell of death fills the room. The smell indicates that the decomposition is well advanced. They have to speed up the autopsy before the decomposition spreads.
2: 가서 이렇게 이 끝에 줘요.
0: First, they measure its overall length to estimate its age.
2: 939.8kg입니다.
0: It is nearly 10 meters long, which is rather small for a sei whale.
2: 보리고래 같은 경우는 18m, 20m까지도 달하기 때문에 지금 10m가 안 되는 이 개체는 아직은 자라는 개체로 보이고요.
0: If its life had not ended so early, it would have had many more years to live.
2: 자연사 한다거나 수명이 다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겠고.
0: Sei whales are the third largest cetaceans after blue whales and fin whales. They are a globally endangered species. Why did one of them die before it even grew up?
2: 귀.
6: 귀 구멍이 나요?
2: 구멍에 흔적만 남은 거죠.
0: Smaller than a human fingernail, it is the vestige of terrestrial life. Also, their vision deteriorated as they adapted to life in the sea.
2: 수정체예요.
0: It is as small and clear as a glass bead. We cannot help but wonder, what was the last scene reflected on it? Experts from various disciplines inspect every corner of the body to find.
7: 지금 봤을 때는 이게

0: 죽음의 원인이 될, 그러니까 사인이라고 추정할 만한 외상이나 이런 거는 제가 지금 못 본 것 같아요.
1: The whale is too young to have died a natural death, but no lethal trauma is found on the outside either. Then now it is time to look inside it. First, they have to remove the thick layer of fat covering its body.
2: 피하 지방의 두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검은 부분이 피부고요. 고래들은 이렇게 두꺼운 지방층, 블러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근육이 있습니다.
1: One mistake and the guts could spill out because the gas has not been completely eliminated.
2: 지금 부패를 했으니까 안쪽에서 가스가 많이 차서 이렇게 조금만 공간이 생기면 막 삐집고 나오는 것 같아요.
1: It took hours to remove the layer of fat in the gas, and then they inspect the organs. First, they examine the shape of the tongue.
2: 이거는 프린지라고 해서 어린 애들한테만 남아 있는 조직입니다. 엄마 젖을 먹기 위해서 입을 엄마 젖을 물 수 없는 고래 구조상 혓바닥 주변에 확장되고 유연한 부분이 추가가 돼서 엄마 젖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발달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그만큼 어리다라는 걸 반증이에요.
1: As it had still been nursing, the calf must have been just over a year old when it passed away.
2: 아, 근데 애기다, 진짜. 정말 애기네.
1: The average lifespan of a sei whale is 70 years, but this one died only when it was about a year old. Even a baby whale's aorta is wider than a human fist. The death of an infant calf. Could it have died of starvation? So they examine the stomach and the intestine. While the stomach is empty, the intestine is full of feces, proof that it had eaten before it died.
2: 일단은 소화장관이 비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못 먹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저는 외부 살 수 있는 개체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1: The little sei whale did not die naturally, nor did it starve to death. But then, the experts find something as they examine the internal organs.
3: 고래층인 것 같아요. 고래층이야.
1: These parasites live in cetaceans. What matters is the quantity. Besides Anisakis, tapeworms and flukes were also collected, and there's a huge amount of them.
3: 보리고래 장에서 나온 조충인데요. 사실 이거보다 한 3배, 4배 정도 제가 채집을 했습니다. 나이가 어린 거에 비해서 기생충이 감염 정도가 심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4: 나이에 비해 기생충이 많다는 것에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3: 위나 장에 사는 기생충들이 너무 많이 증식을 하게 되면 그 장 내를 아예 막아버리는, 회색을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미생물이 감염이 많이 됐다는 건 그 개체 면역력이 떨어져 있었다.
1: Parasites did not cause its death directly, but their proliferation suggests that its immunity had deteriorated. What caused the deterioration? The researchers are hard at work inspecting the inner organs. Then.
3: 이게 뭐지? 약간 그 느낌 아니야? 맞죠? 맞아요, 맞아요. 장 부분에 플라스틱 컵 뚜껑이 있어.
5: 플라스틱 컵 뚜껑.
3: 커피컵 같은 커피컵.
1: At that moment, everyone is at a loss for words. When they cut open the intestine, they do find a plastic cup lid.
3: 그냥 네모난데?
2: 아니야, 잠깐만. 요거는 안쪽에
1: The whale must have swallowed it recently. The lid is not worn out at all.
2: 그리고
1: It looks like it can be reused at once. Even the recycling symbol is evident. However, this is not all.
2: 잠깐만.

0: Another object found in the guts is a sharp piece of broken plastic.
1: 목표한 딱 그 종만 이렇게 타겟해서 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물고기나 아니면 얘네들이 먹는 플랑크톤이랑 이런 거 물을 한꺼번에 먹었다가 얘네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빼고 물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거기 쓰레기가 있으면 이렇게 죽어요. 얘네가 그거 이렇게 쓰레기가 거기 안에 섞여 있으면 그것만 이렇게 뱉어내지 못하니까.
0: As whales swallow water with their food, the plastic garbage floating on the sea is also sucked into their mouths.
2: 식도의 폭이 10cm. 플라스틱 뚜껑의 직경은 9.2cm니까 정말 아슬아슬하게 식도를 통과를 했어요. 어린 개체 그 좁은 식도를 통과를 해서 위를 지나서 장까지 저런 쓰레기가 도달을 했다라는 거가 아, 굉장히 네, 좀 착잡하네요.
0: The plastic garbage became a lethal dinner. In the guts of a sei whale that traveled all the way to the Yellow Sea, the garbage was found without any signs of corrosion. It presents us with another question.
3: 원양어선을 처음 승선했을 때가 16년도였는데 6년 정도의 원양어선항의 승무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0: He loved the sea since he was a child and dreamed of sailing the ocean far away.
3: 승선하고 나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고래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항상 바다를 보고 드론도 날려보고 그랬었어요.
0: His hope soon turned into despair.
3: 청소를 하고 마쳤는데 선장님이 쓰레기를 바다에 전부 버려라 이런 명령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왜 바다에 버려야 됩니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건 쌍욕이었고요.
0: He began to take videos to tell the public what was happening out of their sight.
3: 너무 파괴적인 일을 많이 해가지고요. 제가 찍어야겠다 마음 먹기까지가 되게 두려움이 많이 있어가지고 전에 한번 찍다가 걸려가지고 엄청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아 이거는 담아는 둬야 됐다. 중요한 영상들은 몇 번이고 복사를 해놨어요. 걸렸으면 진짜 바다에 빠져서 죽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0: Risking his life, he took more than 1,000 videos. The things he recorded are appalling.

0: 그냥 모든 쓰레기 특정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종류들이어가지고 세탁기, 냉장고, 스티로폼도 다 받아놓고.
1: The largest piece of garbage is a gigantic fishing net, over 2 kilometers long and wide enough to wrap around 30 skyscrapers. It is called a surrounding net.
0: 1년 정도만 쓰더라도 구멍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구멍도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사람이 다 펼쳐서 하나하나 다 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가져가게 되면 그 크기가 크면 클수록 짐만 되니까 그렇게 바닥에 버리고 돌아.
1: The enormous net is discarded into the sea. Even as we watch, we cannot believe our eyes.
0: 그냥 유령 구물이죠. 세상에서 제일 큰.
2: 아니, 저는 엄청나게 죄책감을 느껴요.
0: 거기서 생명체들이 되게 많이 끼어서 죽었네.
1: There are 4.1 million commercial fishing vessels worldwide. This could not have happened only on Bara's ship. For marine lives, ghost nets are a drifting hell. As he watched his dream turn into a nightmare during that destructive time, whales gave him the strength to go on.
0: 참치가 있는 데는 고래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참치를 찾다 보면은 고래나 돌고래들을 보게 되거든요.
1: Watching the whales slice through the waters of the vast ocean thrilled him. And gave him hope so much that he could forget his pain.
0: 고래들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는 배라는 공간에서 되게 억압받고 때로는 폭행도 당하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0: 망원경으로 고래나 돌고래들을 봤을 때 억압받지 않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고 싶은 데 다 가는 고래들을 동경했고 그렇게 되고 싶었었습니다.
1: 고래가 되고 싶었어요?
0: 네. 그래서 참치 찾는 척하면서 저는 고래를 더 많이 봤습니다.
2: However, what happened that day turned his only hope into another despair.
0: 22년도 초반이었을 거예요. 여름 날 초반에 그물로 엄청 크게 둘러싸가지고 그물 안에 있는 어종들을 싸그리 잡는 그런 어업을 하는 상태였고 그 안에 엄청 큰 보리고래도 두 마리 들어있었기 때문에
2: The pair of whales were trapped inside a 2-kilometer surrounding net. They kept swimming around.
0: 자기들도 이제 그물 안에 갇혔다라는 거를 판단을 했기 때문에 두 마리가 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였고요. 저는 풀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우선 선한데 그냥 참치 잡듯이 퍼 올린 거죠.
2: The fishing continued. The trapped whales were not a priority.
0: 마지막에 고래가 이렇게 딸려왔는데 그물 머리에 이렇게 딱 걸쳐서 그 상황에서 고래는 그때까지 살아 있었는데 그물이 올라왔을 때 엄청나게 발버둥을 치더라고. 근데 다들 고래를 풀어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 참치만 던지고 있고.
2: The work continued until sunset. The whales remained inside the net.
0: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 가까이 갔는데 한 마리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정말 듣기 안 좋은 고문을 하는 끔찍한 소리였고 나머지 한 마리는 바로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선명해서 저는 약간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2: Things did not change at night either.
0: 고래들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선원들한테 좀 살려주자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아마도 고래가 죽었을 것 같아요. 그 위로 떠오르는 물줄기를 못 봤기 때문에 두 마리가 죽었을 거예요.
2: Because commercial fishing vessels use massive surrounding nets to catch tuna, many other marine species, including cetaceans, also get caught. This is called bycatch.
0: 일단 그물 안에 들어가면 풀어주면 그물이 다 열리고 참치들도 따라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손해를 굉장히 싫어하죠.
2: A tremendous number of marine lives are lost due to bycatch. 40% of caught marine animals are dumped back immediately, but most of them are already dead.
3: 손해 바이캐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양 포유류나 바다 거북 이런 애들은 아가미 호흡을 하지 않고 수면으로 올라와서 폐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물에 걸리다 보면 물 밖으로 나와서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물에 갇혀서 질식사를 하거든요.
2: At least 300,000 cetaceans are killed as bycatch every year worldwide. It is a terrifying figure, large enough to make a species go extinct.
4: 혼액된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얽히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삶을 살던 개체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혼액, 어구의 얽힘, 그로 인한 바다의 추상이 포식자, 고래의 죽음이 많다면 그거는 생태계에 굉장히 영향이 큰 일입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 될 테고요.
3: 이 혼액 문제는 정말 그냥 이 종의 개체 수 감소, 뭐 멸종 이걸 넘어서 이제 정말 바다 생태계 전체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 이게 정말 그냥 한 마리 한 마리가 불쌍해 이런 연민을 가지고 끝날 일이 아니라 너무 우리가 아는 것보다 많이 죽고 있고 전 지구적인 이런 결과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
2: We embarked on this long, arduous journey to document the mysterious yet brilliant lives. Of the largest and the most unknown animal on Earth. The dreamlike moment when we first met them. The motherhood of whales.

0: 드러미가 뭔데?
1: 묻을 필요가 없는데, 예, 이거는 약간 좀 상징적인 의미로, 예, 같이 그냥 묻으려고요. 그냥 폐기물로 가는 것보다는 같이 보내주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묻습니다.
2: After a long time, when we meet the skeletal whale calf again, hopefully, there will be a bit of change in our behavior.
1: 고래는 굉장히 특이한 동물이에요. 우리와 같이 새끼를 태내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해서 젖을 먹여서 키우는 포유류인데 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고래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맞게 진화를 한 동물들이죠. 굉장히 추운 환경에서 때로는 잘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소리를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넓은 회유 장소와 먹이를 먹기 위한 장소, 사냥터, 번식하기 위한 장소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고래는 다음 세대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신비로운 동물들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고래가 경험을 하는 것들은 우리 사람이 경험을 할 것들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고래가 쓰레기에 노출이 되고 해양 환경에 위험한 것들에 노출이 되고 독소에 노출이 된다면 그건 고스란히 조만간 사람이 겪을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래가 죽은 개체로 발견이 됐을 때 저는 경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래들, 얘네한테 벌어지는 일은 너한테도 생길 수 있는 일이야 라는 경고장.
2: The whale who sent us the greatest SOS signal in the world tells us with its death that unless something changes, the ones to call for help the next time will be humans.

외국인들이 이 한글의 두 가지 흥미로워 합니다. 하나 역사적 맥락. 만든 임금이 이름이 세종대왕 명확하고 왜 만들었는가 또 책으로 남아 있고 이러면 되게 신기해요. 그다음에 신기한 것은 바로 그 글꼴이 반듯반듯하면서도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쉽게 배운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그 되게 매력을 느끼는 거죠. 2026년 정말 돌아서는 되게 감격스러운 해인데 왜냐면 한글이 반포된 지 580주년이죠. 그리고 한글날이 제정된 지 100주년입니다. 이렇게 진짜 뜻깊은 해가 겹친 해라서 더 의미가 깊습니다. 저는 한글 학자이자 한글 운동가인 김슬옹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한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회초리 맞아가면서 초등학교 때 천자문을 배웠습니다. 한자를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한자와 한글을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제가 신문을 봤는데 1977년 무렵에 그 아기를 영화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자가 그 아기 영자입니다. 그게 되게 복잡해요. 그때 신문이 진짜 조사와 은느니가 하고 순 우리말만 한글이고 거의 다 한자였어요. 대중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신문에서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글학자가 또 한글운동가가 되어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세종당이 만든 이 훌륭한 문자를 500년 넘게 무시하고 깔보고 이름자 취급한다는 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 한글이 주는 무한한 매력이죠. 정말 쉽고 과학적이고 뭐 어떻게 보면 멋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한글이? 원래 제 이름이 한자식 이름이죠. 그 중용의 용자랑 성리학의 성자인데 용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공무원이 된 학교니까 공문서를 쓰는데 이 김용성 이거를 한자와 한글로 적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한자로 적는 걸 거부했습니다. 이건 내 이름이 아니다. 내 이름은 한글의 정체성을 드러내

0: 해야 되니까
1: 20마리를 이름 짓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죠. 그래서 슬기롭고 옹골찬 옹달샘이 되자라고 해서 우리말과 그래. 그래서 이제 슬옹이라는 이름을 제 스스로 짓게 됐습니다. 한글은 1443년 12월 달에 세종당이 한국 나이 만 7살 때 처음으로 공표한 거예요. 이게 세종실록에 창제를 공표했던 그 당시 1443년 음력 12월 30일자 실록에 보면 훈민정음이라는 그 명칭은 당연히 세종대왕이 만든 분께서 붙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건 창제자만이 붙일 수 있는 거죠. 이 훈민정음 해례부호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새 문자, 훈민정음 설계도이자 해설서이자 학습서예요. 이 문자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 거기다가 이 모든 백성들이 쉽게 이걸 배울 수 있도록 또 용자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1977년에 세계 기록사로 등재된 까닭은 저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봅니다. 하나는 진정성이죠. 이 책의 진정성. 저는 이 해례본의 많은 내용들이 가슴에 와닿았지만 저 가장 감동적인 말은 뭐냐면 세종 서문에 내가 이것을 가엽게 여겨라는 말입니다. 이것이라는 것은 글 모르는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한다. 이거를 가엽게 여겼다는 한자 민연이라고 하는데 가엽게 여겼다는 말이 나와요. 저는 이 낱말만 볼 때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15세기에 진짜 그 시대에 한자 모르는 백성들을 가엽게 여길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가엽게 여겼어도 임금이 가엽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말을 했고 문제를 해결했고 그걸 기록에 남겼어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 훈민정음을 창제를 공표한 뒤에 세종당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10여 명의 서리들, 대민 업무를 맡은 그 공무원,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이죠. 그분들한테 막 가르쳤어요. 왜냐면 대민 업무를 통해서 빨리 보급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세종대왕이 한글이 주류문자가 된 걸 꿈꿨지만 이 한글이 이 주류문자가 되어온 역사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최만리 선생을 비롯해서 한 7명의 그 당시 양반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대부들이 막 반대하는 겁니다. 대단히 이 문자 훌륭하지만 이거 반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종당께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이 양반 사대부들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이 문자가 살아남을 수도 없고 백성들의 문자가 되긴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년 9개월이 걸린 겁니다. 2년 9개월 동안 뭘 하셨습니까? 바로 양반을 설득하고 또 진짜 그 천년이라는 문자를 만들기 위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2년 9개월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446년 음력 9월 상순 지금의 한글날에 책을 통해서 반포하게 된 겁니다.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 반포한 뒤에 그야말로 그 문자를 만들고 반포한 사람으로서의 정도를 걷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포하고 나서 한 달쯤 뒤인가요? 이 공문서에 써요. 실제 본인이. 그 다음 11월 달에 업문청을 만듭니다. 이 공식 기구를 만들어 빨리 보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2월 달에는 과거 시험에도 도입해요. 왜냐면 공무원 시험에 도입을 해야 빨리 이게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이런 진짜 문자를 반포한 데서 그치지 않고 이 문자가 진짜 그 백성들 문자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진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인 거예요.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펴내고 나서 1447년 무렵에 이 월인청강지곡이라는 책을 펴내요. 그래서 월인청강지곡은 그 천계강에 떠오른 달의 노래죠. 그래서 마치 달빛이 천계강에 떠오르듯이 이 훈민정음이 모든 백성의 문자 떠오르도록 그런 염원을 담은 게 월인청강지곡이죠. 곧바로 사용되지 않았냐 이거는 이제 그 시간의 범위까지 모아하긴 한데 최대한 그래도 빨리 보급됐다는 증거가 하나 실록에 실려있어요. 그게 1449년 세종실록입니다. 하연이라는 대감, 지금은 장관급이신데 그 하연 대감이 이분을 비판, 비난하는 한글 벽서가 그 하연 대감 담벼락에 붙는 겁니다. 하정승아, 또 공사를 망령되이 하지 마라. 그런 한글 벽서가 붙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만에 그 일반 민중의 한글 벽서가 붙었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보급이 됐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최소한 3년 전에 어느 정도 보급이 됐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는 주로 어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할 때만 훈민정음이라 불렀고요. 주시경과 그 제자들이 한 나라의 글을 줄여서 오직 하나의 큰 글, 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게 한글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명칭을 만든 겁니다. 1919년에 조선어 연구회가 조직이 돼요. 우리말과 글을 지켜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그래야 독립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일제강점기 때 말글을 빼앗기고 이런 진짜 엄청난 세월 속에서 한글을 가꾸고 지켜온 이 역사가 대단히 감동스럽고, 인도네시아 부톤섬 찌아찌아족 한글 훈민정음 보급한 게 2009년 무렵부터거든요. 그때 왜 시도했냐면은 그 찌아찌아족의 그다지 쓰는 말을 그 인도네시아 공용문자 로마자로 이게 표기 안 되는 게 많았다고 합니다. 저 원래 적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던 타에 이제 훈민정음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쪽에 아비딘이라든가 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서울대학교 와서 우리 한글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한글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 거고요. 찌아찌아 정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있어요.
0: The King Sejong Literacy Prize.
1: 아, 진짜 세종대왕께서 진짜 지금 환생하신다면 진짜, 아, 내가 만든 문자가 이렇게 널리 쓰이고 있다니, 그것도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로 쓰이고 있다니, 아, 참으로 감동스럽구나, 뭐 이런 말씀을 반드시 하실 것 같고요. 저는 한글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진짜 그 자기 생각 느낌을 마음껏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언어가 6,000개, 7,000개라고 그래요. 하루에 하나씩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사라져가는 말들 왜 사라집니까? 그 적을 수 있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훈민정음을 바로 그런 사라져가는 말을 적는 문자, 바로 찌아찌아 말을 적는 문자로 활용하듯이 이런 사업을 제가 전 세계 운동을 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벌이고자 합니다.

0: 이야. 어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1: 역시 무리가 너무 많이 드시지 않겠네요.
2: 아, 그렇죠. 이 맛이야.
3: 이거 생소한데 되게 맛있다, 이거.
2: 떠오른다.
1: 이거 아무 먹고 제가 드릴게요.

0: 우와, 여기는 뭐예요?
1: 이런 거를 이제 네. 정크 아트라고 하거든요.
0: 로봇이 엄청 많은데?
1: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여기 이제 공단들 많잖아요.
0: 네네네. 네, 네,
1: 그런
0: 네.
1: 데에서 나오는 이제 폐부품, 아~ 폐자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와. 의미 있는 조형물로 만든 거죠.
0: 업사이클.
1: 그렇죠. 업사이클이죠. 업사이클.
0: 오~ 대박.
1: 들어가면 훨씬 멋있는 게 있으니까.
0: 아, 너무 신기한데 여기? 와, 정크 아트. 와, 어?
1: 아, 요거.
0: 트랜스포머.
1: 금방이라도 변신할 것 같네.
0: 와, 진짜 잘 어울린다. 어?
1: ET.
0: 추억의 ET.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1: 잘 모를 텐데.
0: 네.
1: 아. 근데 이런 게 좀 잘 못하면 또 유치하거든요.
0: 네.
1: 근데 여기는.
0: 거의 이건 작품인데.
1: 네, 그러니까. 퀄리티가 되게 좋아.
0: 와.
1: 이런 정크 아트들이 네. 미국에서 1950년대에 좀 많이 생겨났어요.
0: 아.
1: 그러니까 산업화가 되면서 네. 이런 쓰레기 같은 게 계속 나오잖아요.
0: 너무 많죠.
1: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쓰레기 같은 걸 가지고 좀 의미 있는 어떤 걸로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네. 미국에서 이 정크 아트가 처음

0: 시작이 됐고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거죠.
1: 우와,
0: 야 여기에 제일 퀄리티 좋은 거 모아놨네.
1: 버물비?
0: 버물비.
2: 트랜스포머.
0: 와. 이건 진짜 같다. 와. 이 트랜스포머 시리즈가 이런 정크한테는 되게 잘 어울리네. 네.
1: 메가트로.
0: 오, 움직일 것 같지 않아요, 이거?
1: 야, 씨. 아, 근데 이거 작품 만드시는 분이 진짜 궁금하다.
0: 여기 해설사님이시죠?
3: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필공예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0: 여기 너무 멋있어요.
3: 너무 멋있죠. 네네. 작가님이 메가트론 버물비 팬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기 작품으로도 유명하고요.
1: 와, 이거 그 언제쯤 이건 작품이 만들어졌을까요, 이거는?
3: 약 10년 전에.
1: 10년 전에.
3: 네, 이제 만드시 시작을 하셨어요, 작품이. 그 공간 자체가 스타워즈 영화 아시죠? 네. 스타워즈 영화 나는 팔콘 우주선의 모양의 모티브로 만들어져 있어요.
1: 아, 위에서 보면?
3: 예, 예. 그 옥상에 내려다 보게 되면 그 공간이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아예 이제 현실과 이제 외계 문명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0: 근데 지금 딱 얘기 들어보니까 작가님이 우리 세대야. 딱 그 취향이.
1: 아, 취향이?
0: 스타워즈 좋아하고,
1: 그러네. 뭐, 네.
0: 메가트론 버물비 좋아하시고. 이게 지금 재료들은 그럼 전부 다 이 울산 공단에서 나오는 그런 재료들을 이용하는 건가요?
3: 아, 울산 공단에서 나오는 것도 하고 있고요. 이제 네. 다 버려져 있는 오토바이, 자동차 부품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거든요.
1: 와, 대단하시다. 와, 아이언맨, 와.
0: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오리궁금.
3: 네, 지금 여기는 전쟁존이어가지고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에요.
1: 아, 전쟁?
3: 예. 외계인이랑 로봇이랑 이제 동물 이 이제 세 가지 종족이 싸우고 있습니다.
1: 그러네.
0: 오, 저기 지금 머리만 내밀고 있는 거 저게 제일 큰 거죠?
3: 네, 이 공간에서 제일...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0: 저기 한
1: 제 뭐지?
0: 15m?
3: 어, 12.5m예요.
1: 12.5m? 제 뭐예요?
3: 타이거봇입니다. 예.
0: 어떤 작품에 등장하는 건가요?
3: 아니요, 저희 상상에서 만든
1: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호랑이가 상징이니까. 계단에 가려져가지고.
3: 그쵸. 아,
0: 완전 진짜 박진감 있다.
1: 그니까. 와. 아, 그러네. 죽어있네.

0: 배고프다.
1: 드디어 저 첫 끼 먹는 겁니까?
0: 그러니까. 비 맞아서 더 배고파.
1: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야.
1: 그래도 이렇게 울산까지 왔는데 당연히 맛집이겠죠?
0: 그래도 여기가 예. 울산까지 왔으면 꼭 먹어봐야 되는 집이에요.
1: 아, 그래요?
0: 진짜 맛있는 집이고 네. 일단 여기 조리하시는 분이 네. 우리나라 몇 안 되는 식품 명장.
1: 그 어렵다는 명장. 네.
0: 배를 가지고 네. 적극적으로 요리에 활용을 한대요. 저도 지금 너무 기대가 돼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안녕하십니까.
3: 네.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3: 네. 네.
1: 마스터다.
0: 아, 명장.
3: 저 마스터. 네. 반갑습니다.
1: 네. 와, 음식 마스터.
0: 지금 여기는 명장. 와.
1: 요리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4: 네. 아, 저는 대한민국 명장이 되어서 지금 4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예. 20년만 돼도 마스터인데 40년이니 이건 뭐 대마스터. 그럼 저희는 뭘 먹어야 할까요?
0: 일단 추천을 좀 해주시죠.
4: 예, 오늘 예, 선생님 잘 오셨고요. 네. 그, 예, 우리 해안가이기 때문에 네. 수산물을 유명한 예, 전골이 있고요. 또 네. 예, 이 근처에도 또 소고기가 또 유명하기 때문에 아, 소고기 전골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세트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0: 그 두 가지를 뭐 하나씩 먹어보면 되겠네요.
4: 예, 예, 예. 두 가지 다 준비했습니다.
1: 명장님이 또 이렇게.

0: 배로만든 깍두기.
1: 예, 예. 예. 예.
0: 한번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네, 맞아요.
0: 이거는 네, 배인 거죠?
1: 예, 예. 배를 가지고
0: 배라고 합니다. 배.
1: 배로 만든 겁니다.
0: 아, 고급지다.
2: 새콤달콤.
1: 원래 깍두기는 좀 익혀야 된다는데 우리는 바로 그날 그날.
0: 그날 그날. 예,
1: 해야 됩니다.
0: 물을 수가 있으니까.
1: 네, 네.
0: 오, 너무 맛있다.
1: 이게 모든 게 지금 전부 다 반찬만 빼고 나머지 주 요리 같은 거에는 다 배가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0: 그럼 이게 한상인 거죠?
1: 예, 오늘 특별히 원래는 이 한상 딱 한 개만 나가야 돼요.
0: 한 개씩 한 상인데.
1: 해물 해물찜하고 소고기 전골하고 그래서 한 개인데 오늘 고주님께서 특별히
0: 그럼 요건 두상
1: 내려오기 힘드니
0: 두상이네 두상.
1: 예, 두상을 했었습니다. 예예. 예.
2: 덕분에 호강합니다.
0: 아니, 명장님이 와 이게 이 음식 하실 때 배를 어떻게 그러면 처음에 넣기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1: 여기 서생은 배가 특화된 지역 상품이기 때문에 지역 특산품을 배를 어떻게 많이 녹여낼까 해서 그 아이디어 중에 모든 것을 다 그러면 여기 접목해보자.
0: 예. 저희 한번 그러면 이제부터 맛있게
2: 먹부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허리띠 불고 네. 원래 한 겸 해도 허리띠 한데 네. 예, 오늘 두 개 했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2: 아니, 뭐? 버섯 탕수부터.
0: 버섯. 저는 제육부터. 누구 때릴 사람 없나? 아, 옆에 이걸 때려야 되는데 이걸.
2: 단맛이 진짜 너무 상쾌하다.
0: 네, 단맛이 진짜 좋다. 배라서 그런 것 같다. 저희 이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나리.
2: 그렇죠. 요새 미나리가.
0: 근데 이건 뭐지?
2: 이게 백크림.
0: 백크림? 아.
2: 그래서 이거랑 같이 먹으면 맛이 되게 부드러워진대요.
0: 엄청 엄청 소프트하고 부드러워요. 와, 이 밑에 해물 있다. 오징어랑
2: 오징어랑?
0: 이건 뭐지?
2: 배꼬
0: 배꼬치다 배꼬.
2: 네.
0: 아 이거를 싸 먹나 보다.
2: 이거 가지고 쌈무처럼 해 먹으라는 거지.
0: 아 이렇게
2: 다 풀리네.
0: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에다가 미나리랑
2: 아이고.
0: 안에 숙주나물 같은데. 여기에 크림을 살짝 발라서
2: 미나리랑 해물을 넣고 크림까지 넣어서

0: 야, 이거 뭐야?
1: 아, 맛있어.
2: 해물찜 그럼 보통 칼칼한 맛을 먹잖아요. 근데 자극적이지가 않고 은은한 단맛이랑 은은한 불향. 배크림이 마지막을 이렇게 동그랗게 싸주는 그런 느낌. 너무 친절하고 부드러운 맛.
0: 너무 부드러워. 그러니까 이 센 맛을 얘가 다 마지막. 무슨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 이렇게 평안하게 평화를 이루어줘.
2: 자, 저는 이제 불고기.
0: 이거 불고기. 버섯이랑 미나리랑. 이건 어린아이들도 진짜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진짜 좋아하겠다.
2: 이 집은 자극적인 게 없네. 제가 맛이 이렇게 다 이렇게 조화가 돼가지고.
0: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자극적인 게 없어. 이게 배가 들어가니까 이게 육질이 좋아지는구나.
2: 부드러워지죠.
0: 아우, 명장이시네.
2: 명장 인정. 인정.
0: 아유. 너무 맛있다.
3: 피디님, 여기는
2: 여기에
3: 어디예요?
2: 조각보로 가장 유명한 명희님이 여기 살고 계십니다.
3: 조각보요?
2: 조각보. 우리 지호 씨는 바느질 좀 하는 편이에요?
3: 그 요새는 거의 이제 뜯어지면 이제 버리고 많이
2: 이제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전통의 조각보라는 게 그런 버려지는 자투리 천을 가지고 이어 붙여서 아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는
3: 진짜?
2: 그런 공이에요. 이 안에 계시니까 뭐 들어가서
3: 여기에

0: 너무 고우시다.
1: 아, 이게 너무 고우시다. 혹시 좀
2: 주머니예요. 그... 75.
1: 오, 잘 젊으시죠. 몇 년생이세요?
2: 51년생.
1: 오, 아, 저희 어머니 나이시네요. 전쟁 중에.
2: 그래요.
1: 저희 어머니가 51년생이세요. 전쟁 중에 태어나셨어요.
2: 예.
1: 네. 아, 딱 저희 어머니랑 비슷해 보이더라고. 멋있더라고. 저기 보면 그랜드마스터라고 돼 있고
2: 저게 한국 어, 예술 문화 명인.
1: 예, 혈액갱신 그랜드마스터인데 예, 예.
2: 명인 된다고 해서 다 명인이 아니고
1: 예.
2: 3년 후에 또 혈액갱신을 해야 돼요.
3: 아, 계속 작업을
2: 아, 계속 작업을 해야, 하고
1: 유지를 해야 되는 거구나.
2: 예, 그래가 이제 혈액갱신 두 번을 하면 그랜드마스터 최고 과정까지 갔어요.
3: 그러니까 지금 이 조각보라는 게 우리 전통의 기법이죠?
2: 예, 예 전통의 기법이 옛날에 네. 헌금이 너무나 귀중하고 없을 때 무명에다가 삼베르 조각이라도 있으면 거기에다가 빵구 났는 데다 기워서 입었어요.
3: 근데 지금 이 조각보가 네. 해외에서도 막 너무 아름답다고 이렇게 논란이
2: 예.
3: 그런 우리 하나의 또 예술 양식이 됐잖아요.
2: 예예. 예. 이게 문화적인 가치가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울산에 보면 암각화 있는 방구대 거기에 그려진 바위의 그림이 엄청 내가 마음에 들었어.
3: 그거를 이제 본인 작품에도 이렇게 녹여서
2: 예, 그래서 이제 조각보를 만들다가 예. 그 한 모퉁이에다가 이제 고기에 있는
3: 문양들을
2: 문양을 내가 먹지 대고 그리고 해가지고 술을 낳아가지고 그래 조각보를 만든 지가 한 25년 됐어요.
1: 벌써 25년.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예. 전시도 하고 하셨나요?
2: 예, 예. 요거는 문화재단에서 후원을 해줘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이 문양이 쪽 염색이에요.
1: 아 염색. 아.
3: 쪽이라는 게 천연 염료죠?
2: 천연 염료지 네. 자연 염료.
1: 남색. 혹시 해외 같은 데서도 전시 같은 거 하고 그러세요?
2: 전시 많이 하죠.
3: 해외에서도?
2: 예, 미국에서 와. 한 8번 했고
1: 우와.
2: 프랑스에도 2번 갔고 뉴질랜드도 1번 갔고 일본은 한 18번 갔어요.
1: 이야, 이거 혹시 전시했던 거예요?
2: 예예.
3: 요건 지금 홀치기 염색 예, 예. 하신 거.
2: 오 잘하시네.
3: 아 좀 또 이런 관심 있습니다. 요렇게 묶어가지고.
2: 묶어가지고
3: 이렇게 쪽에다가 요렇게 찍어가지고.
2: 묶어야.
1: 아 그래요? 도장처럼?
3: 그러니까.
2: 아니 아니. 요게 천이다면 요렇게 내가 잡아서
1: 네.
2: 요렇게 뺑 틀어가지고 네. 실을 여기다가
1: 묶어. 네.
2: 실 묶인 데만. 염맥이 안 들어가거든요.
3: 안 묻는 거예요. 안 묻어서 이렇게 된 거죠.
2: 그 요거는 중간에 조금 조금 들어가는 거. 이거는 아예 안 들어가는 거. 그런 식으로 해요.
1: 아 이게 그 아까 그 위에 첫 번째.
2: 예. 예.
1: 아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골드 톤으로. 이거는 왠지 외국 분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아.
3: 그럴 예. 것 같아.
1: 이 색감 자체가.
2: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후원받아가 전시해요.
1: 아, 멋있다.
2: 이거는 뭔가... 중국 삼베가 아니고
1: 네.
2: 우리나라 직접 짰는 삼베예요.
1: 뭔가 이 셋 중에 얘가 왕일 것 같아, 느낌이.
2: 그래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건 요거예요.
1: 얘예요? 제일 이게 지금 이게 제일
3: 좀 단아하면서 그 수도 제일 잘 보이고
1: 그건 뭐 저희가 뭐 혹시 간단하게라도 뭐 체험해서 이렇게 만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2: 그러면 네. 오신 김에 네. 저기 뒤에 있지요. 그거 하나 만들어 가.
1: 아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희가?
3: 저거를
2: 예,
3: 저
2: 예.
3: 아. 저게 혹시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1: 이거 약간 풍경,
2: 모빌,
1: 풍경
2: 모빌
1: 같은데?
2: 풍경.
1: 네. 아, 모빌. 정의. 아, 모빌 풍경 네. 같은
3: 바람 부는 데다 걸어놓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
1: 아, 소리 띵띵띵. 네. 아, 그래서 종이 달려있는 거구나, 저 밑에. 그러면 저희 선생님께서 저희 시범 한번, 바느질 시범 한번. 명인의 바느질은 어떤지.
3: 너무 궁금해.
1: 어, 궁금하다.
2: 이거 바느질 하면 눈이 나빠진다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네. 그거는 하기 싫어서 하는 소리예요.
3: 저도 요새 이거 보조도구 없이는 실패기 어렵던데.
1: 와.
2: 이렇게가 이걸 이제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이게 홈질이에요.

0: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1: 예, 그냥 앞으로만 자꾸만 가는 게 홈질이에요.
2: 그냥 동작이 물 흐르듯이 가면서도 삐뚤어짐이 없어.
1: 이렇게 해가지고. 붙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또 다른 되고. 색깔을 하나 이렇게 되고.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되고. 그러면 이렇게 색깔 색깔이 이렇게 이어져 가겠죠. 그 요거를 할 때 구도를 잡아서 색깔 나열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0: 아. 아까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3: 돋보기들이
2: 들어왔어 들어왔어.
3: 어, 그렇죠.
2: 왜 이래? 들어왔어.
3: 명희님께서는
4: 간격이 되게 아까랑 넓다.
3: 그러니까
4: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삐뚤빼뚤.
1: 너무 빨리 갔다요.
3: 그러니까
1: 좀 천천히 가면서 천천히
3: 마음이
1: 가세요.
3: 마음 급해서 그래. 마음 급해서.
1: 어떻게 바느질을 하시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3: 아유, 저 혼자 살면 해야죠. 티셔츠에 구멍난 거, 양말에 구멍난 거 해야죠.
4: 아니, 아니, 갔다가 와라.
3: 벽에 실렸어. 그 피나김에 혈당 검사 한번 하세요.
2: 아, 농도 괜찮아요.
3: 아, 그래요?
2: 갔다가 엄청 닦았네.
1: 근데 바늘을 그렇게 지면 안 돼. 이렇게 잡아야지.
0: 어, 네, 잘못했다.
3: 어, 근데 이게 붙게 붙었어요. 어?
1: 네.
3: 구멍이 났네.
1: 구멍은 중간 너무 펄쩍 뛰었다.
3: 어, 그리고 이 여기에서 제가 약간 발을 찔리면서 정신이 나갔습니다.
1: 쭈글쭈글 하면 안 되지. 그만.
3: 어, 나 방금 약간 며느리 된 기분이었어.
2: 그만!
3: 그러니까 화들짝 놀랐어.
1: 이렇게 하다 보시면 이렇게 네. 자꾸 이어나가요.
2: 큰 조각이 되면 이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1: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주머니 만들고
3: 이게 잔잔하게 커져가는 걸 보는 것도 재미겠어요.
1: 예, 예.
3: 그 재미로 하는 걸 것 같아요.
1: 그리고 색상 나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 그렇죠.
1: 어,
2: 이게 너무 이뻐요.
3: 그러니까
2: 약간 색동저고리 같은 느낌.
1: 울산에는 암각화 문양이 있잖아요.
3: 네. 네.
1: 그걸 내가 여기 하나 찍어드릴게요.
2: 예뻐.
3: 아, 요거 하나 또 들어가니까 또,
2: 또 다른 느낌이 네, 확 느낌이 달라지네요.
1: 또 틀리잖아.
3: 뚝딱 공부하겠네요. 이거는 한복 입힐 때 이제 이렇게 누리개처럼 이렇게 딱 달면 너무 예쁘겠다.
1: 추석에 쓰세요.
2: 내가 여기다 달고 욕주면 왜,
3: 예전에 우리 저희 우리 할머니처럼 안에 주머니 넣어놓고
2: 그렇지,
3: 이렇게
2: 그렇지.
3: 아이고 여기서 이게 에이
2: 그때는 돈이 꼭 꾸겨져 있어야 돼.
3: 그러니까 네.
2: 꼬기꼬기 저는 요거 집에 갖다가 잘 달도록 하겠습니다.
1: 현관에다 달아놨어요.
3: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3: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0: 옆에 명선도가 조명 켜지니까 진짜 예쁘긴 하네요.
1: 그러니까. 네. 이번 울산 여행 어떠셨어요?
0: 유독 이번 그 울산은 약간 마스터님들은 굉장히 많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 길을 오랫동안 갈 수 있다는 건 진짜 꾸준함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그 일상에 반복되는 그 지루한 일상을 잘 버티신 거잖아요. 그거를 이겨낸 자들이니까. 아, 진짜 마스터들.
1: 그런 면에서는 진짜 지호 씨가 느끼는 게 또 다르겠다.
0: 아, 그럼요. 저도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28년 동안 뭐 연기만 하고 있는데, 와, 그 마스터님들을 보면서 막 40년, 50년 이렇게 하는데.
1: 저는 좀 약간.

0: 노잼으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약간 공업이나 이미지를 어떻게 이 생태와 문화로 풀어나가고 있나. 이런 걸 보면서 마침 울산이 잠재력이 많다. 여행 쪽으로는 더 많이 알려져서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1: 그러니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되게 산업화되고 공업화되고 그런 혁신도시이긴 산업도시이긴 한데 전통이 살아있는.
0: 맞아요.
1: 이제 뭔가 좀 더 깊숙이 알게 된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0: 어쨌든 또 이번 여행 잘 마무리됐으니까 또 언제고 또 다음 여행길에서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또 새로운 도시 중에 한 곳을 또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아, 근데 진짜 예쁘긴 하다. 이러니까 오죠.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카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다양한 세대가 공감하는 우리 음악과 만나는 국악 콘서트 판. 오늘은 전통음악에서 현대음악까지 경계 없는 활동을 하고 있는 해금 연주자 김보미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김보미 씨는 포스트 록밴드 잠비나이의 멤버이기도 하면서요. 동시에 이 산조와 같은 전통음악도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경계 없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해금 연주자 김보미 씨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배금의 또 다른 매력을 들어본 시간이었습니다. 굴절의 법칙 감상하셨고요. 김보미 씨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무대에서 연주하셨던 해금 소리가 저희가 평소에 듣던 해금 소리하고는 좀 다른 거죠?
1: 네,
0: 네.
1: 맞아요.
0: 어떻게 다른 거죠?
1: 이번에 제가 사용했던 악기는 전자해금이라는 악기인데요.
0: 네.
1: 일반 해금에 픽업 장치도 달고 전기로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개량이 된 악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뭘 밟으면서 연주를 했는데
0: 네.
1: 기타 이펙터를
0: 네.
1: 해금에 그래서 연결을 해서 루프 스테이션이라는 이펙터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연주를 해도 제 소리 위에 또 쌓고 쌓고 쌓고 쌓아서 몇 명이서 연주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좀 줬던 곡이었습니다.
0: 그 일렉 기타 할때 쓰는 방법 아닌가요?
1: 맞아요. 네.
0: 그 아니 근데 원래 해금 연주자신데 그 일렉 기타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아신 거예요?
1: 제가 잠비나이라는 팀을 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팀에서.
0: 네네.
1: 거기서 이펙터를 사용하면서 조금 실용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혼자 연주를 할때 이펙터를 사용하면 정말 좀 효과를 볼수 있겠구나. 혼자 연주를 해도 여러 명이서 하는 좀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0: 오, 그걸 또 연구를 하신 거군요.
1: 네.
0: 네. 그 저희 국악 콘서트판에도 출연한 적이 있으신데, 그 방금 말씀하신 건 잠비나이의 멤버시기도 하고.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전통음악 관점으로 볼 때는 좀 파격적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어떻게 해서 이런 음악을 하게 되셨는지.
1: 처음에 이제 저희 멤버들이 모

0: 모였을 때는요, 그 소통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일반 대중과의 소통.
1: 조금 멀다고 생각했습니까? 거리가 있다고 느꼈나요?
0: 어떠세요? 전통 국악이 매우 가까우세요?
1: 악기에 따라서요. 네.
0: 아, 그러실 수가 있겠네요.
1: 네네네.
0: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전통음악을 공연을 하다 보면 늘 이제 교수님, 뭐 친구들, 혹은 친지, 가족들, 이렇게 한정된 관객 앞에서 늘 공연을 했었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그냥 다수의 대중과 만나고 싶다라는 소통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있었어서 일단 모였고, 음악을 만들다 보면 멤버들의 성향이 드러나잖아요. 저희가 성향이 조금 강하지 않았나.
1: 그래요?
0: 네.
1: 네.
0: 그렇습니다. 네.
1: 잠비나이에서 연주를 하실 때는 노래도 하시고 또 록밴드 사운드 같은 소리에 연주를 하실 때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럴 때 이제 헤드뱅잉도 하시고
0: 네.
1: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만 본 사람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삼현 육각의 이수자시기도
0: 네,
1: 하고
0: 맞습니다.
1: 해금산조 음반도 내셨고요.
0: 네.
1: 어느 쪽이 더 김보미 씨에 가까운가요?
0: 그건 정말 어렵네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똑같이 저인데요.
1: 네.
0: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전통음악이라고 해서 내가 이 음악 장르만을 해야 되겠다, 뭐이 음악 장르만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없어요. 왜냐면 전통음악도 그 나름대로 음악적인 매력을 제가 너무나 느껴서 정말 좋아서 연주를 하는 건데요. 어쨌든 저라는 그릇 안에 모든 것이 이렇게 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가 만약에 터널이라고 한다면
1: 네.
0: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이렇게 저를 지나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1: 오, 되게 멋있는
0: 나중에
1: 비유인데요?
0: 네,
1: 네.
0: 제가 지금 하는 음악도 언젠가는 또 전통이 될수 있으니까요. 네.
1: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음악인들이 하는 음악도 큰 틀에서 보면 전통이 변해가는 과정의 일부다.
0: 그렇죠.
1: 그래서
0: 네.
1: 터널이라고 표현하시는군요.
0: 네.
1: 굉장히 멋있는 표현입니다. 네.
0: 괜찮았나요?
1: 예.
0: 네.
1: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런 걸로 규정 짓지 않겠다라는 뜻이네요.
0: 그렇죠. 장르로 네, 구분 짓지 않겠다.
1: 경계도 없고.
0: 네.
1: 자, 그리고 또 국악 방송 라디오
0: 네.
1: DJ시잖아요.
0: 맞아요.
1: 맛있는 라디오. 무대에서 관객들을 만나는 거하고 라디오로 청취자들을 만나는 거 많이 다르죠.
0: 많이 다르죠. 네. 일단 무대에서는 소통을 하는 그 매개체가 음악이잖아요. 네. 제가 연주하는 음악,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순간에 바로바로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이고 즉흥적인데 반해서 라디오는 이제 물론 즉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뭔가 일상을 공유하고 또 소소하고 그런 청취자분들하고 또 담소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아주 짧고 강렬한 소통, 그리고 길고 깊은 소통, 이렇게 조금 나눠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매력이 달라서 어떻게가 다 소중합니다. 네.
1: 알겠습니다. 이 경계 없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또 우리 해금의 여러 가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런 김보미 씨에게 우리의 전통음악의 의미는 뭔가요?
0: 좋은 재료가 많아야 좋은 요리가 나오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전통이 계속 제가 또 갈고 닦아야지 되는, 네. 계속 채워 넣어야 되고요. 거기서 또 하나하나씩 뽑아서 또 저의 소리를 만드는, 저의 엮어 나가는, 네. 곡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1: 뿌리일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1: 네.
0: 네.
1: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뭐 어디다 더 비중을 두겠다 이런 것도 없으시겠네요?
0: 그렇죠. 계속,
1: 모든
0: 네.
1: 걸리는 건다 하겠다. 그러니까 걸린다는 게 뭐, 그러니까 내 마음의 어떤 그런 음악적 니즈에 걸리는. 네.
0: 맞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적인 방식이 또 나이가 들수록 달라질 테고요. 네.
1: 그렇습니까?
0: 그렇기도 하겠죠. 네. 저 어렸을 때는 막더 치열하고 막더 즉각적이고 더 즉흥적인 어떤 그런 자극 들을 원했다면 조금 나이가 들면서 그런 어떤 뭔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이상은 똑같겠지만 표현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힘도 풀리고 여러 가지의 어법들을 대화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양쪽이 똑같이 제 안에서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 알겠습니다. 다음
0: 네.
1: 어떤 곡입니까?
0: 지영이류 해금산조 준비했습니다.
1: 완전 또 전통으로 가시네요.
0: 네, 한복을 갖춰 입고

0: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정말로요?
0: 예.
1: 헤어스타일도 바꾸실 건가요?
0: 헤어스타일은 갖게 가겠네요.
1: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김보미 씨가 연주하는 지영희류 해금산조 만나보시죠.

아우, 제일 좋은 계절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계절 중에 밖에 나와서 그림 그리기 좋은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봄이랑 가을인데 가을이 제일 좋죠.

방열 의자 두 개. 됐어, 됐어. 뭐 원래 가지고 다니던 이젤이랑 의자랑 뭐 여러 가지 그 드로잉 도구가 있는데 오늘은 의자를 하나 더 챙겨왔고요. 액자랑 또 스케치북들도 좀 많이 들고 왔어요.

여기 길 이름이 장터길이에요. 여기 골목이 너무 좁아서 현관만 보고 주소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 저기 위에 이렇게 주소가 써 있어요. 어쨌든 여긴 철거 예정이네요.

0: 이게 저번에 얘기한 거고. 아, 그래. 어. 하나 넣기로 했지, 이거.
1: 근데 한번 놔보고. 어.
0: 그래도 아, 되죠.
1: 세팅을 응. 해보면서 좀.
0: 맞아, 맞아요.
1: 스케치북 이거 같이 해보는 거 어차피.
0: 그리고 종각 서울역 갔다 오고, 여기 이제 서촌. 뚝섬 한강공원.
1: 뭔가 걷기 좋은 동네들로.
0: 어, 어 맞아요, 어, 맞아요. 좋네. 마지막 장에 딱 요 동네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 전시 짧게 하고,
1: 아코디언북
0: 그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편집샵이 이제 여행을 컨셉으로 해서 여행에서 뭔가 영감을 받았거나 거기서 이제 봤던 아름다운 물건들 같은 것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간 안에 따로 여행 관련된 책들을 또 이렇게 팔고 있는 책방 코너가 있거든요. 근데 이 코너에서 전시를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여러 군데 다녔던 스케치북들을 배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슬렁이 여행 드로잉 지금 8회까지 이제 그림 그린 이 스케치북이 있는데 이 스케치북도 같이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사장님과 계속 배치나 거기에 이제 들어갈 문구들 어떻게 넣을지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포스터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들 확인하고 그러려고 오늘 왔습니다.

0: 어서 오십시오.
1: 뭐 하시는 거예요?
0: 그러게요. 저 여기서 아무튼 전시를 하기로 해서 전시하기로 했던 공간 잠깐 이렇게 보는 중이에요. 저 요거 조금만 마무리하고 네. 같이 밖에 한번 나가보죠.
1: 구경하고 있을게요.
0: 그러시지요. 제가 예전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는 오픈소스 공유운동 이런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간 김에 여행을 할 때 자주 여행을 했던 친구예요. 가만히 그냥 옆에서 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편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한번 그림도 같이 그려보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이거 맛있을 것 같아.
1: 감자채 오랜만이다.
0: 감자채 오랜만이다.
1: 이거는 뭐지? 도시락.
0: 아, 그렇지. 원래 그런 그런 용도죠. 사장님, 이거 좀 주세요.
2: 네.
0: 새마을 금고. 입금했습니다.
2: 저도 평소에 깔끔 떨고 하는 사람이에요.
0: 여기 엄청 좁다.
3: 배관도가 이렇게 바깥에 붙어 있고.
0: 우와. 작업실인가 봐요, 여기도. 이런데 월세 싸면 이런 작업실 스튜디오로 하기 쓰기 너무 좋겠는데. 아, 여기 다 강아지 집이구나.
3: 한복도 있어.
0: 그래.

0: 1949 금남시장이 너무 강렬해서 네. 이거 한번 옆에 그러네요. 이렇게 시장 건물도 있고. 저는 여기 한번 자리를 잡아보겠습니다. 저 진짜 종이랑 펜 가져오라서 종이랑 펜 갖고 왔는데
1: 잘하셨어요.
0: 등받이 있는 의자. 오. 아 좋다. 우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처음에 그리면 사실 하나를 그리는 게 나아요. 그냥 평면 하나. 이 정도까지 되면 저기 안에 이렇게 원근감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소실점이 네. 저기 있잖아.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원근감도 해야 되는데 그 생각보다 골목 그리는 게 조금 어려워요.
1: 그렇겠네요. 오히려. 네, 네.
0: 그것보다는 사실 처음 그릴 때 이렇게 요 대성 부동산 이렇게 하나.
1: 제가 이렇게 하나 그리려고 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면으로 딱 한 면 그리는 게 제일 편하죠.
1: 그리고 이렇게 뭐가 많을 때는 어디서부터 그려야 될지 좀 고민.
0: 그리고 이제 저런 거가 너무 많으면 시각에 되게 이렇게 압도돼서 더 어려워요.

0: 저는 그릴 생각은 없었는데 또 옆에 의자까지 갖다 주니까 안 그릴 수가 없네요.
1: 뭐 결과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본 게 내 손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구경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아무런 부담 없이 그릴 수 있어요.
0: 네. 뭘 그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1: 좋은 생각. 아무거나 뭐 한번 그려본다.
0: 네, 아무거나 그려본다.
1: 네.
2: 하필이면 스티프 워퍼스를 타가지고 너무 추웠어요. 3월.

0: 다른 것보다 뭐 저도 한번 그려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1: 뭐 그랬었구나.
0: 뭐 그렇기는 하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 좀 좋아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길에서 나와서 그리는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어설렁님이 하시니까 나도 이럴 때 좀 해볼까 싶긴 한데 뭐 전공자도 아니고 뭐 그렇다 보면 특히 막 이렇게 길거리 나와서 그리고 하면 사람들 쳐다보기도 하고 관심 갖잖아요. 그럼 괜히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좀

0: 금호동은 네.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1: 그쵸. 그리고 옛날 여기 막 개발되고 하기 전에는 사실 별로 사람 잘 모르고, 더 모르고. 아.
2: 그래도 나무도 큰 것도 있고 이러는데?
1: 어, 그러게요. 여기 해가 그래도 높으면 해가 잘 그치. 들어가지고. 대추
2: 달렸는데?
1: 대추 같아.
2: 어떻게 알아요? 멀리 있는 거 어떻게 알아, 대추인지.
1: 아, 제가 네. 저희 아파트 단지 대추 사러 와가지고.
2: 가지도 누래질 수 있더라고요. 하나는 누래졌고 네. 하나는 땄어.
1: 전에 저 옥수동 할 때도 맨날 내가 다음에 언덕에 안 살아야지.
2: 아 진짜? 네. 아 거기도 네. 언덕이었어요? 어
1: 이렇다니까요.
2: 이야. 금남신장 뒤쪽에 골목 따라 올라와 보니까 골목과 골목 사이에 있는 신기한 집이 하나 있어서 이 집과 요 올라가는 골목 계단을 좀 그려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앞에 있는 고추나무 하나라던가 저 대문 하나라던가 뭐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고추나무를 추천해 주셨는데 고추나무는 너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저 대문이 되게 강렬하니까 대문을 그려볼까 생각합니다. 아, 섞어서 써요.
2: 네, 그래서 이렇게 수채 한 대에다가 해도
1: 이거 지금 수채인 거죠?
2: 그렇죠.

0: 알고 있던 동네 뭐 시장 이런 데도 가봤는데 많이 달라진 모습도 있고 옛날 느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리면서 세세하게 보게 되니까 그러면서 발견하는 재미도 느끼고 펜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재밌게 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앞으로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날씨가 좋을 땐 사실 뭘 해도 되게 좋잖아요. 뭐 나들이를 갈 수도 있고 그냥 소풍을 나갈 수도 있고 하루 산책을 나갈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밖에 이 날씨를 즐기기에 정말 좋은 거는 종이 하나하고 펜 하나 들고 앉아서 혼자서 이렇게 끄적끄적하고 있다 보면 그 시간을 되게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아마 그런 기회가

0: 삼나순례도라고 하는 제주도의 역사와 주요 장소들을 그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해녀들이 물소중이만 있고 물질을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1: 물소중이요? 저도 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천 같은 거 있고
0: 그렇죠.
1: 거의 진짜 맨몸으로 그 입수하고 한 거잖아요.
0: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뭘 것 같아요?
1: 춥지 않았을까요?
0: 아, 그렇죠. 추위예요, 네. 추위. 지금도 해녀들에게 그 가장 힘든 게 뭐냐고 하면 추위라고 해요.
1: 아, 저 경험이 있습니다.
0: 언제?
1: 그 백령도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바다에서 긴 시간 동안 전투 수영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여름인데도 나와가지고 그 장작대가지고 몸을 녹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0: 그 1960년대 후반에 그래서 고무 잠수복이 네. 도입이 돼요. 잠수복이 도입되면서 장시간 물질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 결국에는 체온을 유지해줬다는
0: 그렇죠.
1: 게 그 잠수복의 어떤 가장 큰 역할이었겠네요.
0: 제일 큰 역할이었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네. 고무 잠수복만 입은 사람은 효율성이 너무 좋으니까 네. 못 입게 한 거예요.
1: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구입해서 쓰면 되는데
0: 그렇죠.
1: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반발이 또 있었겠군요.
0: 그래서 부산, 울산 쪽에서 먼저 시작한 거예요.
2: 2013년도부터 갈란마을에서
0: 네.
2: 그거 기록을 이제 시작하신 걸로
0: 네.
2: 제가 알고 있어요.
0: 네네.
2: 어떻게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0: 삼척 갈란마을 해녀들에게
2: 네.
0: 이 잠수복을 어디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냐고 하니까 네. 한결같이 울산에서 만들어서 온다는 거예요.
2: 네.
0: 울산에 있는 잠수복사에서 동해안의 전체 해녀들이
2: 네.
0: 다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고무 잠수복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기록을 해야겠다라고
2: 네.
0: 생각을 해서 울산 잠수복사하고
2: 네.
0: 해왕 잠수복사를 직접 찾아가서 제작 과정도 찍고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머니 저기 이 일을 하신 지가 네. 얼마나 되셨어요?
3: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52년째입니다.
0: 52년?
3: 네네네. 52년.
1: 어떻게 잠수복을 만드실?
3: 처음에는 잠수복을 이건 이제 일본에서 아버지 엄마가 한 벌 두 벌씩 갖고 와가지고 메고 다니면서 팔았어요. 작은 아빠가 고읍에 있는데 이러지 말고 형님 우리가 이거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역사가 이렇게 됐는 거예요.
1: 네. 그럼 이제 일본에서 또 기술 같은 것도 이제
3: 그
1: 배워가지고.
3: 기술자가 고베서 한 달 동안 여기에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죠.
0: 지금 어머님 그 해녀들이 좀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3: 네, 그럼요.
0: 요즘 좀 어떠세요?
3: 그냥 한 해 한 해 틀리거든요. 해녀분들 나이도 많고 이제 이러니까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자식들이 이제 뭐 못하라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물론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는 3분의 뭐 2도 안 됩니다, 지금.
0: 지금도, 야마모토?
3: 예, 야마모토.
0: 그 일본에서 수입하죠, 원단을.
3: 직접. 원단 자체가 너무 좋고, 보들보들한. 지금은 또 연세 많으시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니까, 수축 있어야 잘 입어지고 이러거든요.
1: 해녀분들이 오셔가지고,
3: 네.
1: 여기서 이제 그 몸에 딱 맞게 제작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3: 양장점처럼 다 재야 되고, 근데 지금 뭐 5년을 해도 그대로 해라 이러면, 그만 우리가 이 장부 요런 거 딱 예, 카드 해놨는 거 요거 보고
1: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그 계속 해왔던 해녀분들하고 그 치수 쟀던 게 이제 다 쌓여 있으니까
3: 있으니까나
1: 그럼 요 동해안 쪽에 이 잠수복 제작하는 데가
3: 그 부산 울산밖에 없습니다.
4: 고무 잠수복 역사에서 보시테크를 뺄 수가 없는데 보시테크 부모님께서 일본에서 사용하는 그 제작 방식을 갖고 온 게 몇 년 정도 됩니까?
5: 68년도에 네. 처음 이제 그걸 하셨다고.
4: 제주도가 1970년대 초반에 잠수복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빨리 고무 잠수복을 도입할 수 있던 어떤 여기 영도 혹은 이쪽 부산의 배경이 있었습니까?
5: 뭐 해녀도 많았고 제 선친의 장모님이 저한테로 외할머니인데 권유를 하셨다 하더군요. 만들어져 있는 잠수복을 거꾸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더군요. 패턴을 만들어서.
1: 보온 상사였잖아요. 보온이라는 게
6: 예. 따뜻하게 하는 의미인가요?
5: 잠수복을 만들고 그 잠수복 이름을 보온복이라고 명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온복을 만드는 보온상사다 해가지고.
6: 그럼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옷을 만드신 것 같은데 그 소재가 좀 특별한 게 있을까요?
5: 이게 이제 보통 고무옷 이렇게 부르는데 고무가 아니고 재료의 명칭은 네오프렌이라는 뭐 명칭인데 스펀지하고 비슷합니다. 스펀지 재질 안에 수많은 공기층이 있어가지고 공기층이 단열을 하는 그런 옷이죠.
1: 오늘은 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책에서 봤지만 해녀들이 저승에서 돈을 벌어서 이승에 쓴다 뭐 그런 문장이 생각이 나네요. 네.
0: 어제 기장에서 해녀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물질하다가. 그만큼 바닷일은 어렵기도 하지만 더 위험하죠. 근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70대 이상의 해녀들이 이런 것들을 따오는 거죠.
1: 그러니까 잠수복 하나가 해녀들의 삶을 많이 바꿔놓은 거잖아요.
0: 완전히 바꿔놨죠. 왜냐하면 그 고무 잠수복이 있기 전까지는 그 늘 추위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다쳐도 이게 보호도 되어주지도 않고 그만큼 힘드니까 뭐 아무리 그 여름에 하더라도 한 시간 이상을 잘 하기가 어려웠어요.
1: 네. 전국을 다니시면서 어쨌든 바다 마을의 어떤 삶을 계속 기록해 오셨는데 이제 현재를 사는 우리 애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지.
0: 지금 아주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현재를 살아가는 이 우리들의 삶, 바다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꼼꼼하게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미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1: 어쨌든 되게 재밌는 시간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네. 아주 저도 즐거웠습니다.
1: 그래서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0: 다음은 우리 머구리 잠수부.
1: 머구리 잠수부.
0: 삼척 갈란마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 아, 기대되네요.
0: 삼척 갈란마을은 너무 아름다운 마을이어서 네.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1: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Let's go, Simply K-pop! What's up, everybody? I'm your Simply K-pop's MC, Alan of Gravity.
1: 안녕하세요. 저는 Simply K-pop MC, Gravity 원진입니다.
0: Hey, Wonjin.
1: Uh-huh.
0: Do you know what day it is today?
1: What?
0: It's the day you say thank you to your parents.
1: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0: Did you say thank you to your parents yet?
1: 네,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0: That's
1: 5월
0: right.
1: 8일. 이래 봬도 효자랍니다.
0: Okay, what a good boy, Wonjin.
1: Uh-huh. 네, 우리 해외 팬분들을 위해서 한국의 어버이날을 한번 소개시켜드려볼까요?
0: Yep. Well, in Korea, we celebrate Parents' Day every year on May 8th. It is the day we express gratitude to our beloved mom and dad.
1: 네, 이렇게 정말 다정한 날입니다. 글로벌 팬분들도 오늘은 가족에게 따뜻한 한마디 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for today's Simply K-pop, we've put together special stages filled with our thanks to you because you're family to us.
1: 완전 동의합니다. 우리 글로벌 팬 여러분들 효도하겠습니다.
0: Hey, you don't get to be the only good boy today.
1: 아, 그러면은 같이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죠.
0: 네.
1: 자, 여러분 효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All right. Well, let's get ready to dive into some incredible stages that'll satisfy your eyes and ears.
1: 네, 물론이죠. 첫 번째 무대부터 바로 만나보실까요? 뮤직 스타트!

0: Hey, so you know how we're both wearing denim on denim today? Mm-hmm. Doesn't it look like we're in some kind of drink commercial?
1: 그러니까요. 약간 보기만 해도 시원한 게 말 나온 김에 한번 한 컷 가볼까요?
0: Good idea. Uh-huh. Let's go with two different concepts. Fizzy soda versus fresh sports drink.
1: 좋아요. 그러면은 형이 콜라로 가고 제가 한번 이온 음료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Okay.
1: 네, 바로 가보죠. 하이, 큐!

0: Okay, okay. 어, 제법 시원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1: Don't laugh. Let's see how well you do then, Wonjin.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 All right, ready? Action!
0: 다라라라라라라 널 좋아한다구.
1: All right, that was very refreshing. Pretty good, not bad.
0: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 청량함 그대로 이어서 다음 무대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뮤직 스타트!

0: Hey bro, I'm getting butterflies these days.
1: 설렌다고요? 왜요?
0: Because summer's coming.
1: 아 근데 덥고 약간 땀도 나고 벌레도 많고 근데도 여름이 좋다고요?
0: Sure, summer's hot, but the bright green scenery is pretty nice, isn't it?
1: 아 그건 그렇긴 하죠. 인정 인정.
0: Haha, just like the upcoming summer, our next teams are full of excitement and feel-good vibes. Please introduce them to us, Wonjin.
1: Okay, 네, 슈퍼, 루키, 모디세이, 그리고 레전드의 컴백, 박혜경 선배님까지 뮤직 스타트!

0: Simply K-pop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춤을 착 해보는 시간 아티스트 뷰티 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where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볼까요?
1: Yes, the girl group with captivating charms. Please give it up for the hot girls, Kiss of Life. Welcome.
0: 우후! 여러분 뜨거운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1: All right.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Welcome Kiss of Life.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Hello everyone. We are Kiss of Life.
0: 와우, 반갑습니다. 이번 휘스 씨 요즘 뜨거운 사랑을 또 받고 있는데요.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쿠이스 씨는 저희 Kiss of Life가 굉장히 오랜만에 들고 온 이번에 앨범인데요. 응? Don't Mind Me 그리고 후이스 씨 이렇게 두 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3: 네, 타이틀 후이스 씨는 Kiss of Life가 처음 보여지는 팝 라인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1: Alright. Well, I've also watched your performances and noticed a lot of powerful choreography using your hands.
0: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희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또 노래가 후이씨인 만큼 너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0: 누구야? 누구야?
4: 네,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혼내는 것처럼 손짓을 하면 됩니다.
0: 너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1: 누군지 보여.
0: 후알려. 후알려. 후알려.
1: Yeah.
0: 자, 그러면 저희랑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4: 좋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All right.
4: Let's go.
1: 자, 준비됐다면 뮤직 큐.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예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이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길이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를 잇는 통로? 매체,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퍼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는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청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작가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프고 슬픈 이야기에 더 많이 관심이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의 성향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삶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먹고 즐기고 막 마음껏 놀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힘들지 않은 삶은 없잖아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극복해 내려가는 어떤 의지. 그 안에 정말 인간 어떤 삶의 그 의지들을 봤을 때그 설사 성공하지 못해도 그 과정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역사를 속에서 산 사람들이 있었고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죠. 아주 오랫동안 저는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림 그 2차원적인 평면이 너무 답답해서 사실은 입체 작업으로 간 거거든요. 제 에너지랑 공간에서 작업하는 거랑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그쪽으로 전공을 하고 너무너무 즐겁게 학교를 졸업하고, 좀더큰 프로페셔널한 이제 시장으로 넘어가 보자 해서 파리로 왔거든요. 그런데 혼자 작업하면서 사는 게 거의 뭐 불가능하다시피 해서 아르바이트로 만화를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만화가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만화를 번역하면서 이 만화가 갖는 힘, 무한한 가능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만화, 글과 그림으로 내가 충분히 정말, 그리고 그 연필과 종이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창작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보고, 나도 한번 쓰고 그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래픽 노블의 강점은 다른 어떤 예술 매체에 비해서 특히 일본군 위안부라든지 그런 아주 아프고 힘든 이야기를 언어가 문자가 아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요. 영향을 끼쳤죠. 제가 22살, 만으로 22살에 프랑스에 갔어요. 처음으로, 제일 처음에 놀란 게, 이렇게 많은, 저랑 너무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보기에는 처음인 거잖아요. 가서 한 17년을 살면서, 문화적, 언어적, 뭐, 식생활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겪고, 살고, 느끼면서, 그리고 단어 한마디 모르고 갔기 때문에 어떤 언어에서 오는 그런 그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또 많았죠. 그래서 시베리아의 딸김 알렉산드라를 했을 때, 알렉산드라의 아버지를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김 알렉산드라 입장이 되는 것도 조금 더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 저의 생각을 좀 반영을 하지 않았나, 저의 시각을. 생각하고요. 기다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제가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족하고 만나지 못했던 시간들이 많았어요. 몇년 만에 한번 한국에 들어와도 뭐 많이 오래 있으면 한 달이고. 그래서 항상 저도 어떻게 보면 가족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그리움을 잘 알죠. 그래서 기다림을 했을 때도 어머니의 마음도 알고 또 이산 가족들의 마음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굉장히 영광이고요. 상을 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정말 그 상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기쁘고, 제가 이 상을 받음으로써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는 그한 해, 한 해에 굉장히 많은 만화책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책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상을 받음으로써, 묻힐 수 있는 작품이 다시 한번 독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하고 있는 작품 스타일이 국내에서는 좀,
아웃사이더적인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하고 있는 그 작업이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구나. 어떤 그런 확인과 응원 그런 것이 되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렇게 듣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할머니께 이야기를 듣는 과정도 어려웠지만 그분께서 사셨던 시대가 너무나 척박하고 일제강점기였는데 또 그분이 굉장히 그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 세대에 태어나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었고 작업을 하면서는 그 어떤 작업이든 사실은 고통과 외로움과 뭐 그런 것들이 없이 생산되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육체적으로도 힘들지 않았나 작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작품, 그 세월호를 만약에 작품으로 한다면 그 당시에는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리가 필요해요. 당장 뭔가를 보고 너무 충격적이고 몇 개월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겠지만 너무 아파서 몸까지 막 저는 아프더라고요. 제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작품으로 하는 많은 창작자들을 보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생기면 당장 못해요. 그러니까 제 작품, 모든 작품은 어떤 일이 터지고 그대로 한게 아니라 곧바로 한게 아니라 정말 10년 이상, 길게는 20년 이상이 걸려서 제 안에서 소화가 되어야지만 이제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도 마찬가지라 제가 그걸 처음 알았을 때는 1993년도 한국 영화, 여성 영화제 페스티벌에 가서 처음 알았고, 프랑스에 살았을 때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책,

나왔을 때도 제가 통역을 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계속 저에게 이 문제가 다가온 거예요. 외국에 있건 한국에 있건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작품으로 하는 거고, 그분들을 또 제가 만나고. 저는 국내에서 사실은 그 그래픽 노블 만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그 예술 매체나 문화, 특히 문화,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 낮게 보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독자분들도 아직까지 그러시고. 근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 약간 이게 같은 예술가로서 약간 차별 같은 거를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원화의 중요성을 굉장히, 원화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부분이,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도 나와서 그걸 배경으로도 쓰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림을 그렸던, 전공을 했던 사람이고, 조각을 하고 공간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먹물이나 붓 같은 거를, 먹물을 그릇에 붓고, 뭐 붓을 씻어서 담근다든지, 뭐 종이에 묻힌다든지, 그런 모든 과정들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선 하나 긋는 것도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어제가 다르거든요. 독자들이 봤을 때는 똑같다고 느끼겠지만, 그날의 에너지,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분,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원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그 작가의 모든 정성과 마음과 그 상태가, 이 선으로, 붓으로, 붓의 끝에서 종이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시를 했을 때, 원화전이 그래서 중요한데, 독자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에 대해서 작업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절대 저는 개를 이제 강아지를 입양할 생각도 없었지만, 애초에 강아지에 대한 작업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이미 반려견이나 어떤 고양이나 작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작품이, 차별성 있게 이런 작품이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욕을 먹어도 어쩌면 저는 쫓겨날지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욕을 먹을지도 모르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진실을 좀 이야기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개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듭니다.

0: Under the sea, there are paths. The seascapes along the underwater trails boast an unimaginable beauty. As we drift with the movement of water, we encounter scenes of fierce survival in the wild and moments of life and death. Sometimes, in the havens teeming with diverse marine creatures, we learn the art of survival itself. This is a path overflowing with life, filled with lovers and fighters, hunters and prey. We call this path the Underwater Ole. Now, let us journey through Jeju's Underwater Ole Trail. Climate change is changing even the landscape of the underwater ole. As the temperature of the ocean water rises, the fish living in tropical waters are entering Jeju Sea.
1: 예, 현재 제주 서귀포 주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은 대략 90% 정도가 아열대성이거나 열대성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토종 물고기라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략 10%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 아마도 수온이 올라가면서 열대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크로시오 해류를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서귀포 앞바다에 정착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몇몇 물고기들은 제주 바다에 완전히 도착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species to settle here is the lionfish. It is not just one or two fish. They appear in large schools. The batfish, another tropical fish, has also been sighted frequently in Jeju Sea recently. At first, it was just a few individuals that appeared, but now they too move through the water in schools. The blue-striped angelfish has impressive blue stripes on its body.
1: 청줄돔도 제주 바다에 정착해 살아가는 대표적인 열대성 물고기로 새끼 때는 온몸이 까맣고 지느러미와 머리 쪽이 노랗게 생겼는데 점차 자라면서 온몸에 파란 줄무늬가 뚜렷하게 생겨나가기 시작합니다.
0: This influx of tropical species into Jeju's waters is attributed to the rise in both air and sea temperatures since the 1990s. It is not just fish that have followed the warm currents northward. Previously dominated by soft corals, Jeju's waters are now slowly becoming home to hard, stony corals. Even the habitats of sea anemones are expanding little by little. Sometimes this change can be detrimental to the area's ecosystem.
2: 다목말미잘이라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말미잘은 이 바닥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데 이 다목말미잘은 이 해송과 같은 이 산호에 그 뿌리에 그 내리고 그 붙어서 사는데요. 이 해송을 말려 죽는 데 있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 한 개체 정도 이 해송에 붙여서 자라기 시작하다가 이 번식을 하면서 해송 전체를 뒤덮고 말라 죽이거든요. 이 물론 이 다목말미잘 그 자체로도 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 연산호 군락이 주를 이루고 있는 또 여기에도 해송까지 있는 제주의 바다에서 이 다목말미잘이 계속 번식을 한다면 아마 그 바닷속 풍경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The abnormal spread of bryozoans is now causing the serious issue of coral death.

0: Korea Initiative.
1: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0: The K Initiative.
2: (자동차) 디자이너 꿈이었다면서요?
3: 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를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요.
2: 그러면 왜 갑자기 연기란 거예요?
3: 친구 따라 강남 간 케이스.
2: 어, 이런 애도 있다. 그 친구도 안 됐지.
3: 그 친구는 안 하죠.
2: 그래. 아... 친구 따라 강남 가서 친구가 된 걸 본 적이 없어.
3: 네, 맞아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여의도에서 연기 학원을 하셨었어요. 내 친구가 갑자기 거길 간다는 거예요. 네가 거길 왜 가냐? 그랬더니 예쁜 여자들이 많이 다닌다 그래가지고.
2: 감동적이네.
3: 가서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법. 어디서 쉬어서 어떻게 해야 어느 부분이 강조가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재밌었죠. 그랬더니 이제 지나다니시던 이제 매니저분께서 네. 캐스팅하셔가지고.
2: 어머, 네. 우와.
3: 그래서 이쪽에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됐죠.
2: 아버지는 반대 안 하셨고.
3: 반대 많이 하셨죠.
2: 아, 왜요? 쉬운 길 아니에요?
3: 사실 실력만 있다고 되는 길이 아니잖아요. 아, 뭐, 아니, 공부 잘하고 있다가 왜 그러냐 이렇게 되신 거죠.
4: 잘 되면 좋지만 안 될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그냥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2: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4: 그러면 따님이나 아드님이 연기를 한다고 해서 말리지는 않으실?
3: 네, 해보다가 안 돼도 그것도 재산인 것 같아요.
2: 가인 씨 생각도?
3: 거기는 좀 반대더라고요.
2: 근데 왜 이렇게 빨리 결혼했어요?
4: 이제 막 작품 많이 하는데 딱 결혼해버리는 게.

0: 전 의원은 뭐 그렇게 결혼이 뭘 방해한다라고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1: 다인 씨도?
0: 네. 그런 환상을 좀 꼭 꿈꿔왔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알콩달콩 이렇게
1: 가장
0: 예, 예쁘게 결혼을 해서 그냥 잘 사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네.
1: 자, 육고기, 해산물.
0: 저는 사실 육고기 쪽이죠.
1: 육고기?
0: 네.
1: 해산물입니다. 인천에 왔으니까.
0: 인천이니까.
1: 아, 인천이잖아요.
0: 어떤 물고기냐가 중요한데.
1: 어떤 물고기 좋아하시죠?
0: 저는 돔 좋아합니다.
1: 돔! 그럼 이것도 좋아할 겁니다. 요 생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먹는 생선입니다.
0: 오.
1: 그리고 여름에 대표 보양식입니다. 여기는 심포시장 안에 있고 60년이 넘은 집이에요.
2: 10년?
1: 노포 중에 형님입니다, 형님.

0: 여기 사람 많으니까 이제 각오하시고.
1: 와, 와우.
0: 와우. 야, 여길 또 오네, 여길 또 와. 여기는 늘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2: 야, 닭강정.
0: 내가 저번에 먹었던 닭강정이 여기야.
2: 와, 아직도 줄을 서서 이렇게 먹냐.
0: 그럼.
3: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0: 여전히 잘 되는구만요.
2: 와, 근데 아직까지 줄이 저렇게 긴 게 신기하다.
0: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사람 많은 데서 좀 벗어나서 여름 보양식 드셔야지.
2: 아하. 어, 저쪽 말고 또 이쪽도 있고.
0: 아유. 와, 여긴 또 조용하죠.
2: 어, 이건 뭐야. 오. 그러니까 와, 신기하다.
0: 그치?
2: 조용해졌다, 엄청.
0: 여기 또 수선거리네, 여기는.
2: 야, 여기는. 와, 이런 데가 있구나.
0: 와, 대박이다. 냄새 봐. 와, 따네.
2: 세트장 같다, 여기는. 여기, 설마? 신스 1961년? 오!
0: 61년부터 61년생. 자연산 민어!
2: 여름은
0: 민어.
2: 그렇구나.

0: 안녕하세요. 저녁 무계획에서 나왔는데 혹시 저희 세 명 먹는 거 촬영 가능할까요?
1: 사장님.
0: 안녕하세요. 저녁 무계획이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저희 세 명 연정훈 배우하고 저 튜브하고.
2: 안녕하세요.
3: 지금 2층이 좀
4: 자리가 그렇게 넓진 않아.
0: 괜찮아요.
4: 저희 테이블만 있어요. 있으면 돼요.
3: 네. 그럼 안쪽에 테이블 2층.
4: 아, 네네네. 네.
3: 네. 괜찮으시면 안쪽.
0: 젊은 사장님이시네.
2: 감사합니다.
4: 이거 2층으로 올라가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
5: 우와, 여기 2층이 있구나.
0: 와, 대박.
4: 야, 여기 민어 전문이네요. 다 민어네, 메뉴가.
0: 여러분, 여름은 민어입니다.
4: 몰랐어요?
6: 전혀 몰랐어요.
0: 여기는 민어 정식이다.
6: 아니, 근데 10월부터 5월까지인데? 10월부터 5월까지인데? 여름이라며.
0: 여쭤봐야지. 아, 안녕하세요.
4: 요게 됩니까, 요거? 10월부터 5월까지 됐는데 뭐 주네요? 언제까지 돼요, 정식이?
0: 오늘까지.
4: 네?
0: 오늘까지.
4: 진짜요?
0: 내일은?
7: 저희가 와서 해서는 이제 민어가 경매가가 확 올라가요.
4: 아.
7: 그래서 보통 5월 때까지가 안정적이라 그때까지 저희가 파는 거고 6월 달은 경매가 보고.
4: 아. 우리 오는 식당마다 그러면 이거 보고 와도 못 먹네요?
7: 아니면 거의 단품으로 당분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 좀 안정되니까 지금.
0: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단품으로 드셔야 되겠네요.
7: 예,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4: 아니 근데 횟집이 어떻게 1961년부터 할 수 있어요?
7: 옛날에 여기가 여기서 바로 생선을 판매를 하고 남은 것 같다고 예. 저희 할머니 때 분들이 예. 남은 생선 잘라서 장사하시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4: 아, 어물전처럼? 네.
7: 근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횟집 중에서는 제일 오래됐다. 시장 안에서도 제일 오래된 편입니다.

0: 불에 나오죠?
1: 다 나옵니다.
0: 민어는 불을 먹어야 돼요.
2: 아, 그래요?
0: 불회요?
2: 불회가 아니에요. 회를 구웠나 봐요.
0: 불에, 불회가 예.
2: 쓰는 거.
0: 민어가 1,000냥이면 불회가 900냥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불회를 먹지 않으면 민어를 안 먹는구나 다릅니다.
3: 아, 그래요?
0: 불에 먹으려고.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민어. 여름은 민어입니다.
2: 와양 회부터 좀 드릴게요. 이게 정식 회 양이에요?
0: 예.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4: 이쪽이 껍질, 물에 뱃살하고요. 이거 민어 회.
3: 이게 민어야?
2: 이렇게 윤기가 난다고 해가?
0: 여름이 제철. 어서 드시죠.
3: 네. 너무 맛있다.
0: 살도 되게 부드러워요.
2: 완전 도톰하게 써니까 씹는 맛이 확실히.
0: 배가 좋으면 두툼해서.
3: 아버지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크게 쓰시는 걸 좋아하죠.
0: 밑까진 거죠.
3: 네. 이랑 맛이 좀 다른데?
2: 네, 그니까 여기가 잘 썰어서 그런가?
3: 여기가 잘해서?
2: 철에다가 썬 게 너무 잘 썰어서
0: 잘 썬 거예요.
2: 꽉 찬 느낌 진짜.
0: 여기가 저 기사 보니까 두껍게 써는 게 매력이래요.
3: 아하.
5: 민어는 목포하고 신안에서 올라오고요. 보통 저의 물건이 여름에는 한 6에서 7kg 기준으로 쓰고 있긴 하거든요. 평일에는 kg로 따지면 45kg, 주말에는 7, 80kg. 숙성을 하게 되면 살 자체가 약간 부드러워지고 그때 이제 좀 작업을 해야 맛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수성을 하다 보면은 약간 푸석해지거나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카발레는 조금 두껍게 썰어야 그 식감이 좀 더 많이 살아나고 맛이 좀 더.

0: 늘 느끼지만 재료가 죽이네요. 좋은 재료를 완벽한 썰기로 이렇게 회가 되게 촉촉하고 막 일본의 되게 고급진 오마카세 이런 맛이에요. 회 자체. 아,
1: 거기보다 낫지. 아.
0: 이게 왜 몰랐을까 여름에?
1: 우리만 빼고 다 먹고 있었어.
0: 너무 맛있다. 야 이런 회가 있었구나. 진짜 신기하다.
1: 그러니까.
0: 너무 맛있다.
1: 드시는 것도 좋은데 좀 맛을 느끼면서 부위별로 한번
2: 알겠습니다.
1: 그게 뱃살입니다.
2: 뱃살은 어디에 찍나요?
1: 최대한 소금장입니다.
2: 아 이것도 소금장이에요?
1: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김치가 맛있는 데 김치 싸 먹었어요.
2: 어허, 회를.
0: 이게 뱃살이라고요?
1: 이게 뱃살.
0: 이게요? 우리가 뱃살 좀 다르네요. 꼬들꼬들하면서 되게 단단하다. 위너의 재발견이네.
1: 김치. 너무 맛있다.
0: 민어 회지 1등이다.
1: 와. 아, 너무 맛있네.
0: 보양식 얘기할 만한 게 되게 맛이 꽉 찬 느낌에.
1: 실제로 민어가 되게 고단백이고 우리가 알약으로 챙겨 먹는 오메가3 엄청 많고 비타민 당연하고 지방산. 하여튼 몸에 좋은 게 다 응축이 돼 있다 보시면 돼요. 여름에 그냥 빵빵하게.
2: 불에? 불에를 먹어야 90%를 먹어.
1: 맞아요.
0: 밖에 먹어야겠는데, 그러면?
2: 기름장인가요?
0: 아, 이건 진짜 기름장
1: 무조건. 이거 먹으면 치즈 못 먹어요.
2: 맛있다.
0: 야 이거 진짜 맛있다.
1: 맛있지?
0: 아 물에 진짜 대박이다.
2: 왜 90%라 그런지 딱 알겠어. 물에 뜨겠어.
1: 과장이 심하시네.
0: 어, 진짜 불회의 맛이었던 것 같잖아요.
2: 불이 아니네요.
0: 불에 장난 아니네요.
2: 왜냐면 불에를 먹고 보니까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알겠어요.
0: 불에는 되게 고급진 소 간 먹는 느낌이에요.
2: 진짜 진짜 고급져.
1: 되게 부드럽지.
0: 그러니까 소 간이랑 비슷한데 느낌이 훨씬 깔끔하고.
1: 아 너무 맛있네.
0: 늘 느끼지만 재료가 죽이네요. 그건 뭐예요?
1: 껍질.
0: 껍질까지 먹는.
1: 껍질은 약간 또 약간 약간 뭐 약간 쥐포처럼 꼬릿함도 있어.
0: 부위별로 되게 다양한 맛이 나니까 좋다.
1: 그러니까.

0: 동태전, 명태전을 비교해보세요. 오. 우리 흔히 아는 생선전은 그런 거니까.
1: 녹는데요? 이건 명태나 동태는 그 이거 씹는 맛이 거의 안 느낄 정도로 촉촉하게 이거 사라진다 그냥.
2: 어 그러네요. 부드럽고 촉촉하고 이 안 써도 될
1: 이를 안 써도 사라져. 되게 싹 사라지네.
3: 판매하는 민어전은 똑같이 회에 나가는 살, 생선살을 그대로 썰어서 나가기 때문에 식감하고 마찰스러워요.

0: 간장 위에 있는 고추를 이렇게 살짝 얹어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먹어봐. 아, 1등이야. 아.
1: 그리고 밑간이 거의 안 돼 있으니까 좀 찍어 먹으면 좋을 것 같아.
0: 그래서 올여름에는 그래도 덕분에 민어 먹네.
1: 아, 국무신 제대로인데?
0: 아, 좋다.
1: 싹 사라지네. 와. 내가 씹었나? 이런 느낌 들 정도로.
0: 맛있다.
1: 이거 맛있어, 여기.
0: 민어 먹으러 가야겠다, 여기.
1: 진짜 맛있다. 또 이게 한 살 차이 나시는데. 결혼을 일찍 하셨고 아직도 안 하셨잖아요. 현무 형 보면은 막 이렇게 궁금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일찍 하셨으니까.
2: 아니 뭐 인생을 즐기고 계시니까.
0: 남의 인생이라고 너무
2: 만끽하겠네. 인생을 만끽하라.
0: 본인은 만끽 못하고 있습니까?
2: 저는 너무 만끽을 했죠.
0: 내가 부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2: 네, 부럽진 않아요. 저는 술 먹다가도 애들 생각나갖고 좀 빨리 가요.
3: 이제 100일 됐으니까 육아 선배로서 조언해줄 건 없어요?
2: 끝났다 싶어도 이제 시작이다.
1: 제가
2: 이제 기기 시작하면 누워있을 때가 그립고 서서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기어다닐 때가 그립고
0: 대화기 시작하면 대화 안 될 때가 그립고 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봅시다.
2: 아, 네, 하시죠.
0: 부부싸움.
2: 부부싸움이요?
0: 부부싸움을 안 할 것 같은데?
2: 네, 안 해요. 그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제가 항상 잘못했다 그래요.
1: 근데 이제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2: 억울하죠.
1: 그럼 이제 한 번 정도는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2: 근데 또 억울하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뭔가 나오죠.
1: 그 의미가 없구나.
2: 다 계속 나와요.
1: 근데 이게 사람이 계속 지고만 살 수는 없으니까.
2: 남한테 이기는 거는 이길 수 있어요. 네. 어허. 근데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데려온 사람 아니야.
1: 어머머. 최수종이네.
2: 아니, 책임을 져야지 그런 건.
1: 뭔 재미로 사냐?
2: 저요? 나 골프를 1년에 4번 가요.
0: 골프를 1년에 4번 가는 건 합의를 한 거야?
2: 아니요.
0: 근데 왜 4번 먹어?
2: 자기 마음대로 추려요.
1: 진짜
0: 분이
2: 올해 2번 갔어.
1: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2: 억울해요. 아니 원래 6번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4번이 됐어요.
1: 언성이 높아지네?
0: 지금 오늘 나와서 처음으로 내면의 목소리가 나온 거 알아요? 지금 내면의 목소리가 나왔어. 막 억울해하는 게.
1: 아, 어머머머머. 너무 공감된다.
0: 아우 여우. 아우 여우.

0: 매운탕 안 시켜서 못할 뻔했니? 어? 우와. 다르지?
1: 야.
0: 어우, 진짜 다르다.
2: 좋다.
0: 그러니까 이 민어탕이 다르다고 느낀 게 뭐냐면 생선 향이 달라요, 다른 매운탕이랑. 아, 국물 죽인다.
1: 야.
3: 같은 민어인데 다 느낌이 다르네.
0: 국물 너무 맛있는데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 맛이야.
3: 아우, 얼큰해. 아.
0: 강황가루 뿌린 맛이나 좀 뭐지? 살짝 얼얼한 맛? 살짝 마라까지는 아닌데 그걸 얼얼한 맛.
1: 진짜 그러네요.
3: 음식을 잘하네, 확실히.
0: 그 민어 손질부터 다르잖아요.
3: 자박자박하니.
0: 아, 국물 진짜 맛있다. 코리안 마라탕 느낌.
3: 맛있다. 그냥 매운탕이랑 다르다. 민어가 몸에 좋다고,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맛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가면 짜증나는데 맛이 있네. 재료도 좋고.
0: 민어가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어.
3: 감칠맛이. 맛있어.
1: 라면이 너무 기대되는데?

0: 와, 미쳤다. 스프 필요 없다.
1: 스프 넣으면 이상해질 것 같은데.
2: 아, 스프 없어야 돼, 이거.
0: 간이 딱 맞아, 와.
2: 아, 개념 민어 낚시 가서 마지막에 먹으면 진짜.
0: 낚시꾼들이 자기가 잡은 생선을 먹는 라면 맛이 나.
2: 그니까, 진짜.
0: 그치?
2: 아, 진짜 맛있다.
3: 맵긴 한데 괜찮아.
0: 민어 회하고 지금 전하고 탕에 민어를 먹어봤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느 민어가 제일 맛있어요?
1: 회 중에서는 불회가 진짜
0: 불회
1: 으뜸이요.
0: 불회 완전 푹 빠졌네.
1: 그리고 전이 진짜 맛있었어요.
0: 네.
2: 회 먹으면서 놀랐는데 전 먹고 놀래고 마지막 탕 먹고 한 번 더 놀랐어요.
0: 여기 진짜 민어 1등집이다. 민어를 지구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집이에요.
2: 여기 60년이 아니라 600년 해야 될 것 같아요.
0: 여기는 이 맛만 유지하면 앞으로 망할 일은 절대 없어. 절대로. 민어가 멸종되지 않는 한.

0: 어쨌든 이제 우리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감독이 네. 이제 7월부터 네. 올라가요. 어디서요?
1: 저희 대학로.
0: 대학로.
1: 네. 죽은 시인의 사회를 이제 예전의 영화를 보시고 이제 추억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새롭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현재를 즐기고 자기 인생을 만끽하라.
0: 카르페 디엠.
1: 네, 카르페 디엠이죠. 그래서 기존의 어떠한 작품과는 다르게 좀 개개인에 맞게끔 그러한 향수를 불러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약간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기 때문에 보러 와주시면 새로운 좀 감동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0: 유일하게 예능을 했던 배우기 때문에 민호로 이행시로 끝내겠습니다. 민!
1: 민호 드시러?
0: 어.
1: 어서 오세요. 오. 깔끔했다. 도망가야 돼.
0: 역시. 고생했습니다.
1: 잘 먹었습니다.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홍성 한우가 진짜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여기 배우러 왔어요. 근데 잠깐만, 그거 다 한우예요?
1: 아, 네, 한우.
0: 종류가 많네요. 이거 다 부위별도 이거 다 나눠 있어요. 야, 진짜 신기하다.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점은 왜 이렇게 유명해요? 왜 특별해요?
1: 아, 일단 홍성 자체가 공기도 좋고 넓은 사육장에 좀 잘 관리가 된 소들을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오늘 배워야 되는 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 여기 3층에 이제 발굴하는 현장도 있어서 네, 보시겠어요?
0: 아, 진짜 구경할 수 있을까요?
1: 네. 네. 어?
2: 들어가십시오.
0: 여기?
2: 네.
0: 들어와도 돼요?
1: 네.
0: 오.
1: 이제 작업장에 들어가려면 가운이나 뭐 위생복 그런 뭐 덧신까지 다 착용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0: 아, 당연하죠. 위생 네. 때문에. 네.
1: 우와. 여기가 이제 한우 발굴을 이제 하는 곳입니다. 자세히 한번 가서 보실까요?
0: 네.
1: 지금 이쪽은 이제 뼈를 이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가서 이쪽에서 이제 기름 제거.
0: 기름 제거. 아, 여기 다
1: 성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아, 기름 이렇게 빼고
1: 이쪽에서 포장을 이제 합니다.
0: 포장? 아, 포장 여기 다 포장까지 있어요. 네네.
1: 이렇게 이제 부위별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뒤쪽으로 넘깁니다.
0: 그리고 저기서 이거 진공 백으로 이렇게 쫙. 그리고 이 상태로 정육점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와.
1: 네, 여기 들어가십니다.
0: 와, 신기하다.
1: 방금 아까 발굴하고 이제 포장을 한 후 라벨링을 해서 이쪽에 등급별로 다 이제 부위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0: 진짜 색깔이 네. 송룡하네요. 맞죠?
1: 이건 이제 투풀 등급 이제 양지.
0: 양지. 와, 여기 와. 이런 귀한 고기로 진짜 요리하고 싶어요.
1: 소금 후추만 뿌려서 구워 드셔도 맛있어요.
0: 그거 맞아요. 날로 네. 생으로도
1: 생 걸로.
0: 맞다. 네. 아니면 타르타르시죠. 네. 육회랑 네. 진짜 비슷한 거죠.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대표 한식이라면 소고기. 불고기죠.
1: 아, 한우 불고기.
0: 네, 한우 불고기. 그러면 오늘 이런 맛있는 고기로 탈탈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불고기. 근데 저는 전돈주 발견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혹시 어떤 특별한 전돈주 있을까요?
1: 황금 보리 소주라고 해서
0: 황금 보리소 네. 보리소주?
1: 보리소주. 그래서 보리로 이제 소주를 만들어서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0: 그럼 양조장이 여기 근처에 있을까요?
1: 네, 근처에 이제 황금 보리소주라고.
0: 아, 양조장 자체 이름은
1: 황금 보리소주.
0: 황금 보리소주. 네. 근데 먼저 조금 더 작은 부위 어디 살 수 있을까요?
1: 네, 1층에 이제 소매점에서 이제 또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0: 아, 진짜? Finally. Some delicious meat shopping.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맛있는 홍성 한우 진짜 사러 왔어요. 네. 저는 타르타르, 육회, 그리고 대표 한식, 불고기.
3: 아, 불고기? 좋죠. 그럼 일단은 육회부터 보여드릴게요.
0: 있을까요? 맛있는 거? 신선한 거 있을까요? 오, 예쁘다. 맛있는 식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자르면 돼요?
3: 결 반대로 자르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아, 결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는 게 제일 맛있어요.
0: 전문가에게 이렇게 추천받는 게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소중한 거예요.
3: 네네.
0: 그러면 이걸로 타르타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불고기. 불고기 제일 맛있는 부위 뭔가요?
3: 우리는 앞다리 위주로 거의 썰어 놓거든요.
0: 앞다리. 네,
3: 여기 보시면은
0: 이거 앞다리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우등 그리고 앞다리. 이렇게 맛있는 요리 해 보겠습니다.
3: 아, 예.
0: 너무 좋아요.
3: 맛있게 드세요.
0: 감사합니다, 사장님.

0: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오신이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 여기 왕금보리 이한조장 맞으시죠?
0: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먼 곳까지 오신이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 여기서 그럼 만드는 곳이에요?
0: 네, 아니면... 통보리 자체가 들어와서 거기에서부터 다 처음 입고 되면서부터 출고까지 다 하는 공장입니다.
2: 혹시 구경해도 될까요?
0: 그럼요, 다 우리만 특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1: 특별하게? 네, 네. 스페셜하게.
2: It's very special day. Another time, my friends. Another time. 이런 기계 뭐예요?
0: 주입하는 과정이에요.
2: 병안에.
0: 네, 병에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2: 아, 진짜?
0: 네. 오. 이렇게 8개예요.
2: 8개.
0: 8개인데
2: 8개.
0: 이걸로 나란히
2: 진짜 완벽하게
0: 주위 하면 술이 쭉 내려와요. 신기하죠?
2: 진짜 신기해요.
0: 네, 자동으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렇게
2: 바로 이렇게 쭉
0: 이렇게 쭉
2: 이제 내려갑니다. 시작, 여행 시작.
0: 한번 타주시겠어요?
2: 자, 오케이.
0: 네.
2: 이거 4개.
0: 4명씩.
2: 4명씩.
0: 하시고, 또 4개를 집어서.
2: 4개. 자, 3개. 그리고, 3개.
0: 한 개 더.
2: 하나, 오케이.
0: 그리고,
2: 자, 이제 이걸로.
0: 나란히.
2: 나란히. 오케이. 네. 자, 눌렀어요.
0: 수입.
2: 이제 수입. 와. 하나, 둘, 셋. 고!
0: 나란히.
2: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스텝.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뚜껑 뽑는 거.
0: 그리고 라벨이 자동으로.
2: 와. 아,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런 시스템 진짜 처음이에요.
0: 네.
2: 너무
0: 그리고
2: 너무
0: 이제
2: 신기해요.
0: 저기에서는 포장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2: 박스 안에 포장하고 그다음에 쭉 전국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0: 세 개로.
2: 아, 해외에서도?
0: 네, 그럼요.
2: My friends, you can taste it. She just said they send just all over the world. Great. Maybe you can find it at your store.
0: 제가 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불이 100%로 내린 소주예요.
2: 맛도 소주 하나도 아닌 것 같아요.
0: 그렇죠. 굉장히 부드럽고 청량감이 있죠.
2: 제 생각에는 음식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맞아요.
2: 맞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거 쫙 이렇게 한 잔. 너무 입안에 진짜 전리해 주는 거예요.
0: 네,
2: 맞아요.
0: 맞습니다.
2: 딱 이런 음식에 대한 말 나와서 자, 봐주세요. 여기 홍성이라서 무조건 한우죠.
0: 저희 황금보리 좋아도 완전 찰떡궁합이에요.
2: 오, 그러면 저는 이걸로 육회 같은 거.
0: 네.
2: 이거 고기 날로. 그냥 이거 저는 고기의 본연을 이렇게 맛보고 싶어서 그거 맞을 거예요.
0: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2: 그리고 진짜 전통적인 한식 불고기.
0: 궁합이에요.
2: 근데 요리할 수 있는 장소 있을 거예요, 여기?
0: 있어요. 제가 노랗게 이건 보리밭으로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거기가 장소가 딱 잘 어울릴 것 같아요.
2: 우리 가봅시다. 네, 우리 가봅시다. 오 마이 갓, look at this. Isn't it magic? I'm in the middle of a barley field and I'm about to cook two delicious recipes using 홍성 한우. Tartar and bulgogi. A nice menu sequence. Tartar for starter and then the main bulgogi. So as you can see, there's no meat on my table because I want to keep as fresh as possible inside the fridge. So now, the seasoning of the tartar. I have to tell you that I had to prepare two things that will go onto the tartar a little bit earlier because they needed a little bit of time to develop the flavor. One is this one, egg yolks. I took two fresh egg yolks

0: 예쁘죠.
1: 네, 네 이거 눈, 예술이라고
0: 눈으로도 이렇게 예쁘죠. 네. 이거 눈으로 벌써 맛있어요. 네. 근데 우리 같이
1: 한참 기울여야죠.
0: 우리 조금 잘 울릴지 네. 확인해야
1: 네.
0: 되죠.
1: 네, 그렇죠.
0: 오늘 우리 목표
1: 시식 해보겠습니다. 황금보리주와 더불어서 짠.
0: 짠. 살루테.

0: 제가 육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 최고 베리베리 굿이에요.
1: 이제 우리 생고기랑 왕금보리 소주 잘 맞는 걸 잘 확인했어요. 성공.
0: 네, 성공.
1: 이제 우리 익은 걸로 맛있게 드세요. 솔직히 말하면 불고기랑 더 많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맞죠?
0: 맞아요.
1: 왜냐면 살짝 그런 짭짤한 맛이 있어서 네. 그리고 감칠맛도 있어서
0: 네.
1: 여기 살짝 신맛도 있어요. 맞아요? 살짝이요. 새콤한 맛이
0: 그
1: 저는 느껴질 수
0: 네.
1: 있어서 아 여기서 완벽해요. 오늘 새로운 신기한 조합을 발견했어요. 보리 소주 맛은 불고기 아니면 그 타르타르 그런 고소함을 그냥 감싸주는 거예요. 맞아요?
0: 맞아요. 이빨을 싹 감싸주는 거예요.
1: 너무너무 좋아요. So my friend, I discover another beautiful thing about Korea. So every time I go around, every time I visit a new city, it's always a new experience that I really hope you can make one time in your life. Maybe with me, maybe with your friends, I don't know. But today I discover the beauty of Hongseong and they are pairing well together. So please, let's meet another time, the next episode. I still don't know where. But it will be fun and interesting.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0: Hey, so you know how we're both wearing denim on denim today? Mm-hmm. Doesn't it look like we're in some kind
1: of... 약간 보기만 해도 시원한 게 말 나온 김에 한번
0: yeah. uh-huh. Let's go with two different concepts. Fizzy soda versus fresh sports drink.
1: 좋아요. 그러면은 형이 콜라로 가고 제가 한번 이온 음료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케이.
1: 네, 바로 가보죠. 하이, 큐! 야! 오케이, 오케이. 제법 시원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0: Don't laugh. Let's see how well you do then, Wonjin.
1: 좋습니다, 좋습니다.
0: All right, ready? Action!
1: 다라라라라라라 널 좋아한다구.
0: Alright, that was very refreshing. Pretty good, not bad.
1: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 청량함 그대로 이어서 다음 무대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뮤직 스타트!

0: Hey bro, I'm getting butterflies these days.
1: 설렌다고요? 왜요?
0: Because summer's coming.
1: 아 근데 덥고 약간 땀도 나고 벌레도 많고 근데도 여름이 좋다고요?
0: Sure, summer's hot, but the bright green scenery is pretty nice, isn't it?
1: 아, 그건 그렇긴 하죠. 인정, 인정.
0: Haha, just like the upcoming summer, our next teams are full of excitement and feel-good vibes. Please introduce them to us, Wonjin.
1: Okay, 네, 슈퍼, 루키, 모디세이, 그리고 레전드의 컴백, 박혜경 선배님까지 뮤직 스타트!

0: Simply K-pop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춤을 착 해보는 시간 아티스트 뷰티 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where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볼까요?
1: Yes, the girl group with captivating charms. Please give it up for the hot girls, Kiss of Life. Welcome.
0: 우후! 여러분 뜨거운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1: All right.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Welcome, Kiss of Life.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Hello, everyone. We are Kiss of Life.
0: 와우, 반갑습니다. 이번 휘스 씨, 요즘 뜨거운 사랑을 또 받고 있는데요.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휘스 씨는 저희 Kiss of Life가 굉장히 오랜만에 들고 온 이번에 앨범인데요. 음? Don't Mind Me 그리고 휘스 씨 이렇게 두 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3: 네, 타이틀 후이씨는 Kiss of Life가 처음 보여지는 팝 라인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1: Alright. Well, I've also watched your performances and noticed a lot of powerful choreography using your hands.
0: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저희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또 노래가 후이씨인 만큼 너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0: 누구야? 누구야?
4: 네,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혼내는 것처럼 손짓을 하면 됩니다.
0: 너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1: 누군지 보여.
0: 후알려. 후알려. 후알려.
1: Yeah.
0: 자, 그러면 저희랑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4: 좋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Alright.
4: Let's go.
1: 자, 준비됐다면 뮤직 큐.
2: Let's go.

0: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Here, dictionaries more than a century old are carefully preserved. Books where Hangul sits beside Cyrillic, and English sits beside both Hangul and Chinese characters. Who made these dictionaries and why? To find out, our team went to see an expert.
1: 제가 초기에 한국어라는 것을 쓰는 글쓰기가 어떻게 현대에 와서 안정됐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한국어를 한글로 써야 한다라는 그 개념 말고 실천 행위가 외국인들이 상당하게 참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사전을 만들고 문법서를 만들고 한국어 연구에 초기 초석을 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런 관심이 사전을 수집해서 영인해서 내고 해설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0: The dictionaries he gathered came back into the world as an 11-volume facsimile edition published with his colleague, Professor Lee Sang-hyun. From the Korean-French Dictionary of 1880 to 1937, more than half a century of dictionaries brought together in one place. But this raises a question. Why did dictionaries pairing Korean with foreign languages come before those that explained Korean in Korean?
1: 사실은 생각해보면 한국어는 우리한테 너무 자명하잖아요. 한국어를 한국어로 해제한다는 개념은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먼저 의식되는 건 외국어와의 관계입니다.
0: In Joseon, where writing was largely done in classical Chinese, dictionaries explaining Chinese characters had long existed, but books linking Korean with Western languages were rare. Those who first built that bridge were outsiders who needed to learn the language. Of the dictionaries they made, the first to be published with dictionary in its title came from across the northern border. In 1874, in St. Petersburg, capital of the Russian Empire, a book was printed. Its title translates as An Attempt at a Russian-Korean Dictionary.
2: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연구도 진행하고 있는 노원어문학과 박수빈이라고 하고요.
0: What caught Professor Park's eye was the very first word of the title.
2: 앞에 오프잇이라는 러시아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뒷부분에는 뭐 루스코 카레스코버 슬라바리아라고 해가지고 러한 사전이 뒷부분에 있고 앞에 오프잇이 있는데 그 오프잇이 시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한 사전이 아니라 노한 사전의 시도인 거죠. 아마도 사전스러운 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사전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아마 어휘집 정도의 성격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0: A dictionary that called itself an attempt. The man who made it was no linguist. Mikhail Pavlovich Putsilo. He was an official of the Russian Empire. He was posted to the empire's far east in what is now Primorsky Krai. Living there were Koreans who had crossed the border. In the late 1860s, driven by drought, famine, and heavy taxes, people from northern Hamgyeongdo province crossed the Tuman River. But when he arrived at his new post, he had no interpreter. Putsilo needed people at his side.

0: The villager recorded in the preface as Rian was a Korean who spoke a little Russian, thought to have been surnamed Yang. Father Palladius headed the Russian Orthodox mission in Beijing. A priest and a scholar of China, he was in the Usuri region at the time and helped Putsilo by checking the Chinese characters. And so, word by word, Putsilo began writing down the villager's speech. But this dictionary did more than translate words.
1: 단어만 실린 게 아니라 문장 단위가 실린다든지 혹은 관용구 자체를 표제어로 실는 그런 것이죠. 뭐 안녕하세요도 이제 실리게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안녕하세요 밑에 이제 새로운 주석을 다는 겁니다. 뭐 조선인들은 뭐 만났을 때 손을 위로 올려서 뭐 합장을 해서 어떻게 인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써주는 거죠.
0: It was far from a perfect dictionary. It said nothing of parts of speech or grammar, and it had its share of mistranslations.
1: 뭐 예를 들면 재기라는 거를 기술을 할 때 거기다가 뭐 금속 작은 원반을 뭐 뭐로 감싸서 차고 노는 놀이 뭐 이렇게는 기술을 했는데 중요한 건 러시아어로 며치라고 써놨어요. 근데 며치는 러시아어로 공이거든요. 근데 공과 재기는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 다르죠. 공과 재기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발로 차고 노는 것밖에 없는데 재기는 발에서 떨궈지면 안 되잖아요. 바닥에 떨궈지면 안 되는데 공은 전혀 다른 거죠.
0: But the villagers did not forget Putsilo.
1: 푸칠로의 공적을 기려 그럼 푸칠로프카라는 이제 마을로 하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함경도 북부 주민들 이주한 한인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의해서 푸칠로의 이름을 붙여서 푸칠로프카라는 이름을 지어준 마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In 1884, Joseon and Russia signed a treaty of amity and commerce, formally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10 years before the treaty, in a small border village, a clumsy but earnest dictionary had already begun a diplomat's work. And in 1880, in Yokohama, Japan, another diplomat, another dictionary, was printed. The name on its cover, Hanbul Jajeon. Today, we know it as the Hanbul Jajeon, a dictionary that explained Korean and French. Why was a dictionary of Korean printed in Japan rather than Joseon and by French priests? The story begins with priests who risked their lives to enter Joseon.
2: 저는 부산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재직 중인 이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언어학을 전공을 했고요. 리델 신부님과 페롱 신부님은 둘 다 파리 외방 전교회라는 선교회 소속의 신부들입니다. 이미 조선에 입국해 있었던 다른 이제 신부님들과 함께 같이 전교도 하고 한국어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성경 교리 번역 등등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0: At the time, Catholicism was forbidden in Joseon. The priests lived in hiding as they learned Korean. They took over the dictionary manuscript left by Bishop Davului, who had arrived before them, and added to it word by word. In 1866, the Pyongin persecution began. Along with countless Korean believers, 9 of the 12 French priests in Joseon were killed. 2 of the 3 survivors were Father Ridel and Father Ferron.
2: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병임 박해 때 살아남아서 일부는 불타서 소실됐던 그 다블리 주교의 그 사전 원고를 들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상하이에서 한 사람은 만주 차쿠라는 곳에서 남아서 이제 그 사전 집필을 하게 되고
0: Yet neither priest saw the dictionary through to print himself. Father Ferron never returned to Joseon, and Ridel, by then a bishop, entrusted the manuscript to a fellow
2: 신부였던 코스트라는 신부한테 그 원고를 주면서 일본 가서 이것을 출판을 해달라 그렇게 이제 전달을 하고 코스트 신부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다양한 그 준비 작업을 통해서 활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파리에서 공수를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1880년에 한불자전이 출간이 됐고요.
0: And yet, this dictionary carries the handwriting of one Korean.
2: 그 한글 자전에 쓰여져 있는 한글을 최지혁이라는 그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은 이제 리델 신부의 굉장히 중요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 사전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쓴 필체를 그대로 본을 떠서 활자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한글 서체 1호 최지혁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 A dictionary built on Korean head words. The Hanbul Jajeon, the Korean-French dictionary, contains about 27,000 Korean entries and some 29,000 when place names are included.
2: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한국어로 된 사전 단일어 사전이 있었더라면 오히려 더 이 사전의 가치가 좀 떨어졌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단일어 사전이 없었죠. 그리고 한국어를 표제어로 놓는 그런 사전 없었고 자전만 있었. 옥편에 해당하는 자전만 있었던 상황이어서 사실상 한국어 사전으로서는 최초에 출판된 최초의 한국어 사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It is filled with words you would never find in a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Not only Sino-Korean words, but the everyday Korean people spoke aloud. In 1886, Joseon and France signed a 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6 years after the Hanbul Jajeon was published. And the Hanbul Jajeon passed its work on to other dictionaries.
2: 네, 그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에서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이 그 사전을 보고 이제 거기 있는 표제를 그대로 옮겨다가 영어로 뜻풀이를 달았죠. 그게 지금 여러 다른 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연구하고 계시는 한영자전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한영자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샘플을 모아서 표제어 매핑을 했더니 거의 뭐 80%에 해당하는 표제어를 한영자전 1판이 가져가서 그대로 썼고요.
0: Earlier in 1882, Joseon had signed a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its first with a Western nation. The following year, it signed one with Britain. Now, Western diplomats, credentials in hand, began to set foot in Joseon. And in their wake, new dictionaries began to appear. The English dictionaries held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were born in this era. And one of them was made by an actual diplomat.
3: 스콧은 외교관이었습니다. 근데 스콧이 이제 흥미로운 거는 한국어 사전에 잊을 수 없는 하나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로 끝나는 해제. 먹다, 있다, 하다 하는 식의.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뭐뭐 했소. 이렇게. 그리고 하오. 이런 식의 해제였거든요. 동사를 해제할 때. 근데 이제 스콧에 의해서 다라는 기본형을 해제어로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화되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이 활용된 사전은 아니지만 스콧 사전이 꽤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James Scott, British Vice Consul. In 1887, he published a Korean phrase book and in 1891, an English-Korean dictionary. And in 1890, American missionary Horace Grant Underwood published the Hanyoung Jajeon, 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Today, we know it as the Hanyoung Jajeon, a dictionary that explained Korean in English and English in Korean.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잘 보인다.
1: 어, 저기 그 꽃게 팔던 거기 아닌가? 와, 저기 보이네.
2: 나는 예 무가더다.
1: 예.
2: 아 근데 진짜 나 오늘 소름 돋는 게 예. 어제 밤부터 비가 왔잖아.
1: 예.
2: 1950년 9월 15일.
1: 네.
2: 인천 상륙작전 때도 날씨가 이랬어요. 우리가 인천을 세 번째 오지만
1: 예.
2: 오늘이야말로 제대로 노포를 찾도록 하겠다. 이름하여 인천 노포 상륙작전.
1: 오.
3: 와. 칼칼하면 작아요.
4: 저는 인천에서 1982년도서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46년 됐어요.
5: 여기는 84년도.
6: 저희 어머니가 1961년에 하셨거든요. 제가 물려받았어요.
1: 와, 진짜 맛있다. 와.
2: 미쳤다.
1: 야, 이거 진짜 맛있다.

0: 여기 지역 주민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표정 안 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처음으로 먹을 음식은 해장국.
1: 아, 해장국, 국밥.
0: 근데 뭐뭐 해장국. 무슨 해장국일까요?
1: 해장국이니까 뭐... 뭐뭐 해장국? 뭘까?
0: 제일 흔한 거, 땡땡 해장국.
1: 북어?
0: 북어!
1: 맞췄어요, 바로?
0: 아니. 네가 뭐 한 번에 맞추는 거 봤나? 우리가 안동에서 먹었었어. 안동에서 내가 갔던 집이고
1: 갈비 먹었잖아, 안동에서.
0: 야, 안동 갈비.
1: 갈비 해장국?
0: 저 두 번째 배랑 색깔이 비슷해.
1: 빨간색? 빨간색 배요?
0: 이렇게 멍청한 병사들과 무슨 상륙 작전을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센스가 없어가지고 무슨 해장국? 해장국 뭐뭐 있어? 북어 있고 양평 해장국 알지?
1: 네, 알죠, 알죠.
0: 그냥 뭐 들어가?
1: 선지.
0: 정답.
1: 아, 선지 해장국?
0: 선지 해장국.
1: 선지 별로 잘 못 드시잖아요.
0: 별로 싫어합니다.
1: 어, 괜찮을까요?
0: 그 선지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주는 집이라고 내가 들어가지고.
1: 어, 안동을 기억하시네요?
0: 거기는 내가 좋아하는 식당이야. 아, 여기 식당.
1: 여기도 기억하시나요, 그럼?
0: 여기요?
1: 여기요. 지금 우리 여기 서 있는
0: 인천.
1: 여기. 말해.
0: 아, 그 여기야?
1: 말해.
0: 아, 그 여기야? 아, 여기가 그 광규형한테 전화한 데구나.
2: 여보세요.
0: 말해다오. 말해다오. 말해다오.
1: 여기 좀 나시나요?
0: 야, 어두워서 그래.
1: 아유, 다 네?
0: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썰어서도.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썰어서도. 넌 모를 만한 노래인데.
1: 뭐죠 또?
0: 인천 하면은 이제 우리 세대는 어릴 때 이 코미디 프로에서 이거 하도 해가지고. 인천 앞바다에 사자가 떴어도 허락 안 하면 못 먹습니다. 알아?
1: 전혀.
0: 쪼미에 나왔어.
1: 네?
0: 서영춘 선생님이라고 대한민국의 한 획을 그은 코미디언.
1: 알죠, 알죠.
0: 원로가 계십니다.
1: 네네.
0: 대한민국 최초의 랩일걸?
1: 아, 진짜요?
0: 그럼.
1: 아.
0: 그래서 오늘은 모든 노포에 들어갈 때 그 노래 부릅니다. 인천 앞바다에 먹보러 떴어도 허락 안 하면 못 먹습니다.
1: 오늘 거절 다 당할 것 같은데요?
0: 아니야, 그 좋아하실 거야. 노포니까.
1: 쫄쫄쫄쫄.
0: 아, 그 노래 정말 오랜만이다 이럴 거야.
1: 아, 진짜요? 아,
0: 노포니까.
1: 네.
0: 이거 노래 부르면서 한번 섭외 한번 나서보도록 네,
1: 하겠습니다.
0: 갑시다.
1: 가시죠. 비 오는 날 노포가 딱 죽이죠.
0: 자, 제가 선지 해장국을 안 좋아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맛있는 데서 먹지 않으면 냄새가 납니다.
1: 그건 맞죠.
0: 두 번째, 맛있는 데서 먹지 않으면 퍽퍽 합니다. 그런 식당을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굳이 찾지 않는다.
1: 선지 해장국은 진짜 그렇죠. 특히 좀 냄새도 조금 나는 것 같고.
0: 나고.
1: 꼼꼼하고 좀 이러니까. 전 선지 해장국 마지막 먹은 게 전현무객에서 먹은 것 같은데.
0: 안동?
1: 네, 그게 마지막이에요.
0: 좋은 거 먹었네. 거긴 좋아.
1: 네.
0: 그건 냄새도 안 나고 부드러웠어.
1: 시작부터 선지 국밥 너무 좋죠.
0: 이런 날씨에
1: 어.
0: 딱이지. 자, 이 집은 45년 됐습니다.
1: 아, 동네 분위기부터 여기는 그냥 노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집 앞.
0: 동네야.
1: 집 앞 국밥 먹으러 가자 이런 분위기인데 여기.
0: 그리고 요 빌라들도 봐라.
1: 그러니까
0: 정말 빌라도 노포입니다.
1: 제가 대학교 때 자취하는 그런 느낌이다.
0: 이런 데 이제 우유 넣는 통도 있어야 되는데.
1: 진짜 노포가 있을 수밖에 없는 느낌이네요. 여기는. 여기인가요? 설마?
0: 정답.
1: 여기인가요? 설마?
0: 정답.

0: 간판만 바꿨지 느낌은 진짜 높으네요.
1: 아 어디 입구가 어디야? 아 여기네.
0: 네? 아 여기가 입구가 아니에요?
1: 여기네.
0: 입구가 무슨 유럽인데요? 벨베르데 궁전인데 우스트리아에?
1: 어 안녕하세요. 어,
0: 안녕하세요.
1: 전현무입니다.
2: 어쩐지 내가 지금 아무거나 멘붕이라고
3: 생각해. 아 왜 비 오는데 밖에 나와 계세요?
2: 아니 손님 차 좀 대라고 좀.
0: 저희 프로그램 아세요?
2: 아유
1: 네, 감사합니다. 저희 줄 먹는 거 좀 찍어도 될까요?
2: 네 들어가죠.
1: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저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0: 네. 노래 한 곡 제가 또
1: 이 전앞바다에 선지국이 떴어도 허락 안 하면 못 먹습니다. 붐바라 붐바 붐바바 뭐 뭔지 아시죠?
2: 네.
1: 예.
0: 아시는
1: 소한 반응이네요.
0: 잠깐, 예. 그냥 잠깐 쳐서 해주시는 거 같아요.
1: 예 감사합니다. 이거 봐. 아 어머니 이게 뭐예요? 8월 1일부터 30일까지 휴가.
2: 우리는 여기 농사를 가도 휴지겨 어. 있는 데서 저다가 뭐 고추며 뭐 약재 한 70%를 다 수거해줬어요.
1: 아니 해장국집인데 고추가 이렇게 중요해요?
2: 여기는 김치석도 다 담가서 하지.
1: 오. 근데 우리 큰일 났네. 이거 7월 31일 방송인데? 그 시청자분들 한 달 뒤에 와야겠네. 어우 장독.
0: 와, 아니 선지국집 안 같아요. 무슨 고급 한정식집 같아.
1: 대박이다. 이게 다 재산이야.
0: 아, 그니까.
1: 누가 안 훔쳐가나 이거?

0: 사장님. 아유, 바쁘시. 주문. 바쁘셔, 바쁘셔. 천천히 하세요. 난 살다 살다 선지 부침전을 또 처음 보네.
1: 에?
0: 선지로 전을 만들잖아.
1: 선지 부침전?
0: 선지전.
1: 선지전? 밥 먹어볼까요?
0: 먹어봐야지.
1: 상상이 안 된다.
0: 어? 우와!
2: 이렇게 상에 우리 같이 나가 바쁘게
0: 김치 직접 보니까. 담그신 거죠?
2: 네네. 그리고 농사 진 거예요, 이것도.
0: 어?
2: 농사 짓는 거.
0: 농사 짓는 거예요?
1: 무 농사 지어서 한 거예요?
2: 네. 네, 여기는.
0: 아, 이거구나.
2: 이게 네.
0: 뭐야? 고추 수확.
2: 고추.
0: 아.
2: 요거는 이제 풋고추 따서 절임.
0: 와. 이것 때문에 8월 한 달을 쉬시는 거예요?
2: 네네.
0: 진짜 맛있겠다. 아우. 네.

0: 전설에 재배한.
1: 우와.
0: 와, 진짜 맛있다. 짜기만은 못 먹을 텐데 달짝지근함도 있어. 그 고추 향도 있고.
1: 안 맵네요.
0: 응.
1: 김치맛, 김치맛 같다.
0: 고춧가루 향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선제장국 먹을 때 이게 아주 킥이라는 거지. 선지랑 같이 먹으면 이게 궁합이 끝내준다는 거지.
1: 고추를 재배한다고 하실 게 이해가 되는 게 알이 좀 큰 것 같고.
0: 그치? 어우, 맛있다.
1: 씻는 맛이 확실히 알찬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고추가.
0: 잘 절였어. 아우, 맛있다. 아우,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따로 안 파나?
2: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46년 차 선지국 운영을 전문점으로 하는 73살 김순자입니다. 맛이라는 것은 그냥 정성이고, 첫째는 좋은 재료. 저는 이상하게도 농사가 재밌어요. 이 왜냐하면은 자라는 모습도 재밌지만 신선한 거를 우리 손님한테 이렇게 드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너무 가슴이 뿌듯하고. 8월 말 한 달은 쉬면서 1년 쓸 고추 준비, 수확 준비해요. 1년 절이면은 소금에다가 삭힌다 그래요. 삭혀서 저장고에다가 넣어요. 봄 되면은. 저장고에다 놓고 꺼내다가 이제 묻히는 거죠.

0: 손님들이 인기가 엄청 좋아요. 그 고추 없으면 우리 큰일 나요.
1: 잘 절였어. 아우, 맛있다.
2: 홧김치도 너무 맛있어. 이 양념장을 잘 아신다, 진짜.
1: 조리 명인 맞다.
2: 국밥이랑 먹으면 너무 죽이겠다.
1: 와. 진짜 반찬이 100점 만점이야.
2: 그니까.
1: 요, 그지?
2: 밸런스가 너무 좋아. 와, 드디어.
1: 선지 부침전. 우와! 우와!
2: 우와, 뭐야.
1: 우와!
2: 비주얼은 그냥 전이랑.
3: 전.
1: 그래서 씻어 먹구나. 선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0: 비주얼은 냄새도 그냥 전 냄새.
1: 응, 전 냄새. 고소한 냄새.
2: 와, 맛있는 전이네. 선지향 하나도 안 나.
0: 진짜 잘하는 전이다. 선지향 거의 없어요.
1: 없어, 없어.
0: 그러니까 선지 못 먹는 사람도 너무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선지라고 얘기 안 하면 절대 선지 있는지 모를 것 같아요.
1: 아,
0: 맛있다. 아, 촉촉하니 너무 맛있다. 선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전보다 훨씬 촉촉한 느낌이에요.
1: 촉촉하고 밑간을 잘하셔서 되게 감칠맛 있는 전이에요. 선지전이라는 네이밍에 겁먹지 마세요. 전혀 향 안 나요. 그리고 진짜 겉바속촉. 그냥 겉바속촉.
0: 아, 맛있다. 비가 오니까 그런 거야?
1: 너무 맛있다.
0: 비 오니까 더 맛있네.

선지 부침전도 이제 제가 개발을 한 건데. 이 손님들이 오시면은 또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선지국을 한 그릇씩 다 드셨는데 뭐 다른 걸 시켜 드시려면 또 배부르고 간단하게 드시고 가시게끔 개발을 한 건데 외로다가 또 많이들 좋아하시고 부추, 깻잎, 당근, 양파, 고추, 선지를 다져가지고 부침가루로 반죽을 해서 부쳐나가는 거죠.

0: 아우. 전 진짜 맛있어. 아우. 이것만 먹다가 조금 늦게 할 것 같으면 고추장 같이 얹어서 먹으면 봉합이. 너무 맛있어.
1: 와, 전 진짜 맛있다.
0: 2026년 먹은 전 중 1등.
2: 전이 너무 맛있어. 중독성 있다.
0: 최근 먹은 전 중에 제일 맛있어.
3: 아, 귀한 집이다.
0: 여기 지역 주민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표기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2: 또 화날 것 같은데?
0: 화나지. 동네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사람 바글바글해지면.
2: 아, 여긴 좀 화날 것 같은데?
0: 아우. 저건 과연 우리 걸까?
2: 제발 우리 거여라. 아, 너무 기대돼요. 모든 식당의 기본이 재료잖아요. 재료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거다.
0: 어, 우리 거다. 어머니, 이거 너무 맛있어.
4: 괜찮으세요?
0: 안 팔아요?
4: 안 팔아요.
2: 반찬이 너무 맛있어요.
4: 아, 감사해요. 맛있게 드세요.
2: 국물이 블랙이에요. 비주얼이 되게 독특해. 진짜 블랙이다.
0: 보통 이 정도로 시꺼멓지 않고 이제 고추기름 좀 떠 있고 이거보단 연한데. 그리고 선지가 돼.
2: 우와. 우와, 선지밖에 없는데 거의?
0: 과연 선지가 부드럽고 냄새가 안 날 것이냐.
2: 기대된다. 우와.
0: 우와. 약간 도토리묵 같아. 하도 부드러워서. 그리고 씹으면 씹을수록 구수함까지 있어.
2: 아, 선지가 이렇구나.
0: 이게 신선한 선지가 이렇다는 거지. 선지가 하나도 안 뻑뻑하고 진짜 부드럽네.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진짜 신선한 게 느껴지네.
2: 아, 전 선지를 이렇게 맛있게 먹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선지를.
0: 그러니까
2: 선지 국밥도 맛있는 집 많이 가봤지만 선지 자체를 먹는 게 아니라 전 국밥이 맛있어서 먹는 건데 얘는 선지가 진짜 맛있어. 너무 신기하다. 뻑뻑한 맛이 아예 없네요. 그러니까 조금은 있잖아요. 좀 잘한 데 가도. 그러니까 조금은 뻑뻑할 수 있는데.
0: 뻑뻑한 거 너무 싫거든.
2: 근데 이거는 메밀묵 수준, 진짜 그냥.
0: 수준이야.
4: 아, 선지는 물이 끓을 때 소주, 생강을 넣어요. 잡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끓는 물에다가 불을 약하게 해놓고 조금씩 잘라서 넣어서 약한 물로. 선지 삶는 거는 한 솥에 1시간 걸려요. 1시간 동안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일부러 지키고 서서 지어줘야 돼요. 그거를 찬물에다가 다시 담궈서 또 소금을 약간 넣어요. 사골은 한 6시간, 고기 삶는 시간은 3시간. 다 혼합해가지고 우거지하고 넣는 거는 4시간에서 5시간, 그렇게 과요. 포인트는 장이죠. 국장을 항상 유지를 하면서 이제 손님 입맛을 사로잡는 거겠죠.

0: 진짜 메밀 무김자를 먹겠다. 그 정도로.
1: 우거지만 먹어, 우거지.
0: 잘 어울린다, 되게.
1: 우거지가 이만큼 들어있어. 그냥 우거지를 말려서 넣은 게 아니라 그래도 밑간을 넣어 하신 것 같아.
0: 자르락 절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양념에?
1: 우거지만 씹으면 장으로 미리 밑간을 하시는 게 느껴져.

0: 야, 아니 선지가 이렇게 맛있기 쉽지 않은데 참 신기하다.
1: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선지장국의 맛은 일단 아니고 네. 선지도 너무 신선하고 선지도 선지지만 난 이 안에 있는 무거지가 정말 큰 것 같아. 씹을수록 굉장히 독특한 풍미가 나네. 국물 맛도 너무 좋고 선지 자체도 씹음씹도 고소해요.
0: 밥 싹 말아서.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하고.
2: 국밥이라고 아. 생각하고 왔는데 이 선지를 국에 있는 밥처럼 먹게 돼요. 선지가 너무 맛있으니까.
1: 소소하게 밀려 들어오다가 얘로 새콤하게 한번 리프레시 한번 해주고 쭉 들어가고.
0: 아 근데 반찬 진짜 맛집이다.
1: 버릴 반찬이 하나도 없어. 기본적으로 새콤함이 있어요. 베이스가. 그래서 얘가 더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0: 로테이션을 계속 먹으니까 안 질리고 계속 들어가잖아요. 세 개가 각자가 맛이 다 다르니까 또.
1: 이렇게만 팔면 선지장국이 내 최애 음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0: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다 직접 만드시니까 좀 다른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이게 다른... 체감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니, 여긴 아니. 체감이 확 돼요.
1: 여긴 체감이 돼요. 이건 아무리 돈한 사람도 와 여긴 맛이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0: 이야 대박이다.
1: 진짜 1등이네.
3: 선지는 나의 생명이죠. 선지는 정말 내 생명이에요. 은인이고. 선지국 한 그릇 하면은 그냥 값도 싸고 웃은 것 같지만 굉장한 정성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농사도 져야 되지 여기 일도 많지 너무 힘들어서 시간을 좀 짧게 하는데요. 손님들이 처음에는 뭐 이 집이 돈 벌었나 보다 뭐 배불렀나 보다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는 많이 이해를 해주시더라고. 오래오래만 하세요 하고 나 눈물 나올라 그래.

0: 아, 저희는 8월 한 달은 고추 수확과 농산물 수확 단계로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금 기다리셨다가 9월 되면 많이 많이 오세요. 감사합니다.
1: 오늘의 먹친구
2: 맞추시겠어?
3: 승률이 좀 좋지 않나요, 제가?
2: 오늘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3: 예. Yeah. 도둑이요?
2: 도둑.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3대 도둑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간장게장이에요. 네.
3: 뭔 도둑이죠?

0: 앞도둑. 간장게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도둑이야. 끝.
1: 에? 아 왔다. 남자분이죠? 아 맞췄어.
0: 누군데?
1: 오 나오신다고?
0: 누군데?
1: 연정훈 씨?
0: 연정훈 씨가 왜 도둑이야?
1: 그 유명하잖아 전국으로.
0: 뭘로?
1: 한가인 씨 결혼 빨리 해서.
0: 아, 그래도 가 그럼.
1: 그럼 연정훈 씨 아니면 B 씨 아니? 비 오니까 B?
0: 가자.
2: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아무리 애를 써도 태양은 계속 내 위에 있고 너를 너무 잊고 싶었어.
3: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이거 많이 옵니다. 옷이 많이 폈어요. 저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간장게장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배역을 했던 배우? 맏형? 오래 했다?

0: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연정으로 가는 거죠?
1: 아, 100%.
0: 오케이, 갑시다.
1: 도둑의 아이콘이시라서 제가 다른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요.
0: 아이고, 앞에 계시는구만.
1: 아, 존칭 쓰는 거 보니까 이제 100%입니다, 형.
2: 오케이, 가려볼까요?
0: 자, 가만히 보자. 그렇게 안 가리셔도 됩니다. 이분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렇구나.
1: 아, 어색해하는 거 보니까 100%.
0: 자, 이분의 뭐 유행어나 대사나 외쳐주시죠.
1: 옥상으로 올라와.
0: 권상우 씨잖아.
1: 반갑습니다.
0: 너 진짜 옥상으로 올라올래?
1: 아니, 아니요.
0: 헷갈렸지?
1: 아니요. 말죽거리에서 나오시니까. 한가인 씨 나오니까.
0: 제가 아, 말죽거리... 한가인 씨가 거기 나오니까.
1: 네, 제가 말죽거리 좋아해가지고요.
0: 자,
1: 처음 뵙겠습니다. 연정훈 님 반갑습니다.
0: 네, 어서 주세요. 우! 우와, 정답! 어, 좋네.
3: 뭘?
1: 아, 촉이 좋다.
0: 아니, 힌트.
3: 괜히 숨어 있었네요.
0: 아니, 힌트를 단어 하나 줬거든요.
1: 아하.
0: 뭘 것 같아요?
3: 도둑이요.
0: 정답. 도둑이라고 간장게장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연정훈이라는 거야. 어쨌든 비와 유력한 후보였는데.
3: 아, 그러죠.
0: 예, 압도적으로 네. 표를 많이 받으셨어요. 네. 오늘 봉복이시죠?
3: 네, 배가 네. 너무 고픕니다.
0: 뭐가 땡기십니까?
3: 오늘 기분은 파전?
0: 먹고 왔는데. 아,
1: 지금 전 딱 먹고 왔는데.
3: 진짜요?
0: 선지전.
3: 어머.
0: 선지를 으깨가지고.

0: 선지전이 있어요?
1: 기가 막힙니다.
2: 맛있어요.
3: 여기 가셔야 됩니다.
0: 예. 선지전.
2: 선지전. 예, 네, 일단 가시죠.
0: 네.
4: 근데 동안이다.
5: 저요?
4: 진짜 동안이세요.
0: 그래요?
4: 대학생이라서 형님이랑 나이 차이가 어떻게?
5: 한 살.
4: 네? 어?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5: 어.
4: 진짜요?
5: 왜 내가 형님께 믿기지가 않아?
4: 아, 형인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0: 그래서 저희 이제 뭐 먹으러 가나요?
2: 직접 만드는 군만두가 킥이에요.
0: 오.
2: 직접 빚어서 구워요.
4: 중국집?
2: 중국집.
4: 군만두면 중국집 아니에요?
2: 넙!
0: 아, 약간의 분식 같은 개념 아닐까요?
4: 정답.
0: 와,
2: 분식집이 40년이 넘었어.
4: 아니, 분식집인데 40년 넘고 군만두를 한다고요?
2: 그렇죠. 인천 노포 상륙작전.
0: 아, 오래된 집.
2: 완전 노포만 주잖아요.

0: 분식집이지만 42년대. 이곳 지역 주민들은 모두가 다 아는.
1: 저희 와이프도 그 학교 다닐 때부터 다녔던 분식집이 있어가지고.
0: 어디예요?
1: 그게 저기 그 은평구에 있는데요. 뭐 연애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그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갖고 사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0: 한가인 씨가 떡볶이 좋아해요?
1: 엄청 좋아해요. 이름이 뭐였더라? 참나무집이었나? 소나무집이었나?
2: 잘못 찍어서 그냥 찾았다.
1: 네, 맞아요. 이 집이에요.
0: 전현무계획이 좋아하는 비주얼이다.
3: 그러니까 떡볶이집 분위기가 아니야.
1: 그 떡볶이집은 집 앞이었어요. 아. 옛날 와이프 살던. 네. 주인 어머니께서 학창 시절 때부터 봐왔던 걸 다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0: 그때 인기 얼마나 많았을까. 한가인, 여고생 한가인이 가는 그 떡볶이집에 건너편에 남학생들이 얼마나 보고 있었을까.
3: 진짜, 그게 진짜 말죽거리 장사인데.
0: 그렇지. 옥당으로 따라와.
1: 오, 다행히 여고를 나와가지고.
3: 자녀분도 그럼 먹었어요, 그거를?
1: 먹었죠.
3: 야, 그러니까 너무 낭만이 있죠.
1: 네.
3: 엄마가 어릴 때 먹던 거를 아이와 같이 먹는 게 진짜 낭만 있는 것 같아.
1: 그런 것 같아요.
3: 그래도 비 오는 날 분식 너무 좋은데요?
0: 좋지.
3: 어.
0: 연정우 씨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날은 부침개가 딱인데.
3: 아.
0: 우리가 이미 저 훌륭한 전을 먹고 와가지고.
3: 그러니까.
0: 전현무 계획이 골목 좋아합니다.
3: 아하.
0: 와, 요즘 흔치 않은 골목.
1: 아, 멋지다.
0: 와. 골목 귀해.
3: 찐 골목이네, 진짜 여기. 생 골목이다.
0: 네.
3: 와. 근처에 식당 있을 비주얼은 아닌데? 우와. 여긴 위에 또 돼 있다.
1: 어, 집이 돼 있네.
0: 양복 하나 맞출래?
3: 네?
0: 우와.

0: 아, 참기름 냄새 너무 좋다.
1: 진짜 기대된다.
2: 일단은 갈 곳이
0: 바로 여기입니다.
3: 여기입니다.
0: 어디요? 바로 여기입니다.
3: 여기입니다.
0: 어디요? 우와. 여기요?
4: 여기.
3: 아, 여기에요?
0: 사장님이신가?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사장님이세요?
4: 사장님이세요?
5: 사장은 아니고 주인이에요.
4: 아, 주인이세요?
6: 저희 여기 너무 오래된 분식집이라 그래가지고 먹으러 왔습니다.
0: 촬영해도 될까요?
4: 촬영해도 될까요?
0: 촬영해도 될까요?
4: 촬영해도 될까요?
5: 들어가서 물어봐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더...
4: 아니, 주인 아니세요?
5: 내가 주인이라도 내보다도 요즘은 마누라하고 젊은 친구들.
4: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안에 가서 허락을 좀 제대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진짜로 섭외해요, 진짜로.
1: 식당 낭만 미쳤다.
6: 오, 안에가 넓어.
0: 아, 나 엄청 넓다. 우와, 신기하다.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전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예. 탤런트 연정훈 씨하고 박규부하고 같이 먹는 거, 셋 먹는 거 좀 촬영해도 될까요?
1: 네네.
4: 네, 네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0: 메뉴도 진짜 오래됐다.
1: 명조처로 써있어. 메뉴 이런 거나 이런 느낌이 아침 느낌보다는 우리가 자주 가는 그 천국이나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메뉴 라인업이라서 만두를 직접 한다거나 그런 상상이 안 가요, 여기는. 분식집이 40년 하려면 무슨 맛을 내야 돼, 40년을.
2: 여기는 84년도, 한 40년 좀 넘었나요? 내가 고모님 밑에서 이 음식하는 걸 배웠어요. 고모님 밑에서 일한 것까지 따지면 60년대요. 60년. 요즘은 왜 그 수저통 요거만한 데다가 그냥 담아놓는 데도 있잖아요. 그래도 일회용 그 종이에다가 끼워서 나가면 좀 낫겠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노는 날이 되면 타이루를 이래 닦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 영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원래 분식집들은 주로 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데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이라는 곳은 여러 계층의 사람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에다가 내가 이렇게 분식집을 낸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0: 여기가 평일에 학생들이 더 많은가 봐요. 주말이라.
1: 학생들이 오는 식당은 아니고요. 아. 근처 직장인들이랑 아. 상인분들. 아. 구청 직원분들 좀 많이 오시고.
0: 아, 찐이네. 여기서
2: 그냥 오래되셨으니까.
0: 오늘은 뭐 제일 많이 먹어요?
1: 보통은 이렇게 세 개 많이 드시고.
0: 쫄면 군만두 돈까스?

0: 저는 쫄면 그만두
1: 너무 좋네.
0: 헐? 돈가스 해서 나눠 드시죠.
1: 돈가스? 남자 돈가스?
0: 아니 먹어봐야죠. 형. 유명하다니까.
1: 오케이. 네. 그 세 개 메인으로. 네. 감사합니다. 야, 내 연정은 대박이다.
2: 신기하네.
0: 그래요?
1: 왜 안 늙어?
0: 예?
2: 아, 관리 비법 같은 게 있어요?
1: 요거 안 하죠?
0: 많이 하죠.
2: 네?
1: 근데 왜 안 늙어?
2: 머리도 네? 안 빠졌어.
0: 네, 머리 뭐 그대로입니다.
2: 우와, 뭐야.
0: 왜요?
2: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술, 담배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체질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도 영향은 있죠.
2: 저희 둘 다 술을 안 마시거든요.
0: 어...
1: 왜 그런데?
2: 네? 아니 뭐 무슨 술 좋아해요?
0: 거의 다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2: 오, 거의 다 좋아해요.
0: 최근에는 좀 이제 와인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2: 오, 네. 잘 어울린다.
1: 잘 어울린다. 뭐, 그 와인 뭐 소믈리에 하려고?
0: 아니요, 소믈리에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고 처음에 이제 딸을 낳고 나서 네. 이제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네. 좀 기념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아, 그럼 딸 빈티지 와인을 좀 가지고 있어보자.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어? 재밌네? 그래서 이제 좀 깊게 공부를 했죠.
2: 오, 되게 의미 있고 멋있다, 그게.
0: 요렇게 저렇게
2: 술이는 의미 있어.
0: 애기가 몇 살이야?
2: 지금 101입니다, 오늘.
0: 101?
2: 네네.
0: 오, 제일 힘들 때네.
1: 공감 많이 하네.
0: 아, 그럼요. 계속 애기 우유 먹여야죠, 트름 시켜야죠. 재우면은 이제 그 사이클이 있어요. 그 사이클이 딱 지나면 또 해야 돼요. 또 먹이고, 트름 시키고, 재우고.
1: 나만 에버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지? 애 나만 봐?
0: 아니 근데 여자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줘도 섭섭할 수 있어요.
2: 그럼 섭섭하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0: 미안해 해야 돼요.
2: 저도 일하는데.
0: 아니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1: 아니 저는 글렀어. 네가 딱 그런 거잖아. 내가 노냐? 밖에서?
0: 아 그러죠. 그거 안 돼요.
1: 아니. 안 돼 그거.
2: 아니야.
1: 그럼 와이프 그런다고. 난 집에서 노냐?
0: 응.
1: 이러다 이제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2: 그렇구만.
1: 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2: 와
1: 미쳤다 이 냄새.
0: 이게 그거군요.
1: 이게 그거야.
0: 빡빡도 만든데요?
1: 이게 불규칙하잖아. 뭐야? 조그맣게 만드셨나 봐 이렇게.

0: 크기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진짜. 어. 똑, 딱 한 입에. 되게 중독성 있다, 이거.
1: 치가 되게 쫄깃하네.
0: 100% 만두.
2: 만두 피가 좋네요.
3: 아, 네. 그러니까 적당히 쫄깃하면서 적당히 두께감도 있고. 시중에 없는 만두 맛이다.
4: 정확한 만두 이름은 이게 이제 교자 만두라는 거거든. 요렇게 만드는 걸. 우리 집에는 모든 걸 내가 해요. 그냥 오래전부터 내가 하던 길에서 내가 해요. 어떤 적에는 1시에도 일어나고 뭐 또 일거리가 조금 적은 날은 한 4시, 5시경에 일어나는 게 좀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반죽은 숙성이 돼야 되니까. 만두소예요. 뭐 일단은 돼지고기, 돈, 양파, 대파, 부추, 거기다가 무 말랭이 삶은 게 좀 들어가요. 뭐 만두소기 다른 거 있습니까? 양념 잘 넣으면 맛있는 거 아닌가요? 한 10분 정도 찐다라고 보나요?

0: 너무 좋지 않아?
1: 부추도 배합이 엄청 좋네요.
0: 부추 향이 싹 좋고
2: 맛있다.
0: 이 소 안에 부추가 팔이야, 팔. 10 중에.
2: 계속 들어가 이거. 순식간에 사라지네. 중독성 있어.

0: 그래요?
1: 뭐?
0: 만두를 만드세요?
2: 집에서 매년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1: 만... 아, 아버지 어머니랑?
0: 네. 명절 이런 때요?
2: 아니요.
0: 그냥이요?
2: 그냥.
0: 오.
2: 아버지가 강원도 분이시다 보니까 크게 별의별 거 다 넣어갖고서는 만들어요.
1: 뭐 넣어요?
2: 아, 돼지고기, 소고기, 꽁고기도 넣을 때도 있고요.
0: 꽁만두. 네.
2: 아,
0: 강원도 넣고
2: 다 해갖고서는 만드는데 진짜 정성이에요. 이거 만두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게 힘들어.
1: 아, 힘들지. 만두 정성이야.

0: 1등이다 1등.
1: 야
0: 쫄면 이렇게 맛있어.
1: 너무 좋다 이거.
0: 아 쫄면 맛있다. 면의 쫄깃함이 완벽하네.
1: 면이 달라요.
0: 너무 막 쫄깃하지도 않고 너무 부드럽지도 않고.
2: 그리고 쫄면이 다른 쫄면 다른 게 원래 쫄면 시키면 무조건 그 밀가루 향 엄청 나거든요. 안 나요. 쫄면 그 밀가루 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뭐랄까 좀 인위적인 맛이 난단 말이죠. 근데 안 나요 면에서.
3: 그 쫄면을 가장 먼저 낸 사람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지금 음식을 만든 사람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내가 가장 먼저 했을 거예요. 이제 이 면 자체를 어떻게 삶느냐에 따라서도 맛이 굉장히 좌우가 달라져요. 그냥 좀 뜨거워도 우리들 손은 이렇게 좀 뜨거운 걸 만져도 만지거든. 만져보고 건지는 게 제일 정확해요. 만져보면서.

0: 진짜.
1: 매워 이게?
0: 이건 매워요.
1: 와 매워.
0: 여기, 매, 여기 매운 편이에요.
1: 에잉? 응? 맵다고 느낀 이유가 있어요.
0: 왜요?
1: 단맛이 들어서.
0: 다른 조미보다.
1: 단맛이 있으면 덜 맵게 느껴지거든. 근데 단맛이 적고 시큼함이 있으니까 매운 게 더 치고 들어오는 거야.

0: 이런 게 결국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먹던 분식 맛일 것 같은데 이런 집은 없었어요. 또 이렇게 맛있는 집은.
1: 저희 동네도 없었어요.
2: 나도 학교 앞에 맛있는 분식집 많았는데 쫄면 맛집은 없었어요.

0: 저는 저희는 이제 컵볶이 이런 거 먹었거든요.
1: 컵볶이 나 좋아했는데.
0: 네?
1: 좋아했는데.
0: 컵볶이가 있었어요?
2: 응.
0: 피카츄 돈까스 있었어요?
1: 어?
0: 예. 피카츄 돈까스 있었다고? 피카츄 없었을 것 같은데 무슨 피카츄 돈까스가 있어요? 포켓몬스터가 저 초등학교 때 나왔는데.
1: 난 옛날에 김말을 그렇게 좋아했어.
3: 어우 맛있죠.
1: 떡볶이 일단 국물에 김말이 갓 튀긴 거를 반 잘라가지고 당면 이렇게 나오는 거 찍어가지고 먹는데 아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가 그 김말이 하나에 300원짜리.
0: 그 떡볶이 좋아하던 그때 그 시절 사진이 있대요 지금. 그래서
3: 뭐? 진짜?
0: 있어.
1: 얘 누구야?
0: 누구지?
1: 누구?
2: 저예요.
0: 에?
1: 아이돌인데?
0: 두발 자유예요?
2: 아니 미국에 있었다가 지금 한국에 잠깐 방학 때 들어와서
0: 우와.
2: 홀드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1: 미국 유학했어요?
2: 네.
1: 잘 어울린다. 아니 근데 전형적인 옛날 미국 유학파 얼굴이야.
0: 그러니까. 드라마에
2: 아, 그런 게 있어요.
0: 드라마에 나오는 기공자. 저도 유학파긴 해요.
2: 어 그래요? 어디요?
0: 저 러시아 유학파.
1: 오! 이렇게 차이가 나나?
0: 아이고 또 갖다 붙이세요.
3: 왜요?
1: 작년 될까?
2: 요때가 이제 그
0: 얼짱
2: 그때 나온
0: 아 골든벨.
1: 조정 골든벨.
2: 네 골든벨도 나온.
0: 그냥 말죽거리 잡았던데요. 그나 그거 영화인 줄 알았어요.
1: 길거리 캐스팅은 무조건이겠다.
2: 왜 네, 뭐 많이
1: 명함 많이 받아들이죠.
2: 쓸걸요?
1: 난리 나지. 아, 무조건 말 걸어. 그지?
0: 뭘 점검을 해요?
1: 아이고. 아이구라니 참. 사람 얼굴을 보고 아이구라니. 아이구라니 시대 순으로 나열하시오 하면 못 맞출 거야.
0: 초등학생 없어요?
3: 아니 입시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마지막 분 아는 게 마지막 분은 제가 볼 때는 KBS 아나운서 할 때 아니에요?
3: 야.
1: 이런 애들이 안 늙어. 이런 애들이 안 늙는다고.
0: 지금이랑 똑같은 게 너무 신기한데.
1: 그럼.
2: 저는 그러니까 약간 보면은 눈이 나빠지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1: 아 안경으로.
2: 네, 안경을 안 쓰셨을 때가 초등학생.
3: 아 그러기에는 너무 턱선이 살아있단 말이죠.
1: 어렸을 때 안경 안 썼습니다.
3: 아.
1: 초등학생입니다.
3: 아, 진짜. 이야. 초등학교 체육 선생님과
1: 친하네. 초등학생이고. 얘가 중학생입니다.
0: 오~ 거짓말.
1: 얘가 고등학생.
0: 진짜 벤자민 버튼이다.
1: 이런 얼굴도 있습니다, 현정훈 씨. 이런 얼굴. 에?
2: 네.
1: 에.
2: 자를까요?
1: 응.
2: 어떤 걸 선호하시는지 몰라서.
1: 와, 얇은 돈가스. 그리고 이 소스의 색깔이 너무 좋아. 구성도 옛날 레트로.
0: 추억의 맛.
1: 옛날 돈가스.
0: 이거에다가 아, 이것도 마카로니까지. 아, 돈가스도 직접 만드신다고?
1: 아니, 모든 걸 다 직접 만드세요.
0: 메뉴는 너무나 평범한 메뉴인데 다 직접 만드는 게 킥이다.
1: 역사가 느껴지잖아.
2: 아니 근데 여기 음식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1: 네, 맞아.
2: 이게 다 어? 하나가 이렇게 막 와! 쩔난 게 아니라 이 세 개를 같이 먹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
0: 무조건 생각나는? 중독성 엄청나는?
1: 40년 전부터 이렇게 먹었던 거야. 이렇게.

0: 좋은 작품도 하신다고.
1: 아, 네. 이제 연극을.
0: 아, 요즘 연극 많이 하더라, 배우들이.
1: 도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0: 첫 도전이에요?
1: 네. 이제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2: 어? 어? 네. 그 영화.
1: 네.
0: 키팅 선생님. 네.
1: 키팅 선생님. 네.
0: 내 인생 영화 중에 하나예요.
1: 아.
0: 내 인생 배우가 로빈 윌리엄스예요.
1: 저도 너무 좋아했었었고 또 요즘에는 또 이렇게 학생들과 선생님에 대한 다른 작품들이 많이 없었고.

0: 싶기도 하고 선생님 역할로 저랑 차인표 선배님이랑 오만석 선배님 셋이서 해요. 네. 세 명의 키팅 선생님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1: 이미지도 이미 달라요.
0: 네, 이미지도 다르고
1: FM 선생님이실 것 같고 차인표 선생님은 오만석 선생님은 오히려 장난 많이 칠 것 같고 그런 느낌이네요.
2: 되게 따뜻할 것 같아.
0: 저요? 저는
1: 따뜻하다가 한번 화나면 진짜 무서워요. 갑자기 애들 상처 되게 많이 받고.
2: 근데 그러면 그 트리플 캐스팅을 다 보는 재미도 있겠네.
0: 네, 네.
2: 언제요?
0: 저희가 7월 중순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
2: 리허설 많이 하겠네, 요즘.
0: 엄청 하고 있습니다.
1: 바쁘시겠다, 그럼 진짜로. 연습
0: 네, 아무래도 이제 첫 연극이다 보니까.
1: 아, 첫 연극이시구나, 네. 아, 예.
2: 어, 떨리겠다.
0: 혹시 또 실수할까 봐 열심히 더 하고 있죠. 그래서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2: 한 끼도 가능하죠?
0: 아, 그럼요.
2: 네. 왜 많이 안 부르죠?
0: 네.
2: 왜냐면 또 가야 될 노포가 있습니다.
1: 아,
2: 갑시다.
0: 근데 다음엔 섭외가 될까요?
2: 오. 너무 잘 먹었습니다.
1: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also come. Imagine an experience. The future of transport systems through technology for humanity of infinite possibilities. Beyond mobility, connected world. Right here and right now at ITS World Congress, Gangneung, Korea.
1: For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2: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3: Ne.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를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요.
4: 그러면 왜 갑자기 연기를 한 거예요?
5: 친구 따라 강남 간 케이스.
4: 이런 애도 있다.
5: 그 친구도 안 됐지.
6: 그 친구는 안 하죠.
4: 그래. 아... 친구 따라 강남 가서 친구가 된 걸 본 적이 없어.
6: 네, 맞아요.
5: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여의도에서 연기 학원을 하셨었어요. 근데 친구가 갑자기 거길 간다는 거예요. 아. 네가 거길 왜 가냐? 그랬더니 예쁜 여자들이 많이 다닌다 그래가지고
6: 그래서
5: 가서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법, 어디서 쉬어서 어떻게 해야 어느 부분이 강조가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재밌었죠.